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it's got a lot of decorated bits to it you could hear in that short bit of singing. And then next up, 서도 소리.
1: 서도 소리는 경기 소리보다는 담백하지만 조금 더 깊게 떨고 좀 더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네. 노래로 들려드리면
0: 오, 좋아요.
1: 넘어갈정 넘어올정 눈물이 난다 해서 조금 이렇게 눌러서 깊게 떠는 소리가 조금 특징입니다.
0: Yeah, so it's not as showy as the 경기 소리, as you could hear there as well, but it's maybe got a deeper kind of resonance and an almost pressing down of the sound, and so the emotion is perhaps expressed in a deeper way there. And then last but not least, our 남도 소리.
2: 남도 소리는 이제 경기 소리, 서도 소리보다 조금 더 이제 기교 테크니컬함은 네. 없지만 네. 이제 더 감정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현을 조금 더 세게 하고 그런 노래인데 이제 노래로 말씀드리면 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뭐 아라리 간다 아 이런 목들이 되게 많은 남도 노래입니다.
0: Yeah, so we heard last time we had a sorikun in the studio of those kind of reverberations in the throat. So there's a lot of that in Namdo Sori, and the emotions are more strongly expressed and like compounded as well. So maybe it's not as technical as Kyonggi and Sodo Soris, but certainly has that deep emotional resonance as well. And I wonder, when you listen to each other's vocal styles, what does that feel like? 그러면 늘 자기 스타일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트레이닝 받고 그 전문 된 거예요?
1: 보통 이렇게 자기 전공을 할 네. 때는 자기의 스타일로 쭉 해서 네. 공부를 해오지만 다른 것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네. 학교에서는 다른 수업들도 해서 판소리도 배우고 네. 또 정가라는 노래도 배우고 그다음에 서도 경기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네. 다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발성법도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I did ask, I was really curious if you learn the other styles as well, but when you are studying, you are specializing in one style, be that 남도, 경기, or 서도, but you do come across and also study a little bit of everything through maybe 판소리, the traditional singing, 정가 that we heard about last time as well. So you are familiar with them, and I wonder how it feels to listen to one another's, and also if there are voices that suit one or the other. 그러면 이렇게 서로 소리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가요? 하고 그런 약간 스타일마다 맞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도 소리 뭐 남도 소리 뭐 이런 식으로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사실 그런 노래가 맞다 뭐 안 맞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다른 노래를 들었을 때는 조금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네. 그거를 표현해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건데 남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성법부터가 네. 다르고 그래서 저는 들었을 때는 조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0: Wow, so an interesting thing that according to maybe the training method and of course the individual, it is different who fits which style. So there's not like a type of voice that fits one particular style. And then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t styles, Toyon was saying, when he hears, especially the 남도 소리, which is very different to 서도 and 경기, it feels really kind of refreshing and new. Whereas the 서도 and 경기are similar styles, but the way they express things is also very different. We're diving deep today into the world of 국악,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on't forget, there is the 국악원, the 국악 center, just across the road from Arirang, if you are in Seoul or planning to come as well. And I'm really wondering, between you, if you're friends as well, you might discuss that my style is more difficult than your style and things like this.
4: 친하니까 서로서로 내 스타일, 내 소리는 더 어렵다. 내 거는 난이도 더 높다. 이런 약간 논쟁이 있지 않을까요?
1: 항상 조금씩은 보통 자기 노래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네. 방금처럼 경기 소리 할 때도 제가 들어가고 네. 서도 소리 할 때 이렇게 들어가고

0: 오면 네. 내 스타일로 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so of course not one style is better than the other, but when you are a practitioner of that, they do say they sometimes feel like, yeah, my style is better, and I've got to do my style when I'm coming into your song, etc., etc. As we heard earlier as well, and we've got Sol Sol on board, Twin Mum saying, 진짜 추석 기분이 나네요. It really does feel like 추석 here. I should have worn my hanbok. I'm really sorry. 저도 한복 입을 걸. And I'm really curious that when you first got into this, how did you get into sori? And when was the defining moment when you decided to pursue this as a career? 그 세 분 어떻게 소리를 접하게 됐는지 하고 또 이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 먹은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뭐 각각 대답해 주셔도 돼요.
2: 저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오. 그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네. 해서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와 그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민요를 같이 배우는 학원이 있어서 오. 거기를 다니다가 네. 이제 민요의 그 깊은 그런 뭔가 맛을 네. 알았다고나 해야 될까요?
1: 와.
2: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딱 예술중학교를 들어가자 라는 것부터 해서 저는 그렇게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1: Oh, wow. So in elementary school, Dohyun came across sori and gugak and got interested initially in the gayagum, which is one of our traditional stringed instruments that we've talked about as well on the show. And there was somewhere where they could learn that and also the minyo, which is our kind of traditional storytelling songs and whatnot, and got deep into it then and then decided to go to a special middle school, and that's when the moment kind of clicked for Doyeon. What about Jaeduk Si? 어떻게 됐어요?
0: 저는 소리를 시작한 것부터보다는 네. 국악을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오. 부모님께서 국악을 하세요. 저는
1: 네,
0: 그래서 네. 예술계 중학교를 먼저 가서 필이라는 악기로 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이라는 악기로 대학교까지 쭉 진학을 했는데. 오. 하면서도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 내가 이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네. 준비해서 오. 그때부터 소리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1: Wow, so that's a really different route for Jaeduk, whose parents are traditional Korean musicians, kugak artists. And so he had studied the flute, the traditional flute, the pili, from middle school onwards through to university, but always enjoyed singing on the side and thought to himself that he'd have to specialize in this. And so post-grad got into the sori side of things, and I guess the rest is history. And then finally, Jaehyung-nim은?
3: 저도 이제 도현님하고 비슷한 이유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음악 시간 때 이제 국악을 처음 접했는데 너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중학교 미들스쿨 올라갈 때 나도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찾아갔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많이 자랐어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배운 아리랑이나 그런 음악들을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아 그럼 나도 이거를 전공으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도 전공하고 있습니다.
1: Wow, so a similar story to Jaehyuk in that, to Doyeon in that Jaehyuk got interested in it in elementary school when I think all Korean children, including my own, come across it and it felt really fresh and new. And during middle school, decided to study it and found a hagwon, an institute, an academy to go and learn it. And Jaehyuk spent a lot of time with his grandparents when he was young. And when he would perform things like arirang, they really loved it. So he thought he needed to specialize in this. We've got lots of music coming up. So we'll get back to the questions in a little while. But we're going to listen to some music before continuing our conversation. So I wonder what songs we'll be hearing next.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 거예요?
2: 이번에는 풍년가와 추석달 그리고 개구리 타령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풍년가와 추석달은 그 추석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들이에요. 네. 풍년가는 이제 약간 외국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노래 네. 같은 느낌인데요. 그 네. 곡식을 수확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네. 뭐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네. 기원하면서 부르는 노래고요. 그리고 추석달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추석에 보는 달 를 뭐 이렇게 조금 네. 노래하면서 만든 민요고 네. 개구리 타령은 남도 잡가의

0: Wow, that was amazing. A medley of three tracks, as I mentioned earlier, Pungyonga. And if you talk about Pungyon, you're talking about like a plentiful year as well. That's what you want at harvest. Chuseok Dal being literally the Chuseok moon, and then Kegori Taryong, which is from the Namdo regions. And it stuck out that I heard in the lyrics, Parol as well, because Chuseok is happening in the eighth lunar month of the year. That was fantastic. Before we get back to our questions, I'm really curious about a couple of lyrics that I'm sure you guys probably heard stick out many times. 얼씨고 절씨고. 이거 정확한 뭐 뜻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약간 기분 언제 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서요.
1: 추임새.
0: 추임새. 네, 기분 좋을 때 네. 하는 거.
1: 그러니까 와우. 막 이렇게
0: 와우.
1: 해서.
0: 판타스틱.
1: 브라보 이렇게 음악 볼 때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것처럼 네. 자기의 감정이 좀 올라왔을 때, 기분 네. 좋았을 때, 멋있다. 네. 막 이럴 때 그냥. 아무 때나 나오셔도 됩니다.
0: 아, 좋아요. 하고 가사로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계속 중간 중간에.
1: 네, 이렇게 오. 흥에 겨우거나 네. 이렇게 조금 감정을 더 고조시킬 yeah.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0: Yeah, so the 얼씨구 절씨구 is like wow, fantastic. It's some kind of expletive, right? When you're in a good mood, when you think that something's great and amazing. So you in the crowd can say it as well, but it's also in the lyrics of the song as well. 얼씨구 절씨구. It just really rolls off the tongue. And is it similar to 얼쑤 as well? 얼쑤랑 좀 비슷한 거예요?
1: 다 똑같은 아, okay.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0: 얼쑤 is also part of that. I saw some of our Korean listeners were writing that on the chat, so thank you very much. So if you like it, maybe you can write that down as well. Back to some of our questions. Some of you might find it interesting, listeners, that we don't call these people singers, right? We call them 소리꾼, and I guess the closest English translation would be a traditional vocalist. So how would you describe what a 소리꾼 is to international listeners? 해외 청취자들한테 소리꾼이라는 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리꾼.
2: 소리꾼이요.
0: 네, 왜냐면 저는 외국인으로서 꾼 생각했을 때 사기꾼 있잖아요. Which is a con man. 그래서 꾼이라는 단어 뉘앙스는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절대 아니죠. 그런 안 좋은 의미.
1: 재주꾼. 나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2: 뭐 전문사꾼. 네. 아. 전문가 전문적으로 할 때 꾼이란 말이 붙기도 하는데 네. 저희는 소리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네. 소리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분야에 뭐 마스터한테 붙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네. 말하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So the 소리꾼 term from a foreigner's point of view, like there's a term for a con artist, which is 사기꾼, right? 사기 is to con, and 꾼 is the same 꾼 as here, which means a master or specialist at something. But in that case, it's very negative. But in other cases, it means someone who's really good at something. So here you're saying you're really good at 소리, at sound. And that's why it's being put to these traditional vocalists. Rather than in modern times, we call people who sing 가수. But it has a very different feel to it, right? 소리꾼 sounds much more appropriate today. So in the studio, we have Kim Do-hyun, Lee Jae-duk, and Park Jae-hyuk, who are fabulous. 소리꾼s with us, and we've got at least two more live pieces, so stick with us for that as well. And today we are doing this Chuseok special traditional Korean music 국악 concert. And last time we had a 소리꾼, a master. It was singer Yuji-suk, and you accompanied her on the 장구, on the hourglass drum. 그때 제득 씨가 장구 치고 있었죠.
1: 네, 네. 그때.
0: 그러면 장구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할 때요.
1: 일단은 경기랑 서도 소리는 네.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등 여러 악기를 오. 많이 넣어서 네. 연주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네. 되어 있고요. 네. 또 남도 소리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같은 경우는 주로 북 위주. 아. 그리고 뭐 남도 민요라고 또 따로 네. 민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악기를 조금 추가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0: Oh wow. Okay. So with the 경기 소리 and the 서도 소리, there are a whole host of other instruments that are often involved when doing this traditional kind of music.

0: 오, 얼씨구 저얼씨구.
1: 아, 뭐
0: fantastic. Wow, that sounds so almost like a jazz instrument as well. 약간 그 색소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일단.

0: Kim Do-hyun of Gyeonggi-sori, and then Lee Jae-deuk of Seodo-sori, and then Park Jae-hyuk of Namdo-sori, all bringing their beautiful vocals into the studio. I'm really curious, though. The lyrics are kind of in the old style that you might hear in maybe historical dramas and whatnot. Is it not difficult, and isn't it easy to forget as well? 가사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 옛날식 한국말로 많이 되어 있죠.
1: 네.
0: 뭐 사극에서 들릴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외우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고 실수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슬슬 나오죠?
1: 저희는 하도 오래 불렀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입에 붙어요. 사실 무슨 네. 뜻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네. 그냥 일단 외우기 급급해서 외우는데 네. 특히 남도가 여기 남도 소리가 네. 정말 이게 거의 한자거든요.
0: 오,
1: 이 남도 소리가 한자가 진짜 많아요.
2: 네. 이제 남도 소리가 남도 민요 포크송이 있고 네. 이제 판소리가 따로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네. 근데 판소리가 짧게는 이제 다 부르면은 2시간짜리도 네. 있고 네. 8시간 반짜리도 있어요. 와. 근데 이러한 어려운 용어를 네. 이제 써야 돼서 저희가 이제 보통 예술하는 고등학교나 네. 대학교에 와서 네. 이제 그런 단어들을 공부를 합니다.
0: 와, 그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반 한자도 너무 어려운데요.
1: 진짜 어려워요.
0: So Doyon's saying initially, you know, because they've learned it for so long, and at the beginning, maybe even learning without learning the meanings behind it, so it just gets put into your brains that that's how maybe they're not making mistakes. But when it comes to Namdo Sori, there's a lot of hanja, you know, the Sino-Korean characters in there, and for the minyo, the folk songs, it's maybe less so, but for the pansori, the storytelling, traditionally there are pieces that go for like 2 hours or even up to 8.5 hours where you will have to learn what it all means. And that's what you're doing when you're studying sori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at school and at university as well. And our writer asks, can we hear a little bit of pansori? Pansori 조금이라도 들려줄 수 있나요?
2: 네, 네, 네. 이제 해외분들이 많이 아시는 네. 뭐 이날치 밴드라고
0: 오, 네, 네, 네, 그렇죠.
2: 거기서 이제 판소리의 여러 가지 중에 수군가, 토끼와 네. 이제 거북이의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거기서 그 짧은 대목을 네.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곡 제목은 범 내려온다입니다.
0: 오, 좋아요. 네.
2: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한짐승 내려온다. 홀숭돌숭 꼬리 난잔 한 마리 넘고 두의 머리를 흔들며 잔기 뿌리 왕머리를 차르르르르 훔치며 종이떡 벌리고 허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한 듯 아래 정신없이 몸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적었다. 이게 판소리네요.
0: 와, 그 범 내려온다 너무 인기 많았었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그 부분들 진짜 딱딱 귀에 들어오네요. Wow, the original's amazing. There, that you might remember from 이날치 band, who had that as well. Tiger is coming, right? 범 내려온다. That is from the traditional song tale, which is known as 수군가, a tale about a rabbit and a tiger. Fantastic in the studio there, from 남도 소리 as well. Just a few more questions. Because you guys are professional sorikuns, traditional vocalists, surely around Chuseok time, all your family members ask you to perform a song.
3: 가족 모임 있을 때 추석에 가족들이 맨날 신청곡을 하나요? 노래 불러달라고 하나요?
1: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국악 전공을 하다가 트로트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오,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내려 추석 때 내려가면 네. 이제 트로트 한 자락만 해봐라.
0: 그러면 그게 쉬워요. 이거 소리 했다가 트로트랑 조금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1: 아무래도 그 소리랑 트로트랑 추구하는 바가 조금 비슷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뭐 저희는 뭐 슬픔 같은 거를 조금 네. 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슬픔 그런 트로트를 네. 하면은 또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 뭘 해야 될까?

0: 어, it's beautiful as it sounds. Yeah, 트롯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봤지만. So yeah, many of the family members do ask during Chuseok for a song, 국악 or trot as well, because many artists, especially recently, famous artists who are in the trot genre came over from 국악 as well. And we had Doyeon there saying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m, and especially with the sadder trot songs, it can be easier to perform them, just like he did in the studio. So having you three here and having practiced traditional music for a long time, I'd love to hear about any memorable performances or stages that you have.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해외 퍼포먼스도 해본 적이 있나요?
1: 먼저
2: 저는 해외 공연 경험은 없고요. 네. 일단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공연은 제가 절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0: 템플에서.
2: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회심곡이라고 네.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앉아 계셔 거기서 제 노래를 듣고 계시던 어느 할머니 분이 제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자꾸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소리꾼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건가 보다라는 걸 좀 느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0: Oh, what a beautiful memory from Doyeon, who says he hasn't performed abroad yet, but has performed at a temple that was really memorable. A track known as 회심곡, which is about your parents and like, I guess, filial piety and whatnot. And a grandmother heard that and held his hand and was crying, and that's when he realized the power and the reason that he has to do this traditional vocal stylings, right, of sori. How about you, Jaeduk? Jaeduk 씨는요?
3: 저는 최근에 중국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약간의 추임새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고 했을 때 네. 솔직히 다른 나라 문화는 솔직히 어렵고 네. 조금 망설이게 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0: 아 진짜요?
3: 그래서 되게 최근에 가장 네. 인상 깊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이거 뭐 얼씨구 절씨구 그런
3: 네,
0: 것처럼요?
3: 그래서 중국어로 조금씩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눈치껏 잘 나와주시더라고요.
0: 너무 감동이겠네요. For Jaeduk, he recently was performing in China and was teaching them about those emotional kind of additives to the song that we heard earlier and that I was curious about, right? And for foreigners, that can be very difficult, but they did it, they followed it well, and they even decided themselves where exactly they had to put them in. And then finally as well, 재혁 씨는?
4: 저는 이제 작년에 네. 카자흐스탄에 이제 문화 교류로 갔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리랑 같은 그런 전통 민요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국악 성악곡 하시는 분들이 같이 불렀고 네. 이제 판소리 중에 심청가 네. 이제 슬픈 정서를 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셔도 공감이 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노래를 이제 한국의 전통 발성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 와.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 아 내가 이제 한국 음악을 하면서 이제 해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네. 찾아주셔가지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0: 아 저희가 감사하죠. All the listeners from across the world, Jaeok saying that after going last year to Kazakhstan and performing there, doing things like arirang and then their version as well in this kind of cultural exchange, doing also Simchonga, which we've talked about being a very sad story, but there was a lot of empathy there from the foreign audience as well. We are going to unfortunately have to hear our final song and say goodbye at the same time because we don't want to miss any of it or cut any of it off.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끝까지 풀로 듣고 싶으니까 빨리 인사해.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0: 네, 다음에 또 부를게요. So our final song we're going to hear from our three gentlemen in the studio is 펜노래 and 차진펜노래. 펜노래 literally meaning like boat songs, right? So we'll get that vibe and we'll be back tomorrow at 9 a.m. KST.

0: 감사합니다.
1: 부산 영화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English with
6: 부산 아지매.
5: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6: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5: 오이소 보이소
6: 영어 하이소. 아이고, 우리 손주가 바쁜가 와 이리 안 오노.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
7: Hello. Hi, Grandma. How are you?
6: 아이고,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고, 이게 아이고. 민수나, 니 언제 오노? 할매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7: Oh, what time is it now? Oh, my goodness. I completely forgot I was supposed to go to your place. Oh, I was busy with my homework.
6: 아이고, 바빴는가 봐. 근데 이 할매가 벌써 백숙하고 다 삶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강

0: 가지 빨리 온나.
1: Okay, I'm heading out now.
0: 헤딩 민수나, 네 주변에 뼈도 불러지시면서 아직도 축구하나? 할매가 걱정된다고 축구하지 말라고 했지. No, 헤딩.
2: Oh, Grandma, I mean, I'm heading out.
0: 그래, 헤딩. 헤딩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 축구는 발로 차야지. 헤딩만 해갖고 머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할매가 이래 걱정이 된다, 아이가. No, 헤딩.
2: Oh, so do you mean I should pass this time and not come?
0: 아이고, 진짜 민수나, 패스도 좋기는 한데. 그래, 운동 잘하면 좋지. 그런데 자꾸 그래 축구만 하면 할매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가.
2: Oh, don't worry. If I leave now and take the bus, I can get there in 10 minutes.
0: 10 minutes? 아이고, 축구가 그래 좋나? 10분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나? 그래, 할매 기다릴게. 얼른 온나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3: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이제 출발해. 영어로 뭐라고 해?
2: I'm heading out.
3: I'm heading out.
4: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I'm going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막 출발하거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I'm heading 뒤에 장소를 붙이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heading to work. 나 출근하는 중이야. I'm heading to the airport. 나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이제 출발해. I'm heading out.
2: I'm heading out.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부산의료원 신경과 과장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치매를 의심해봐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진단 이후엔 어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료원 신경과 박윤진입니다. 저는 주로 치매나 두통, 어지럼증, 뇌졸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의 질환을 진료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So she shared that she primarily treats neurological conditions such as dementia, headaches, dizziness, stroke, and Parkinson's disease, and has also been serving as a cooperating physician with the Yonsei Dementia Relief Center since 2024. And marking Dementia Overcoming Day, which is today, she expresses her pleasure in having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our listeners today. Now, first of all,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the 19th Dementia Overcoming Day, you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recognition of your dedicated efforts in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So how do you feel about receiving this honor? 네, 제19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써온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제 제가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치매는 의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환자분들 곁에서 애쓰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항상 밝게 환자와 보호자를 맞아주시는 치매 안심센터 선생님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아마도 이번 상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해온 일을 대표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네, 이 치매 돌봄은 한 사람의 헌신보다 또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So she expresses deep gratitude, noting that meeting patients at the hospital, the Dementia Relief Center has really made her keenly realize that dementia is not an illness that can be managed or overcome by a doctor alone. Seeing firsthand the devoted family members standing by the patients and the staff at the Dementia Relief Center who always warmly welcome them. She views this award not as an individual achievement, but as recognition on behalf of all dedicated work done together, taking it as an encouragement to work even harder moving forward. And this commendation recognizes your contributions to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the community. So what specific efforts and activities do you feel led to this meaningful recognition?
0: 네, 이번 표창은 그동안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관리에 기여해온 활동을 인정하는 결과일 텐데요. 어떤 활동과 노력들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제가 2024년부터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서 보다 정확한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단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 아니면 돌봄이나 사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0: 네.
1: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치매안심센터와 병원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환자분들이 필요한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환자가 다음 단계 앞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일도 치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2: So absolutely. So since 2024, as a cooperating physician at the Yonsei District Dementia Relief Center, she has reviewed test results results for individuals suspected of having dementia and connected them to hospitals for more precise differential testing when necessary. She also worked to ensure the following diagnosis: those requiring medical treatment, daily care, or case management received appropriate support. Rather than doing anything extraordinary, she feels that steadily serving as a bridge, ensuring the Dementia Relief Center and the hospitals stay connected so patients can seamlessly move forward to each next step, is what really led to this awar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Dr. Park Yun-j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neurology at Busan Medical Center. Now, I would like to also look at the situation in Busan. What is the current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the city? 우리 부산의 상황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부산의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1: 사실 부산은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도시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부산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7만 명. 그러니까 유병률은 약 8.9%가 됩니다. 네. 유병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부산 시민 약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치매 환자가 몇 명인가 보다는요. 고령화되는 부산에서 치매를 얼마나 더 일찍 발견하고 또 진단 이후에도 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So she shared, Busan is a city where population aging has progressed quite rapidly. So based on 2025 data, the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age 65 and older in Busan is around 70,000, representing a prevalent rate of approximately 8.9%. And noting this high prevalence, she points out that about one in four Busan citizens is age 65 or older. So rather than merely just counting the number of patients, she emphasizes that in an aging Busan, the far more critical challenge is detecting dementia early and ensuring that treatment and care continue uninterrupted after diagnosis. Well, serving as a cooperating physician at the Yeonje District Dementia Relief Center, you have met dementia patients up close. So what do you feel is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dementia care?
3: 연제구 치매 안심센터 협력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치매 환자들을 계속 만나왔었는데요. 치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사실 제가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환자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같은 치매를 앓고 계셔도 주변에서 어떻게 함께해 주시냐에 따라서 지내시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단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를 꾸준히 받고 또 가족들이 질환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치매 관리는 환자 한 분의 기억력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She observes that continuously meeting patients at both the hospital and the Dementia Relief Center has shown her that even with the same condition, a patient's daily life varies greatly depending on how those around them support them. So while she considers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essential, she believes sustaining life well after diagnosis is just as vital. Patients need to receive tailored treatment consistently. Families must understand the condition and community support must be accessible actually whenever needed. She emphasizes that dementia management is not merely about preserving an individual memory, but it's a collaborative process where families, medical teams, and the loc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help patients maintain their daily routines for as long as possible. Now, many of our listeners are likely wondering about this. How can we distinguish between simple, really just forgetfulness that comes with age and the early symptoms of dementia? And what are the warning signs where you could say, at this point, it is best to get tested?
3: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도라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렸느냐보다는 그 때문에 예전에 잘 하시던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네.
1: 예를 들어서 약속을 깜빡했다가 나중에 기억해내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3: 그럼요.
1: 그런데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0: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잘하던 돈 관리나 약 복용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항상 다니시는 익숙한 길에서 길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반복되거나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라면 단순히 나이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가족이 먼저 느끼는 작은 낯섦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2: So she said, simply put, rather than focusing on whether someone just forgot, it is important to observe whether their ability to manage daily life tasks they previously just did well is changing. So for instance, forgetting an appointment and recalling it later can happen to anyone, right? However, if a person repeats the same question, cannot remember recent events at all, struggles with financial management or taking medications they used to handle smoothly, or loses their way on familiar paths, an evaluation is necessary, she said. In particular, she emphasizes that if these changes happen repeatedly or reach a point where family members or those around them notice before the person does, one should not simply dismiss it as normal aging, but seek testing. Then what should someone do if they notice their own memory or their parents' memory is not what it used to be? Where should they go? And what does the actual examination and diagnosis process involve?
1: 그렇다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기억력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가 의심될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고 실제 검단과 진단은 검사와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서 먼저 상담과 인지 선별 검사를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이상이 발견되면 보다 자세한 검사나 전문의 진료로 연결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등 여러 가지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를 통해서 다른 원인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0: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한 노화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혹은 실제 치매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검사는 두려운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 So she reassures that the process does not need to feel overwhelming. So individuals can begin receiving counseling and cognitive screening tests at their nearby dementia relief center. If any abnormalities are detected, they are connected to more detailed testing or specialist consultations. At the hospital, specialists evaluate not only memory, but also a range of cognitive functions, such as language skills and judgment, alongside changes in daily living activities. When necessary, blood tests and brain imaging scans are performed to check for any other underlying causes. And through these procedures, physicians accurately determine whether changes stem from normal aging, treatable secondary causes, or dementia, thereby establishing a tailored treatment and care pl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Dr. Park Yun-j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neurology at Busan Medical Center. Now, dementia profoundly affects not only the patients themselves, but also the lives of their families. When a loved one repeats the same questions or exhibits maybe unfamiliar behaviors, family members can often struggle, unsure of how to respond. So are there core principles you believe families should always keep in mind when interacting with a dementia patient?
1: 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거나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 가족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 가족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원칙이 있을까요?
0: 제가 가족분들께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 하나는 환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매번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해서 환자분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면 방금 얘기했잖아 라고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
1: 네.
0: 가족도 지치고 환자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처음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행동 자체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불안하거나 불편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정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So one of the points she often emphasizes to families is that they do not need to correct whether the patient's statement is factual every single time. So for example, repeatedly correcting a repeated question by saying, you just asked a moment ago, that can actually exhaust family members and make the patient feel anxious. As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it could be really the very first time they are asking. Rather than attempting to correct the behavior itself, she suggests considering why they might be acting that way right now and whether they might be feeling anxious or uncomfortable, and noting how demanding dementia care truly is. So she emphasizes that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no single family member to bear the entire burden alone. Well, you have been connecting the medical center, dementia relief center, and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patients can receive continuous management. Why is this kind of community medical network so important in dementia care, and what real difference does it mak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과장님은 의료원과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의료기관을 연결하면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에서 이런 지역사회 의료 연결망이 왜 중요하고 실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0: 우선 지역사회와 의료 연결망이 중요한 이유는 치매는 진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돌봄이나 인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어떤 가정은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부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를 하게 되면 환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제 고령의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견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진료로 연결하고 진단 이후 다시 지역사회의 관리와 돌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환자분들이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 치매 관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환자와 또 가족에게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2: So dementia is not a condition that ends with a single diagnosis. Some individuals need medication, others require daily care or cognitive programs, and in some households, the burden placed on caregivers must also be evaluated. However, if these services exist in silos, patients and families must seek them out individually, which can be actually very overwhelming, particularly for elderly patients and elderly caregivers. So she emphasizes the critical importance of a structure where issues are identified at the Dementia Relief Center, referred to specialized care when needed, and connected back to community care and management post-diagnosis. Connecting patients so that they do not slip through the cracks between systems is what she considers the essential role of community dementia management. Well, as we mentioned, today marks 치매 극복의 날, Dementia Overcoming Day. So what mess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those worried about dementia, as well as families currently caring for loved ones with dementia?
1: 네, 오늘이 바로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치매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0: 우선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두려워서 검사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 치매인 것은 아니고요. 또 원인을 일찍 확인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는 환자분을 돌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삶과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치매는 가족이 함께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질병인 만큼 주변의 치매 안심센터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돌봄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2: So to those worried about

0: Mensch, she urges them not to delay testing out of fear, noting that a slight decline in memory does not automatically mean dementia, and that identifying the underlying cause early helps one help and prepare for the road ahead. To family caregivers, she stresses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their own lives and personal health while caring for their loved ones, and emphasizing that dementia is an illness where families must spend a long journey together, she encourages them to actively utilize the support of nearby dementia relief centers and medical institutions, reminding them never to shoulder the entire burden alon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치매 극복의 날에 이렇게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치매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확인을 해보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환자 가족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치매를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또 준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he expresses that it was meaningful time to share discussions about dementia on Dementia Overcoming Day. Rather than vaguely fearing dementia, she hopes listeners who tuned in today will view it as a condition where one gets checked if someone and something feels unusual and readily ask for help and support when it's needed. She pledges to continue doing her part from her position so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an live with greater comfort within their local community. And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은 건강한 뇌를 위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있으실까요?
1: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0: 네.
1: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잘 쉬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과 전문의로서 정석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요.
0: 네.
1: 이제 우선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운동 중에서도 걷기 운동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어울려 지내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는요. 배우는 활동을 지속하시라고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이 뇌를 굉장히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은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o she confesses that at home she tends to just stay still and try not to get stressed. However, giving the textbook answer as a neurologist when patients ask similar questions, she actually recommends exercising consistently, especially walking, talking frequently with others, and continuing to learn new things. And with a light touch, she adds that she tries her best to follow that advice herself as well. We have Denny Lee님께서는 아시는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Maybe they know our doctor here in the studio.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Dr. Park Yun-jin, Head of Neurology at Busan Medical Center.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Park Yun-jin, 부산의료원 신경과 과장과 함께했는데요. 과장 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Justin Bieber with Love Yourself.

0: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US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All right, so we do have Ms. Bong So-yeon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for today. The New York City Council is preparing to hold a special hearing on AI regulation next month with OpenAI and Anthropic invited to attend. So what will the hearing focus on?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요즘 미국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편에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시의회가 다음 달 AI 기업들을 불러서 특별 청문회를 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다음 달 AI의 위험성과 안전 문제를 다루는 특별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에도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특히 이번 청문회는 시의원 51명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전체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될 만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나 사이버 보안과 같은 안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결국 AI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기술의 가능성만큼 위험을 관리할 기준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요. So the hearing will examine the risk and safety concerns surrounding AI. It will be held as a committee of the whole, allowing all 51 council members to take part. Key issues will include cybersecurity, the possibility of advancing AI systems operating beyond effective human control, and the impact of AI on employment. The aim is not necessarily to slow AI development, but to determine whether safeguards are keeping pace with the technology. Well, how are AI companies responding to these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s? 그럼 AI 기업들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2: 네, 흥미로운 점은 AI 기업들도 이제는 규제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OpenAI는 최근 AI의 능력 수준에 따른 의무적인 전국 단위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엔트로픽 역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추진하는 AI 안정성, 투명성 규제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기업들도 이제 규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어떤 수준의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놓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달 열리는 뉴욕 청문회의 참석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기업들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 I see. So major AI companies are no longer rejecting regulation outright. OpenAI has called for mandatory nationwide safety standards based on the capabilities of different AI systems. Anthropic has also expressed support for some AI safety and transparency measures proposed in New York and California. The debate is now focused less on whether regulation is needed and more

0: or on how strong it should be and how it should work. Neither company has officially confirmed whether it will be attending next month's hearing.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It's also related to AI. California has introduced stronger safeguards governing children's use of AI. So what are the main provisions? 네, 다음 소식도 AI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특히 아이들의 AI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캘리포니아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AI 사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애덤법인데요. 이 AI 챗봇 사용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세 소년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이 앞으로 AI 챗봇이 미성년자와 대화하면서 심각한 정서적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적절한 유기 대응 절차를 가동해야 하고요. 아이가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부모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아이들의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AI가 아이들의 대화 상대가 된 만큼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장치가 중요해졌는데요. So California has strengthened its rules on the use of AI by children and teenagers. One measure known as Adams Law is named after a 16-year-old boy who died following circumstances linked to his use of an AI chatbot. Under the law, chatbots must activate appropriate crisis response procedures when they detect signs that a minor may be at a serious emotional risk. Parents must also be notified if a child disables safety settings. The measure reflects growing concern as AI chatbots increasingly serve as conversational companions for younger users. Well, the new measures also cover social media and AI-enabled toys. So what restrictions will apply? 그런데 규제 대상이 AI 챗봇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AI 장난감까지 확대됐다고요.
1: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번에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13개 법안을 서명했는데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 재생이나 그 개인기 이용 기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처럼 SNS 사용을 계속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또 아이와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이 탑재된 장난감의 판매도 금지했는데요. 네, 결국 아이 개인과 부모에게만 바뀌기보다는 관련 기업도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California has signed 13 bills addressing children's online safety. Platforms will be prohibited from offering users under 16 certain features designed to encourage prolonged uses and including autoplay as well feeds based on personal activities. And the state has also banned the sale of toys equipped with AI chatbots that can hold conversations with children. The measures place greater responsibility on technology companies rather than leaving online safety entirely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news.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Choi Hyun met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on the 18th. Was there any decisions on deploying forces to the Strait of Hormuz? 네, 다음 마지막 소식 볼게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1: 네, 일단 뭐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재 중동에 파견된 청해 부대를 활용해 우리 국민과 또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0: I see. So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a troop deploy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ld the United States that it is willing to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to restoring freedom of navigation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the specific form of that contribution remains under discussion. President Lee Jae-myung has ruled out deploying troops in a way that would directly involve South Korea in a war. However,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whether the Cheonghae unit already operating in the region could play a greater role in protecting South Korean citizens and vessels. And what other issues were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이번 회담에선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1: 네,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도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주요 사안들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긴밀하게 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0: Japan, Busan, Yeongeobangseo.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0: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1:00

Do you like my sand running post? 가빈님 is also requesting a song. 이 밤이 지나면 by 김아름. 이번 주말에 꽂힌 노래예요. okay. 이 밤이 지나면. So we're going to go listen to that song requested by 가빈님. Here is 이 밤이 지나면 by 김아름.

0: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song.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이고, 우리 손주가 바쁜가? 와 이리 안 오노?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
3: Hello. Hi, Grandma. How are you?
2: 아이고,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고, 이게 아이고. 민수나, 니 언제 오노? 할매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3: Oh, what time is it now? Oh, my goodness. I completely forgot I was supposed to go to your place. Oh, I was busy with my homework.
2: 아이고, 바빴는가 봐. 근데 이 할매가 벌써 백숙하고 다 살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 빨리 온나?
3: Okay, I'm heading out now.
2: 헤딩? 민수나, 네 저번에 뼈도 불러지시면서 아직도 축구하나? 할매가 걱정된다고 축구하지 말라고 했지. No, 헤딩.
3: Oh, Grandma, I mean, I'm heading out.
2: 그래, 그래, 헤딩. 헤딩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 축구는 발로 차야지. 헤딩만 해갖고 머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할매가 이래 걱정이 된다, 아이가. No, 헤딩.
3: Oh, so do you mean I should pass this time and not come?
2: 아이고, 진짜 민수나 패스도 좋기는 한데. 그래, 운동 잘하면 좋지. 그런데 자꾸 그래 축구만 하면 할매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가.
3: Oh, don't worry. If I leave now and take the bus, I can get there in 10 minutes.
2: 10 minutes? 아이고, 축구가 그래 좋나? 10분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나? 그래, 할매 기다릴게. 얼른 온나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4: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이제 출발해. 영어로 뭐라고 해?
3: I'm heading out.
4: I'm heading out.
5: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I'm going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막 출발하거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I'm heading 뒤에 장소를 붙이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heading to work. 나 출근하는 중이야. I'm heading to the airport. 나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이제 출발해. I'm heading out.
3: I'm heading ou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이유는 네, 내 집이니까 뭘 먹든지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집의 냄새와 연기가 가게 되니까 집 안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050-9050 or 카카오톡. Alright, this is 후라이의 굶? 후라이 굶? Oh, like fry? Oh, there we go. This is by Ang Mu, and then we'll come back after thi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For my 부산.
3: For my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For my 부산.
6: 부산 하면 For my 부산.
7: For my 부산.
8: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9: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to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 o'clock on the dot. It's Monday, the 21st of September.

0: 그루브 부산 그루브
1: 부산
0: 그루브 for your 부산 그루브
1: DJ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this is Monday Groove with our guest TJ 씨 or 조태준 from Busan Groove, and this segment we do in English and Korean back and forth to turn 조태준 or TJ 씨 into a global star. So we have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we talk about music, and of course live performances every week. 네, 이 세그먼트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둘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영어 표현에 대해서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라이브 공연도 와.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 숨 넘어가지 않아요?
1: 아니 저희 직업이잖아요. 네, 괜찮아요.
2: 신기하다.
1: 네, 처음 아닙니다. 자, 네. 그러면은 우리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네. 노래 좀 부탁할게요.
2: 알겠습니다.
1: 어떤 노래 한지 우리 기대합시다.

0: 예쁘다. 와, 이 노래 좋다. 이렇게 불러,
1: 옆에서 로라가 불러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0: 재밌어.
1: 아, 너무 좋다.
0: 너무 재밌습니다.
1: 코러스.
0: But the funny thing is though, my voice at the moment is like, so I keep coughing. But you know, I could go to the 노래방. No problem. No problem. 아, 역시 With or Without You by U2. 아,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들어가기 전에 네네. 주말 뭐 했지롱?
1: 아, 저요? 네. 저 주말 서면에 네. 상상마당이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0: 아, 네네.
1: 거기서 공연했어요.
0: 어, 좋아요. 사람 예. 많이 왔어요?
1: 예, 적당히 오시고 그 같이 하는 밴드가 또 락앤롤 오래 했던 레이지본이라고 하는 되게 서울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 오랜만에 같이 또 공연하고 또 올디 벗 구디라고 하는 또 재즈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즈 팀이랑 저희는 이제 내추럴한 사운드를 맡아서
0: I love that.
1: 예, 그렇게 세 팀이서 공연했는데 정말
0: cool.
1: 재밌었어요.
0: 상상마당 is like this performance space in 서면 and it's a really cool culture space. So TJ 씨 had a big performance over there over the weekend. 자, 그러면은 yeah. 우리 첫 번째로 노래 너무 좋았었어요.
1: 아, 좋았어요.
0: Oh, I love
1: 저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진짜로?
1: 예, 정말 유튜브를 그리고 한 유튜브가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왔었는데 네. 한 7년 전쯤에 왔었는데 가서 봤었어요.
0: Really?
1: 진짜 아, 이래서 유튜브 공연이구나. 아. 영상이랑 그리고 사운드 뭐 하나 정말 빼놓을 게 없었어요.
0: It's very very special. They're very yeah. special.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1: 맞습니다.
0: They're very legendary. 네. So U2 has a very long history. Spans almost about 50 years. 그럼 TJ 씨, do you know the story of the band members? U2 멤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1: U2 멤버들이 이제 보노 그리고 엣지 그리고 그 드러머랑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이 네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들었어요.
0: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They 네. were friends since like high school, right?
1: 네네네. Yeah.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밴드라고 하면 어떤 그 합체된 사운드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U2가 그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Yeah. So the funny thing that I read about them actually is like back in the day, so the drummer's called Larry Mullen Jr. And back in the day, he put up a note looking for a band members. And so all these friends like joined, but they couldn't actually play anything. Bono wanted to do guitar, but he couldn't play guitar, so he was a singer. Adam Clayton didn't know much, but then he like 아는 척 해서 so he faked that he knew how to do it. And then they just kind of managed to join the band. 너무 신기하다.
1: 네.
0: 네. 재미있는 백스토리가 있으니까요. Yeah, yeah. They've got a fun backstory. 그러면 DJ는 부산 그룹 밴드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멤버 어떻게 모셨어요?
1: 저희들은 그 제가 이제 부산에 5년 전에 내려왔는데 중간에 곡을 계속 썼어요. 곡을 계속 저 혼자 작곡해서 곡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밴드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서 음악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음악하던 동료들이 있지만 부산에서도 필요해서 아 이제 밴드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있더라고요. 주변에 연주가 왠지 나랑 그루브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안을 하니까 해보자 같이 하자.
0: 근데 예.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뭐 포스트에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1: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가지고 재밍을 했어요.
0: 아.
1: 그냥 막 말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재밍을 했었는데 제 노래를 그냥 불렀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노래들을 부르는데 갑자기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잘 쳐 뭔가 틀리지 않아. 그냥 저랑 저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이바일로라고 하는 그 불가리아에서 온 드러머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음악을 한 뮤지션이었어요.
0: 재밌다.
1: 네.
0: 재밌어요. So that's how you, so basically TJ, for anyone who doesn't speak Korean, the way that TJ met his band members, he came down from Seoul around 5 years ago and actually when he was writing all the time, but then he decided, you know, I need a band. I can't just only write my own music, play my own music myself. So he went to a club and ended up finding people to jam with. And then these became the members of what we call Busan Groove, which is the Busan Collective. 그러면은 yeah. 우리 넘어갈게요.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With 네. or without you.
1: 네, 네.
0: 네,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1: 이 노래는 그 일단 유튜브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노래 그 배경이 이 뭔가 이렇게 갈등을 다룬 노래라고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일단은 이 가수로서는 가수로서의 나와 그리고 또 이 평범한 뭐 가정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아들 친구라든지 그런 존재로서의 나가 합쳐지는 합쳐지지 못해서 이거를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쓴 노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0: Interesting. Yeah. yeah.
1: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 이런 내용을 알았고
0: yeah.
1: 그래서 그렇지 좀 통했는지 마음이 조금 복잡하거나 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0: Yeah.
1: 이 사운드가 너무 좋게 들리고
0: 아하. 근데 so basically let me just recap. So the reason that this song actually has a fight with or without you, a lot of people think it's a love song. About people who cannot live with each other or live without each other.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줄 알고
1: 네, 네,
0: 근데
1: 네.
0: 아까 TG 씨 말씀하시는 게 this song is actually about the writer fighting between the identities of becoming the individual and then having a family. So it's being pulled betwee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being a father or a husband, or like the, you can't do this and you can't do that, but you must do both. And it's a kind of anguish of being torn between who you are as you kind of go into your life as a husband, but 예. also as a singer.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1: 맞아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번호가 특히나 종교적인 이야기도 노래에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엄청 평화주의 예.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활동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
0: 맞습니다.
1: 속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0: 맞아요.
1: 막 콘서트장 가면 하늘 그림 쫙 펼쳐져 있는 데서 유튜브가 막 연주하면
0: yeah.
1: 진짜 마음이 너무 웅장해지는 거예요.
0: I've seen that as well. It's yeah. so yeah, it's very beautiful, especially when the streets have no name or like Sunday Bloody Sunday is so emotional, and I think a lot of places don't play it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아 근데 그러면은 가수로서
1: 네네.
0: 이 노래 부를 때 뭐 네. 기분이 어때요?
1: 시원하죠.
0: 아 시원하다. 예.
1: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왠지 어떤 노래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좀 시끄럽게 들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시끄럽게 막 질러도 이 노래 사운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even at the big bit. So I asked TJ, how do you feel when you sing this song as a singer, as a musician? And he said, I feel very free, like in my chest, because other songs when you sing loud, there's a lot of power between it, but this one is just a release, kind of like even at the 뭐 그럼 with or without you.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힘 있게 뭐 힘 필요하는 부분도. 크게 해도 약간 뭐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1: 네,
0: it's
1: 맞아요.
0: not like
1: 네.
0: it's not like you're singing a big belting song. It's a very yeah.
1: 뭔가 이 노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멤버들 만났던 그런 잼 하는 곳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가끔 막 같이 근데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뒤에
0: 맞아요.
1: 마지막에 아
0: 맞아요.
1: 하는 부분 되면 거기 있는 모두가 해요.
0: 그러니까
1: 듣는 사람,
0: 맞아요.
1: 부르는 사람, 뭐 드럼 치면서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 노래 베이스 없으면 안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범범범범범범범.
1: 맞아요.
0: 오, 진짜 뭐 가슴 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노래 부르면서 while you were singing this, were there any difficult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or any lyrics, 뭐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뭐 어떤 에 그냥 pronunciation 어떤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 다른 부분들은 좀 유추해 뭔가 아 이런 거지 않을까 하면서 좀 연상해보고 했었었는데 앞부분에 stone set, stone seat 뭐거나 아니면 some twist in your side 뭐 이런 표현은 표현이 주로 평소 때도 inside 하면 내 옆 제가 듣기로는 해석을 들었으면 옆구리라고 하는데 in the in your side 했을 때 네 옆구리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가요?
0: 왜냐하면요, stone set in your eyes, 눈은 돌처럼 이거는 진짜 뭐 영혼이 없다, 아니면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화가 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말할 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라는 말이 난 진짜 이제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완전 뭐 어두워졌다 그런 느낌이고 thorn twist in your side 약간 가시 그 가시는 thorn이에요. 그래서 네. 그 갈비뼈에 가시를 눌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떤 거 그 속담이 아니에요. 아, 아무튼 어떤 거 진짜 나의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귀찮은 부분이 있다. 아픈 부분이 생겼다. 네. 그런 말이에요.
1: 아,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그냥 내가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했었을 때 now 그 stone twist in my side.
0: Stone twist in my side.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o I'm talking about how we can use like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 In English, we don't really use these, right? But I would say the second one, thorn twist in your side. You could say thorn in my side. 예를 들면 뭐 BEFM에서 진짜 상황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PD 너무 나한테 잔소리 엄청 많이 하니까 he's a thorn in my sid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찮다.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야. 너무 그냥 빠지고 싶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could say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은 is a thorn in my side. 그래서
1: it is
0: a thorn in my side.
1: In my side.
0: Yeah.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It's a metaphor.
1: 너무 진지하게 좀 하는 거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0: 농담처럼 할 수 있어요. 진짜 박 PD 내가 thorn in my side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장난으로.
1: 네, 네.
0: But 아, Park PD is very, very, very not a thorn in my side. 네. He is the rose in my life.
1: 왜 박 PD 얼굴 왜 빨개지죠?
0: He's a rose. He's my 인생의 장 뭐 인생의 장미.
1: 얼 더 빨개지는데 계속 빨개지는데.
0: 인생의 튤립. 자 네. 그러면은 네. It's interesting because with or without you 이거는 왔다 갔다 뭐 짬뽕 짜장면
1: 네,
0: choices
1: 네.
0: 이잖아요.
1: 제일 힘든 거였어요 방금 짬뽕 짜장면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선택 많이 있으면 옵션이 많이 있으면 네. 결정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다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가위바위보 제일 간단하게. 근데 TJ씨는 뭐 선택이 옵션이 많이 있으면 결정, 결심을 어떻게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Do you have a way to decide on things?
1: 저는 사실 그 저 혼자 결정해야 되는 문제면 그냥 주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제일 어울리는 걸 선택해요. 아니면 뭐 여러 명이서 있는 결정이면 그냥 따라요. 누구 뭐 다수결로 하자면 그냥 따르고 그래서 뭐 꼭 이렇게 꼭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그걸 선택했었을 때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웬만한 일들은. 그래서 그냥 주변의 상황

0: 상황이 딱 제일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해요.
1: 뭐 오랫동안은 고민하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좀 짧게?
0: 중요한 건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3일이라고 딱 생각해놓고 3일 안에 결정해요.
1: 나 항상 좀. 그냥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0: 바로 하세요. 네.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데
1: 급한 사람이라서 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진짜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옷 사러 가잖아요. 저 옷 사러 가면 거의 첫 번째 가게 아니면 두 번째 가게에서 끝나요. 쇼핑.
1: 나 인터넷에서 보고
0: 오케이 좋다. 끝. 좋다.
1: 그건 진짜 귀찮은 거예요.
0: 맞아요.
1: 시간 낭비.
0: 아 맞아요.
1: Anyway, let's learn some expressions that we can use when we decide something. 우리 영어로 할 때 뭐 어떤 결정해야 할 때 어떤 필요한 부분 아니면 필요한 표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0: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예를 들면 I'm 예를 들면 뭐 둘 중에
0: 하나를 고르는 거.
1: 예. 네. 이렇게 I'm torn between A and B.
0: I'm torn between A and B.
1: 그래서 예를 들면 if you want to have like 짜장면 tonight for dinner, if you want 짜장면 or 짬뽕, you can say I'm torn between 짜장면 and 짬뽕.
0: 와. Can you torn between 짜장면 and 짬뽕?
1: I'm never torn between 짜장면 and 짬뽕. Always 짬뽕.
0: So difficult. Yeah. Always 짬뽕?
1: Always 짬뽕.
0: Oh, nice. Yeah.
1: Always 짬뽕. If I choose, then always 짬뽕. 근데 torn between, 왜 torn between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0: 몰라요.
1: I'm torn between. 왜냐하면요, 이쪽은 여기서 땡기고, 저쪽에 저기서 땡기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보자. 우리 종이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내 몸은 torn.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torn between.
0: torn이 땡기다는 말이에요.
1: torn은 이런
0: 찢어진다.
1: 거. 찢어진다.
0: 아, 찢어진다.
1: 근데 내가 여기도 저기도 둘 다 원하니까 몸은 아니면 마음은 찢어진다. 좋죠?
0: 좋다. 진짜 좋다. torn between.
1: Yeah. 자, 다음 torn 두 번째. Between.
0: 두 번째는 결정을 못 해가지고 스톤 시트 된 거야 지금.
1: 그거는 이제 버리면 좋겠습니다.
0: 결정 못 해가지고 지금 뭔가 멈췄어.
1: 멈췄어요. 네. 아, so you're torn between this and that. 근데 you can't make a final decision. 네. You could say I'm on the fence. I'm on the fence.
0: Fence는 뭐 넘어간다는 거예요?
1: No, I'm on the fence.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 집은 여기 그리고 나의 how do you say neighbor? 네, 이웃이 여기 있고 중간에 fence 있잖아요. 네. 근데 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딱 중간에 있습니다. 네. I'm on the fence. I'm 딱 중간. I'm on the fence.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0: 표현이 너무 재밌다.
1: 그리고 특히 투표할 때나 아니면 뭐 진짜
0: I'm on the fence.
1: 예, 큰 이슈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I don't know, I'm on the fence. 왜냐하면요 여기 이 파에 가면 큰 어떤 일 어려운 상황 될 수도 있고, 근데 저쪽으로 가면 어려운 상황 될 수도 있고. 그래서 on the fence는 대부분은 작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큰 일에 대해서 큰 얘기하고.
0: 예.
1: 마지막으로.
0: 마지막으로는 아직 마음을 결정 못했을 때. 아니 못 정했어.
1: 네. Okay. You would say I haven't made up my mind.
0: I haven't made up my mind.
1: 맞습니다. Yeah. I haven't made up my mind.
0: I haven't made up my mind.
1: To make up your mind, it means 결정해라. 그래서 make up my mind 네 가지 단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결정해야. Make up your mind. What will we eat? 짬뽕 or 짜장면? TJ 씨, please make up your mind. 결정해 주세요. Make up your mind.
0: I'm on the fence.
1: You're on the fence?
0: Yeah, I'm on the fence.
1: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영어로 해주세요. 세 번째로.
0: I haven't made up my mind.
1: 스케치 봅시다. 자, Tonight's dinner. Do you want 짬뽕 or 짜장면?
0: Ah, I don't know. I'm on the fence.
1: Mm.
0: I haven't made up my mind.
1: Ah, yeah. I'm torn between 짬뽕 and 짜장면.
0: You 짬뽕?
1: Okay, 짬뽕.
0: Okay, you 짬뽕. I'm 짜장면.
1: 나눠서 yeah. 먹자. 좀 okay. 좋아요.
0: Nice.
1: Oh, 너무 good. Well, that was nice. So today we learned some expressions to use in English when we want to decide something. So I'm torn between A and B. I'm on the fence and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for us?
0: 노래. Yeah, 마지막 노래는 제 노래 중에 멋이 다르노.
1: Okay.
0: 예, 뭐가 다르냐? 나는 노래.

0: 장난 아닙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 목소리 진짜 좋다. TJ 씨 우리는 시간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끝났습니까 벌써? 아, 그렇구나.
0: 맞아요. 너무 예. 아쉽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1: 예. See you next week.
0: See you next week.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All right, let me play you a song. This is Adam Levine, No One Else Like You.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Coming straight to Busan.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BEFM Local News at 6.
9: 부산시는 206개 읍면동 소통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오늘 서구와 영덕구를 방문해 복지관, 주차장 등 주요 시설과 관광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 시장은 이어서 15년간 독거노인 반찬 나눔을 실천해온 영덕구 착한 가격 업소를 찾아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16개 구군을 순회하며 현장 행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0: Busan City carried out its second field visit under its communication project covering 206 Upmyeon and Dong neighborhoods. Busan Mayor Chun Jae-soo visited Seogwo and Yeongdo-gu districts today to inspect safety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t major facilities and tourist sites and discuss improvements. He then visited a Good Price store in Yeongdo-gu district that has provided side dishes to elderly people living alone for 15 years and presented it with a recognition plaque. Busan City plans to continue its field administration by visiting all 16 districts and counties by the end of the year.
9: 부산시는 지역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코카서스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생활

0: 생활용품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부산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일주일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넓힐 방침입니다.
1: Busan City is moving to target the Caucasus market, which connects Europe and Asia, to expand new export channels for local companies. The region is seeing growing demand for Korean cosmetics, food, household goods, and others amid the rising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Starting November 8th, Busan City will dispatch a trade delegation to Azerbaijan and Georgia for 1 week to help local companies expand their sales channels.
0: 부산시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창업도시 5곳 이상을 만드는 정부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해양과 물류 금융을 특화 분야로 설정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와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 거점 공간 전략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1: Busan City has formed a task force for the Startup City Development Project and held its first meeting today. The government project aims to create at least 5 world-class startup cities by 2030. Busan City has designated maritime, logistics, and finance as specialized sectors and plans to develop a support system tailored to each stage of growth, along with a strategy for startup hub spaces centered around the Northport area.
0: 부산시가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관리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이 강한 세균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위험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감염의 조기 발견과 격리 등 맞춤형 대응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감염관리 지표를 분석해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 Busan City said it will strengthen its infection control cooperation system to prevent the outbreak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ithin medic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city will conduc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analyze risk factors and at institutions where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are frequently detected. It will also provide tailored support, including early detection of infections, isolation measures, and others. The city plans to continue analyzing infection control indicators, strengthen on-site inspections, and expand technical support.
0: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를 보기 위해 주말 동안 2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발견된 3.5m 크기의 상어는 해경의 퇴치 작업에도 불구하고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상어의 공격성을 고려해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방문객들의 수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1: A shark spotted in a waterway at Busan Northport Waterfront Park in Dongguk District drew nearly 20,000 visitors over the weekend. The 3.5-meter shark, first spotted in the waterway on September 18th, has remained there despite efforts by the Coast Guard to drive it away. The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has launched emergency operations, deploying safety personnel and restricting visitors from approaching the waterway due to the shark's potential aggression.
0: 부산시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인 2026 별바다 부산 나이트 마켓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북구 화명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이번 행사에서는 배달음식 구역을 시범 도입합니다.
1: The 2026 Starry Sea Busan Night Market, one of Busan City's signature nighttime tourism programs, will be held at Hwameong Eco Park in Bukgu District from September 26th to October 18th. The event will run for a total of 14 days from Thursday through Sunday each week.
0: 날씨입니다. 부산정 내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1: The morning temperature in Busan tomorrow is expected to be 20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4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0: 정했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 a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4: 잉글리쉬.
3: 오늘은 북이 대신 월요일의 스타 김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It's Monday again, and some of you might be thinking, oh, already a week gone already? But some of you might be like, oh, I can't wait to see what the week brings. Mm. Which one are you?
4: Obviously, I'm the first, right? But you know, these days, people say it's not just about, like, you know, kind of having that older mindset. It's not just because you're old, okay? Some people have this older mindset or feel older than they really are.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옵니다.
3: I know. Mm. And maybe age is not just a number. Sometimes it's a feeling. Mm. So how old do you actually feel today, mm. right? Or are you actually aging backwards like us?
4: 맞아요. Mm.
3: 여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헬로 안녕하세요. 김주한입니다. I am Juan Kim and this is All Star English.
4: 여러분 반갑습니다.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5: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원래 수요일의 스타. 네. But today 월요일의 스타. 김주한 in the house.
3: Hey.
4: Hi young. Happy Monday.
3: Happy Monday.
4: 월요일에 김조한.
3: Happy Monday is fun day.
4: 월요일에 김조한. 뭐가 좀 새로 보입니다, 형.
3: One Monday is fun day. Today.
4: Well, every day is fun day with you in the house.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How was your weekend? 오, 진짜 형한테 이거 물어볼 수 있겠다. How was your weekend?
3: Oh, busy.
4: 바빴어요?
3: Really busy. 네. I was like here and there, weddings, and just everywhere. But it's good to be here in Busan. Because I want to see the shark.
4: 상어에 좀 많이 꽂혔구나.
3: You know, I was like, I'm a fisherman, so I was like, 네. 잡아도 되나? 근데 약간 잡으면 그냥 간단해요.
4: 네.
3: Put a big piece of meat, 네. and he'll take it. 근데 이거 잡으면 이제 약간 물고기처럼 생각 안 하고,
4: 네.
3: 이제 사람들이 약간 샤무 있잖아.
4: 샤무 그 미국의 그 샌디에고의 SeaWorld였나?
3: 그렇죠.
4: 거기에서 그 있는 그 범고래.
3: 그렇죠. 범고래인데 네. 약간 사람들이 보러 오니까 안 될 것 같고.
4: 네.
3: 뭐 anyways.
4: 그 정도 핫 토픽이에요, 이거? 이 상어가?
3: 아니, 제가 지난주 가서 사진 좀 찍었거든요, 거기서.
4: 상어 봤어요?
3: 아니요. 그래서 억울해요. 왜 갑자기 와? 내가 있을 때 좀 내 사진 좀 내가 먼저 찍었으면 얼만큼 좋았을까?
4: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 너튜브 챗에서도요 챗에서도 지금 우리 두둥님이 상어를 목격하신 분들 부산 분들 부럽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네요. 아니요. 형 상어 말 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 올랐거든요.
3: 아니요.
4: 우리 엘라나님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이렇게 부르고 있고. 아, 그 정도 핫 이슈네.
3: 그래서 제가 지난주 찍었던 사진들
4: 네.
3: 이제 해가지고 그 거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4: 네.
3: 그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랑 이제 낚시하러 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 베이비 샥 노래 올렸거든.
4: 아, 혹시 여러분 봤습니까? 상어 얼마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얼마나 큰지. 'Cause I've seen it on social media, right? I've seen it on social media.
3: 아, 신문에서 봤거든요.
4: 신문에서요?
5: Yeah, I was 약간 그 사실 제가 구청 그쪽에 들어가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그 잡아도 되는지.
4: 구청 갔다고요?
5: 예, 갔어요. 근데
4: 그쪽에 어느 구청이 동구청인가?
5: 아 그냥 거기 구청 아니었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낚시 금지니까 네. 안 된다고.
4: 아니 형, 우리 다음 앨범도 봐야죠.
5: 그러니까요. 네,
4: 김주환 다음 앨범도 봐야 되고 형 활동도 봐야 되고 네. 해서 일단 상어 가까이 가지 마세요.
5: 아니, 상어 많이 잡아봤어요.
4: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쪽에 프로페셔널 있으니까 네. 혹시 부산시 쪽에 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김주환 가수 예, expertise, professionalism 네. 예,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일단 네. 뭐 언젠간 그 배고플 때 나가겠죠.
4: 아 계속 지금 상어 말하니까 업데이트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 주주님 심지어 오늘 1m 상어 3마리가 더 나타났대요. 진짜?
5: 와우.
4: 나 이제 물에 안 들어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겠다.
5: 사실 그 상어는 네. 거의 사람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4: 아 그래요?
5: 왜 그 bull shark 알지? bull shark.
4: bull shark.
5: bull shark은
4: they're aggressive, right?
5: 좀 약간 사나운데요. 네. 일반 그 상어 좀 덜해요. 그래서 그리고 물에 안 들어가시면 돼요. 네.
4: 다우님 샤워는 왜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 그만큼 혹시라 해서요. 혹시 네. 헤일리 친구가 찍은 상어 영상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오 보내주세요, 부장님. 우와.
5: 그러니까요.
4: 우리 지금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 네 방금 봤죠? 헤일리 리포터의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진짜 크다.
5: 그리고 여기 뒤에 다리 있잖아요. 제가 네. 그 다리를 사진 찍었어요.
4: 네. 사진을 찍었다고요?
5: 예, 그래서 지난주만 했어도 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얼만큼 좋은 사진이 됐을까.
4: 지금 우리
5: 포토샵 뒤에, 할까요?
4: 지금 뒤에 임 작가님 지금 종이를 찢는 소리 들리거든요. 네. 지금 내 원고에 상어 말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10분 동안 죄송합니다 작가님. 네.
5: 우리는 생방송은 이런 거죠. That's why we love real live broadcasts here on BEFM.
4: 근데 작가님 어떻게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계속 상어 얘기서만 계속 올리고 있거든. 우리 부장님 계속 상어 영상만 보여주고 yeah. 우리 지우 주님이 어머머 대박 상어 자만추 성공하셨군요라고 하네요.
5: That's right. So we'll play baby shark. Just
4: 네.
5: kidding.
4: 아니에요. 네. 원고 작가님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5: That's
4: 네.
5: right.
4: These days, they say more people feel older than they actually.
5: 그 상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4: 나 못하겠는데. 그
5: 3m 정도 됐으면 that's pretty old for a shark. Yeah.
4: 네.
5: Maybe we should give it a name. 네. And then we could forget it.
4: 작가님 이거 원고 새로 뽑아주세요. 상어 내용. 그냥
5: That's
4: 아는 거 다
5: right.
4: 적어주세요 지금. Write down everything you,
5: you
4: know about
5: never
4: sharks.
5: Know. 일단 이 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4: 망상이?
5: 북항이.
4: 아, 북항이.
5: That's right.
4: 네, so, 북항에 있는 그렇죠.
5: You know, when you get
4: 상어니까.
5: older, you know, you forget the name, but we will never forget 북항이.
4: 네.
5: And his two 동생s.
4: 이거 자, 우리 그 왜냐면 부산역 뒤에 있는 그 물 쪽이잖아요. 네. 부장님 거기 동구죠? 동구인가요? 아니에요. 동구 아니에요. 어느 구죠? 아, 나 이게 큰일 나. 이거 혼나는데. 이거.
5: 네. 일단 그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패들보드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너무 물 가까이 있으면 더 그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 Right, but I'm sure because this is you know this is all like news, right? New news to a lot of people here in Busan at least. But I think we do have to,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너무 신기하고 이제 뭐 이렇게 웃고 막 그러는데, but I still think there's a lot of you know safety issues that need to be brought up. 사람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6시 뉴스 들었죠? You guys heard the 6 o'clock news, right? Mm-hmm. 200,000 people, 20만 명이라고 했죠? 아, 2만 명이라 했나? 20,000 people that went to see the shark.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I feel like, you know, safety is going to be an issue. 그래서 여러분, 뭐 보러 가는 것도 뭐 신기하고 that's your choice, right? But always think of safety first.
5: 그렇죠. 그 물 네. 앞에 혹시 너무 사람이 몰리면 네.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4: 네.
5: 조심하세요.
4: 아, 일단 동구 맞네요. 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맞췄지?
5: That's
4: 근데
5: right.
4: 그 동구청에 혹시 뉴 마스크가 필요하면 북항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5: 아니, 북이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북이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지금.
4: 네. 자.
5: Sorry,
4: 작가님 북이. 죄송한데 우리 이거 원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5: Yeah.
4: But we did talk about, you know, how people feel older than they actually are, right?
5: Right.
4: 왜냐면 요즘에는 봐봐 지금 이게 두 아저씨들이 이렇게 상어 말 빠지니까 이거 원고 집중하지도 않고 그냥 상어 말에 계속 집중하면서 we you know we talked about for the past 10 minutes About sharks?
5: 아니면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어쨌든 그 나이에 관련된 건 얘기잖아요.
4: 네.
5: How old do you think the shark is? 3m 정도 됐으니까 이 상어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4: I think we have to ask an actual scientist that.
5: 진짜 부스터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4: 분명히 아는 분들이 있긴 있으면. But do you ever find yourself like forgetting somebody's name? Like you know the face.
5: Always.
4: But you can't like, oh, that name, it disappeared on me, yeah. right?
5: So what happens lately? 너무 까먹으니까 네. there's too many people. Like you go to, maybe do a show.
4: Yeah.
5: And then maybe you're singing at the show and then you meet like 50 people.
4: Yeah.
5: I don't remember them.
4: 아 근데 그거는 이해합니다. 50 people, yeah. that's a lot, but, to, lot but, of people to meet in
5: but,
4: a day.
5: But I mean, you know, 이렇게 하다가 계속 you have shows all the time. 그래서 요즘 sometimes I don't look at their face. 왜? 이제 기억 못하니까.
4: 그쵸, 뭐 그럴 때 있죠.
5: 나 기억 못해요? 그러면 네. you feel bad.
4: Or let's say you sleep all night but you wake up tired. 이럴 때도 많죠.
5: Like me.
4: You eat little but you still lose weight.
5: 어 그거는 아닌데
4: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5: 아니 그런 사람이 있대요. 네. 먹어도
4: 네 부럽습니다.
5: That's right.
4: 네 or 놀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 뭐 갑갑할 때요. Right? You want to go out and have fun, but your energy says no. Right? 그래서 I think it's you know it's it, these are signs that you are getting older. Yes. But have you ever thought of it this way? 여러분 자기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Right? Because maybe now you don't pay more, you're not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going out and having fun. Let's say your family's more important,
5: right?
4: You're not
5: interested in it.
4: 그쵸? 네.
5: 별로 안 하고 싶으면 그냥 you don't really feel like going out.
4: Yeah.
5: 옛날에 재밌었으니까 이게 없는 힘도 생기고.
4: 네.
5: 근데 지금 그렇게 뭐 굳이 whatever.
4: 그쵸. So our interest change 맞아요. 이 가치관도 바뀌고 뭐가 나한테 재미있고 뭐가 나한테 흥미로운 거 이게 다 바뀌잖아요. Yeah. As you get older, as you age. So don't think of it as 내가 나이 이제 들어서 내가 나이가 이제 안 돼서 영하지 않아서 이거를 못한다 이거를 싫어한다. We all age and our interests change with age, right?
5: Yeah,
4: 그렇게
5: definitely.
4: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 I've changed a lot. I used to like, I would say cartoons.
4: Okay.
5: Animation은 아직도 괜찮은데 cartoon,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4: 아이고.
5: 어느 순간에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앉아서 볼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4: 그럴 수 있죠.
5: Yeah, 네. so that's what happens when you get old.
4: 저는 만화 아직 많이 봅니다. I still watch a lot of cartoons.
5: Alright.
4: Because we grew up on that. 미국에는요, Saturday morning cartoons.
5: 나도 봤거든.
4: 그쵸, 형. Do you remember?
5: Me too, of course.
4: Remember, it was like X-Men, and then it was Spider-Man right after that.
5: They had Super Friends too.
4: Right, they had Super Friends too. Yeah. And, you know, Spider-Man, Batman.
5: All those.
4: 이런 거 진짜 토요일 아침에 우리를 위해, right? For the kids, yeah. 우리를 위해 그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했거든요.
5: Yeah.
4: 근데 그거 때문에, you know, we grew up on that, and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we find as adults because we. Reminisce. 자, reminisce 이 단어 우리 방송에서 몇 번 하긴 했는데 그 좋은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5: 떠오르게
4: 하는 게 yeah. reminisce거든요.
5: That's right. right.
4: Reminiscing about the good old days. Right. 이것도 maybe it's a sign that we are getting older.
5: I know. 옛날 얘기 꼭 하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내가 얼만큼 혼자 걸었는데
4: 맞습니다. 모르죠.
5: 옛날에 컴퓨터 없었거든.
4: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김조한 가수와 함께하는 월요일의 All Star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형?
5: Yeah, we have Wednesday's segment, but it's a very good segment. It's called 이 노래 그대로 잡고. And in the segment, you just give us a ring, sing your hearts out, and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while we're at it, if you need, we'll share a few singing tips with you.
4: That's right. 수요일에 나오는 이노잡. 월요일에 오늘 한이형과 함께합니다. All right, let's get 다음으로 코너 소개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날 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이분도 상태 안 좋네요.
0: 네. 그 월요일이 있잖아요.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부기가 삐져서 안 온 거 맞죠?
1: 아, 부기가 삐졌어요?
0: 네.
1: What does he have to be so salty about?
0: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 그 상어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이제 또 하이

0: 그랬으니까.
1: 네. 아. 이제 부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낙지연이님도 계속 이제 부기 방어하고 계시고.
2: 부기가 네네. 지금 겁망 겁먹은 거야 지금. 상어 얘기만 아니라. 들어도 네네. 색이 막 떨거든.
1: 그러니까요.
2: Scared.
1: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부기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That's right. 부기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수요일에.
1: 아 알겠습니다.
0: 네, 네. 부기 수요일에 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어가 떠날지 안 떠날지 여부는 제가 정합니다.
0: 우리 이거 날씨 대신 상어 왓츠 합시다.
1: 네.
0: 오늘의 상어의 뭐 기분,
2: 야,
0: 뭐 오늘의 컨디션, 오늘은 몇 번 뭐 목격했는지. 이거를 카운트 합시다.
1: 근데요 이번. 그 상어가 날씨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또 웃는 거거든요.
2: That's right.
1: 그거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2: 그 맞아요. 제가 오니까 비가 안 오던데요.
1: 어, 네. 내일 내일 일단 할게요.
2: 네.
1: 자,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도였습니다. 최저 기온이.
0: 그 정도까지 그래서 된다고요?
1: 네. 진짜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못 믿으시네요. 16도 맞습니다. 최저 기온이 16도였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점차 16도, 뭐 15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내일 날씨를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tomorrow the low will be 19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9 degrees. 이제 최저 기온이 완전히 2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내일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피크닉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부산에서는 친수공원을 가시면 됩니다. 상어도 보면서 네 친수공원 가서 한번 보시고
0: 네, 여러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1: 맞아요. 3미터라고 네. 하더라고요. 3미터.
0: 3미터면 저보다 키, 살짝 더 기네. 네.
2: 몇 살이 됐을까요?
1: 네?
2: 아니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perfect picnic weather입니다. 이게 피크닉 가기 딱 좋은 완벽한 날씨다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it's perfect picnic weather tomorrow, but too bad it's a weekday. 내일은 정말 피크닉 가기 딱 좋은 날씨지만 평일이라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이 이번 추석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라고 문자 왔는데 네. 뭐 실망시킬 겁니까? 우리 주주님?
1: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2: 되게 신기한 게 이번 네네. 추석 때 상어가 계속 있으면 거기 얼만큼 사람들이 모일까요?
1: 아 근데요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이번 주 주말 날씨를. 네. 근데 부산 기준으로 비 예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 Floor Observatory.
0: 네, 네. 자 상어 요정, 아, 날씨 요정.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Bye bye.
3: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 잡. The usual Wednesday segment that we have, but we have Kim Jeon with us, and it's a Monday, so we've moved it to a Monday. 여러분, 부산 영어 방송의 대표 시민 소통 코너죠. You call us, you sing your hearts out, you get to talk to Kim Jeon, you get some singing tips from him, and all the while, you never leave empty-handed. 1등 하게 되면요, 우승하게 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받아갑니다.
1: That's right.
0: 근데 뭐 2등 하더라도 절대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죠, 그쵸, 형?
1: 아니 생각해 보니까요.
0: 네.
1: 생방송이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하고 그 소통을 하잖아요.
0: 네.
1: 그 생방송 소통하면서 이 노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 왜요?
1: 사실 오늘 부른 노래는 George Benson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잖아요.
0: 노래 기대했는데 뭐로 바꾸고 싶은데?
1: Baby Shark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0: 거기 가사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1: 그럴까요? 네.
0: 일단 오늘 도전자들 두 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곡 이거 페이체인지하고 가능한지.
1: 네. 순발력, 좋은데요.
0: 네, 사실 이노잡 이 시작하기 전에 계속 상호만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1: 그게 계속 꽂히네요.
0: 네, 일단 뭐 오늘 상어 특집 아니고 네 월요일에 All Star English with 김조한입니다. 자 오늘 도전 곡 as 한영 introduced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잖아요.
1: Yeah.
0: 오늘 곡 뭐 대해서 형 like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it?
1: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원래 George Benson이 부른지 몰랐어요.
0: 어
1: 원래 Glenn Medeiros 87년에 이 노래를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불렀는데 그때 대박이 난 거예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85년에
0: George
1: Benson 원래 원곡자예요. 그래서 뭐 워낙 노래 잘 부르는 가수니까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0: 네.
1: 역시 새로운 신인 가수가 이렇게 네. 부르니까 이게 대박이 났어요.
0: So George Benson is the original singer of the song released from his 1985 album titled 2020. And then Glenn Medeiros, you mentioned, who's a Hawaiian singer, covered it in 1987. So 2 years after George Benson, released the track. And it became a global smash hit, reaching number one in the UK singles chart, topping charts internationally. 그래서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리고,
0: 형이.
1: I think not only that, it's one of the great 80s love songs. 80년도에 그 이제 사랑 노래면
0: 네.
1: 발라드면 이 노래가 꼭 한 10곡 안에 들어갑니다.
0: 그렇죠.
1: Yeah.
0: 자, 그러면 오늘 도전곡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아우 너무 좋아.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여러분 이 gonna 단어 it's I don't think it's grammatically correct.
1: Yes, yeah,
0: right. 네, but gonna is not short for. What is it?
1: Going to.
0: Slang for going to.
1: That's right.
0: 그쵸? 그래서
1: wanna 근데, 도 그랬잖아. Wanna.
0: 그쵸? Wanna is want to 하잖아요. 근데 casual English에서 뭐 I'm going to grab some coffee.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긴 많습니다. Mm-hmm. But casual English, I'm gonna grab some coffee.
1: I'm gonna grab some coffee.
0: I'm gonna grab some coffee, right? Do you want to come with us? Do you want to come with us? 이것도 맞 이게 맞긴 맞는데. But do you want to come with us?
1: I ain't gonna go. I'm not going to go.
0: 이것도 있죠.
1: Let me.
0: 네, let me. Let me see that for a second. 어, 잠깐 그것만. Let me가 let me, right? Give me. 아, 딱 5분만. Give me 5 minutes.
1: Give me가
0: 아니고 give me입니다. G-I-M-M-E, right? So all these words that you could kind of like, it's called informal contractions. 네, informal contractions. Native speaker들은 충분히 그냥 everyday language에서 쓰는 겁니다. I wouldn't recommend it using it in like maybe like a professional speech yeah. of sorts or a presentation because it does sound a little casual. But 이런 단어가 있어야지 it makes the conversation, casual conversations sound very fluid.
1: Yeah, it's sort of like I would say if you're doing a big speech in front of the government, right? Mm. I'm going to give you a... You say, I am going to give you a few examples. I'm gonna give you.
0: I'm a 있잖아요. I'm going to는 I'm a.
1: 이것도 더 짧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슬랭 같죠.
0: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Kinda, sorta, lotsa,
1: wanna, do ya,
0: 네. Whatcha?
1: Yeah.
0: 그쵸?
1: Whatcha?
0: So these are, once again, informal contractions that native speakers use in their casual daily conversations to keep the conversation just fluid and smooth.
1: Whatcha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Whatcha? What do you? 이거잖아요.
0: 그쵸? 이거 whatcha가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1: Yeah.
0: Like, whatcha가 아니죠. Whatcha? What's up to? What are you up to? Yeah. What are you가 whatcha가 되는 겁니다. Yeah. So nothing's gonna Nothing's going to change my love for you. 너무 로맨틱하죠. 근데 자기의 향한 이 사랑은 절대로 안 바뀔 거다. Right? 이거 안 믿죠, 형?
1: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세요. 거짓말 하지 마.
0: 아, 맞아. 네, 우리 시니컬 김종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거짓말 하지 마.
0: 자, 그러면 오늘 노래 부를 도전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자 넘버 1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현동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동규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수 김종환과 인사 나누세요.
2: 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님.
3: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2: 네, 정말 반갑습니다.
0: 자, 동규님, 우리 그 곡 체인지 된 거 아시죠? 네, 이 조지 펜슨 노래 말고 그 아기 상어. 부르기로 했거든요.
2: 아, 예.
0: 아니, 농담이고요. 동규님,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뭐 추석 계획 있습니까?
2: 아, 추석 계획은 지금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돌 다 가까이 돼서
0: 축하드립니다.
3: 축하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돼서
1: 여기저기 많이 가셔야 되겠네요.
0: 네.
2: 아, 예.
0: 그러면 아들의 이게 첫 추석이겠네요. 그쵸?
2: 네, 맞습니다.
0: 아, 너무 좋다.
1: 예쁘겠네요.
0: 네, 진짜 예쁘겠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동기님.
2: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의 도전곡,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거 노래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2: 아우, 제가 영어 울렁증 있어가지고.
0: 네네.
2: 아, 진짜 영어 때문에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같이 연습했습니다.
0: 오, 와이프님이 뭐 발음 예. 부분이나 이런 걸 도와줬어요?
2: 아, 예, 와이프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0: 그러세요?
2: 네.
0: 동균이 말고 와이프님이랑 인터뷰하고 싶은데.
2: 아,
0: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2: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자, 이 노래 제목은 뭐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2: 네네.
0: 우리 동규님이 사랑이 오래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 이게 참 사랑을 뭐에 빗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0: 네.
2: 제일 좋은 게 아무래도 뭐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right, trust. 이거 faith라고도 할 수 있죠. 서로에게 네네. 이 trust 말이죠.
1: 예, trust가 있어야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 respect도 생기잖아요.
0: 야,
1: 서로의 존경도 생기고.
0: 맞아요. 예. 어, 너무 좋습니다. 자, 동규님 그러면 와이프님이 동규님이 이게 발음 부분을 잡아줬을 건데 일단 네네. 노래 부르는 부분 나 이건 좀 어렵다. 혹시 가수 김주한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2: 예, 저 맨 마지막 소절에 The world may change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1: 그 부분도 그렇고요. Nothing's 예. gonna change my life. You ought to know by now. You ought to know by now. Just 그게 사실 약간 계속 나오잖아. 빠빠빠빠빠.
2: You ought to know by now.
0: Nothing's gonna change
1: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ight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The world might change. The world might change. The world might change. 그게 하나거든요. The world might change. Change에서 거기 일반. The world might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The world might change. The world might change. 그 앞부분을 좀 빨리 땡겨야 돼요. The world might change
2: 예,
1: my whole.
2: 그게...
1: 네, 1박이 change로 나오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The world might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우리 저 지금 너튜브에 있는 우리 달치님이 월매체라고 하는데 아, 월매체가 아니고 world might change.
1: The world might change. The world might change.
0: World might change입니다.

0: 세상이 바뀌어도
1: 맞아요.
0: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1: 싫다다. 예, 예. 좋아요. 자, 동규님. Are you ready?
2: 예. 예, 준비됐는데.
1: 네.
2: 예, 제가 조금 음치고 박치고 한데 조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이고, 이렇게 말하다가 엄청
0: 괜찮습니다.
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우리는 거의 다 봤어요.
1: 자, 큐!

0: 死んだら死んだらこういう。
1: 오, 스윗하다. 동균이 형 너무 스윗하게 부렀네.
2: 네. 아니, 근데 뭐 음치라고 하셨는데 음치 아닌데요?
1: 일단 뭐냐면
2: 음치하고 박쥐 예. 아니에요.
1: 그렇죠. 뭐냐면 처음에 음은 안 맞긴 했는데 나중에 한 뭐지 예. 그 부르다가 다시 찾았어요. 예.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게 중요하죠. 네.
0: 예예. 예.
1: 근데 혹시 동균님 노래 부를 때 폰을 예. 아 너무 크게 들릴까봐 폰을 조금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빼서 불렀나요?
0: 예, 살짝 뺐습니다. 너무.
1: 살짝 좀 멀리 있는 거 느끼긴 느꼈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그래도 근데 다 가사도 다 잘 들렸고.
2: 아니, 나름대로 설레는데요.
1: 예. 아, 그래요?
2: 네, 사랑이 떠나가고 있는 느낌. 이제 이거 등을 돌려서 이거 안 할 거야?
1: 이거 로맨틱 노래인데 어떻게 사랑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2: 아니 모르지. 나 사랑할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서 내가 그냥 나 그만.
1: 아이고 진짜 너무 스윗했고요. 근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게 궁금합니다. 동규님이 노래 부르면서 아들을 네. 생각하고 있었다, 와이프를 생각하고 있었다.
0: 무조건 와이프입니다.
1: 야 이게 right answer입니다.
2: That's right.
1: 네,
2: 와이프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1: 좋습니다. 네, 동규님 일단 너무 잘 하셨고요. 우리 잠시 대기해 네?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케이. 예. 네.
2: 아 좋았는데요?
1: 저는 좋았어요.
2: 나는, 아니 뭐 사실 네. 음치 박치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막 음치 박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음치 박쥐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이건 또 you're not gonna name names though.
2: 그래 얘기 못 하고요. 이 가사를 네. 밑줄이 다 불렀어요.
1: 네.
2: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2절 나오는데 벌써 다 끝까지 가사를 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1: 네.
2: 이렇게 하다가 이제 노래 빼고 그냥 박수를 치자 이 노래.
1: 네.
2: 그것도 못 맞히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제 박자는 못 하고
1: 맞아요. 네, 뭐 동규님뿐만 아니라 혹시 나 완전 박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2: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면 충분합니다.
2: 전혀 아니에요. 이거 네. 사실 그 신경 좀 쓰면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 목소리입니다.
1: 네,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Oh so sweet. 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도전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hi.
1: Hello.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hello, hello. BFM의 열혈 애청자 은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1: 은서님, hello.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은서님도 가끔씩 너튜브에 들어오는 혹시 청취자입니까?
3: Nope.
1: 아, 그래요?
3: Not me.
2: 어디 사세요?
1: 어디세요?
3: 회사 휴게실입니다.
2: 동네는?
3: 동네는 서울이요.
1: 서울. 서울이시구나.
2: 서울 인더 하우스 한번 해야 되거든요. 서울 인더 하우스.
1: 그렇구나. 그러면 아직 은서님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3: 네네.
2: 오늘은 서울 인더 회사.
1: 네 진짜. 그런데 아직 일 중인데 저희와 잠깐 이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노래 불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옆에 사람 듣고 계시는 건가요?
1: 혹시 그 동료들 알고 계세요? 오늘 그 은서님 이렇게 출연하고 노래 부르는 거?
3: 아니 이제 잘 되면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2: 아니 잘 되면 그 상품권을 이제 쪽 뭐 이거 좀 사줘야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1: 잘 돼도 말해주지 마세요. 왜냐면
3: 네.
1: 아닙니다. 자 은서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자 오늘의 도전자 됐고 George Benson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 노래 부를 건데요. 연습하면서 어떻습니까?
3: 전체적으로 다 좀 올 팝송인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이 진심이 좀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2: 괜찮은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음폭 자체가 조금 낮을 수 있는 부분 있지만 그 부분을 약간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시면 되지만 영어 발음이랑 이 부분은 다 좋을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2: 네,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아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1: 이거 지금까지 형 한 번도 틀린 적 없거든요.
3: 은서님. 그리고 그 조아님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2: 네.
3: I'm a big admirer of your song.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2: Oh,
3: I love
2: 감사합니다.
3: it.
1: 아이고, 완전 팬인데. 좋습니다, 은서님. 자, 그러면 은서님이 부르는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한번 들어볼까요?
3: Yep, let's go.
1: Let's go. All right, let's get it.

0: 저 안 틀립니다.
1: 이야, 은서님.
2: 감사합니다.
1: 좀 하는데요.
0: 솔직하게 약간 아는 사람 아는 사람처럼. 네. 약간 제가 계속 맞히잖아요. 한 번도 안 틀렸잖아요.
1: 진짜.
0: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은 생각 못했지만 약간 좀 노래 좀 배워본 적 있죠.
2: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듣다가 옛날에 해보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요. 아,
1: 근데 그렇게 들려요.
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1: 네. 아 근데 뭐 발음도 좋았고 뭐 박자도 다 맞았고.
0: 본인 스타일이 있어요.
1: 스타일도 있었고
0: 그리고 잘... 빈수가 제일 좋아하는 흥 있거든요.
1: 그러니까 흥 이것도 너무 잘 애들도 잘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점수는요 상관없고요. 왜냐면 투표를 가는 거니까.
0: 그렇죠.
1: 일단 은서님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 좋았어 좋았어. 자 오늘의 이노자 우리 도전자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자 나는

0: 1번 동규님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자, 2번 우리 서울에 있는 은서님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자, 어디로 이 문자를 보내냐? 샵 9050 #9050 여기로 보내주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면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Okay, and that's free. Alright,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시작!
1: 10, 9, 8, 7, 6, 5, 4, 3, 2, 1.
0: All right, 투표 시간 끝.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Don'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Okay? 자, 우리 뒤에 스태프분들이 드론 투표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몇 개 읽겠습니다. 근데 와, 진짜 오늘 칭찬 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송민호님, 너튜브 생 동규님 잘 부르시네요. 감동이라고 하는.
2: That's right. 그 느낌이 있어요.
0: 맞아요.
2: 이제 남자가 이제 뭐 연습 약간 막 가수도 아닌데 네. 뭐 노래방 가서 이렇게 불러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네. 우리 넘버 2 은서님이 부르면서 우리 두두님이 어머야 어머 보냈고 어머머, 우리 카이러스님도 와우 와우도 이렇게 보냈고요. 네. 근데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네. But we do have to announce today's winner. 아쉽게 오늘 위너는 딱 한 명. 밖에 안 되거든요. 자, 오늘의 위너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넘버 원 동규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동규님 축하합니다. How do you feel?
3: 아, 감사합니다.
0: 네, right. 지금 기분 어때요? 우와.
3: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0: 아이고.
2: 제가 보기엔 거기 뒤에 이제 이 노래 누구한테 바치는 거 딱 예. 와이프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감동 또 예. 거기 맞아요.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들 아, 예,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투표도 많이 들어올 거 하는데 자, congratulations. 네. 오늘의 인호자 우승했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립니다. Congratulations.
2: Yes.
0: 네. 아, 동기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혹시 뭐 와이프나 아니면 뭐 이제 돌 된 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아, 예, 있습니다.
0: 하세요.
3: 제가 훔치고 박치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근데 한편의 꿈은 버스킹을 하는 거 진짜 꿈이었는데 이렇게나마 하게 돼서 이걸 또 신청해 준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힘내주는 우리 장모님 그리고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고 우리 도현이는 우리 부모님들만 믿고 잘 커주길 바란다. 사랑해.
0: 와, 너무 스윗하다.
2: 그리고 정말 음치하고 박쥐 아닙니다.
0: 네.
2: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대신 예, 거기에 예. 노래 불렀을 때 약간 어디 포인트에 신경 써야 될지 이런 거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벽돌처럼요.
3: 네.
2: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이제 싹 들어와요.
0: 맞아요.
3: 예.
0: 네. 네. 아, 동윤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아들의 첫 그 이 추석 이거 하고 이제 가족들이 아주 따뜻한 시간을 보낼 건데 우리 올스타에서는 항상 응원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동윤님.
2: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Alright. 자, 오늘 아쉽게 윈 못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은서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은서님.
2: 은서씨.
4: 네.
2: 나름대로 축하해요.
0: 진짜.
4: 어떤 점을.
2: 왜? 제 도전을 하시면 되거든요.
4: 아, 예.
0: 맞습니다. 네. 은서님, 나 진짜 네. 너무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2: 네.
0: 진짜 제발, 제발.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우리 PD님, 우리 부장님도 부탁하거든요. 제발. 제발
2: 꼭 한번 다시 만나주시고요.
0: 네.
2: 그때 제가 노래 여자 노래를 한번 부를게요.
0: 진짜. 아, 나 진짜 이 진짜 은서님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꼭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2: 혹시 조금 정말요? 노래 조금만 네. 불러줄 수 있어요?
0: 진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진짜 한 뭐 라인 몇 개라도 하이라이트 부분 진짜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김주환이 부탁합니다.
4: 아, 지금요?
0: 네.
4: 아.
0: 혹시 뭐 다시 가서 일해야 돼요?
4: 아니
0: 그건
4: 아니죠.
0: 네.
4: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잠시만요.
0: 네네네.
4: 네, 그러면 해볼게요.
0: 네네네네.
4: It isn't working. I'm a tidal wave of question mark and you're just surfing. Leaning into me like it's an art. It's so crazy lately. You just understand my feelings. Makes me see I'm capable inside. 지금 쉽게 시작.
0: 와! 와, 나 이거 이거 올리비아 딘 노래잖아요. 나 이런 네. 목소리 이런 스타일 진짜 첫 너무 와 소름.
2: 그러니까 목소리
0: 너무 잘하시네요.
2: 얘기했을 때부터 제가 좀 느낌이 왔는데요.
0: 와.
2: 꼭 도전을 다시 하시고요.
0: 진짜 제발.
2: 어, 그 대신 오늘 좀 아쉽지만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 피자 좋아하세요?
4: 저는 솔직히 뉴 월드를 제일 좋아하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치킨 하겠습니다.
2: 아, 그리고 꼭 재도전 하시고 그때 삼풍공 네. 가지고 가세요.
0: 진짜 은서님 여기서 꼭 다시 봬요. 안 그럼 나 삐질 거예요.
4: 네,
0: 아시겠죠?
4: 알겠습니다.
0: 네,
2: 찾으러 갈 겁니다.
0: 아 은서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은서님도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4: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다음엔 저도 삼풍공 받고 싶습니다.
0: 예, yeah!
2: next time
0: 진짜 그날 올 겁니다. 네, 은서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4: 네, love you 민수, bye.
0: Oh, love you too, bye. 와 진짜 너무 감동이 나요.
2: 근데
0: 목소리.
2: 기대돼요.
0: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근데 형 진짜 이 기가
2: 이거 딱 보면
0: 다르다.
2: 좀 느낌이 오고요.
0: 역시 김조한 했다.
2: 근데 느낌이 오고요. 네. 너무 잘했고요.
0: 네.
2: 키가 맞는 노래만 하면
0: 맞습니다.
2: 그리고 원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가수 한 사람들 많아요. 이 정도 노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0: 은선이 계속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2: 네.
0: 자 여러분 오늘의 인오잡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자 다음 주 곡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곡 김조한님이 미리 맛보기 들려드릴 건데 형. Are you ready?
2: Let's get it.

0: No Mo.
1: No Mo.
0: No Mo. No Mo. 다음 주 도전곡 by Ray Charles, Hit the Road Jack.
1: 은서님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바로 다음 주.
1: 다음 주.
0: 그다음에 그 다음 주. And 그 다음 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너무너무 기대되죠. All right, well, we do have to wrap up our number one of All-Star English. 우리 한영한테 잠깐 빠이 하고 근데 형 우리 이번 주 목요일
1: That's right. We'll see you on right?
0: Thursday. Chuseok. The start of Chuseok holidays. 우리 한이 형과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형 볼 건데 형 일단 잠시만 빠이 하고
1: We will see you
0: 그때 뵈게.
1: In a few days.
0: 네, 맞습니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George Benson.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부산 아지매.
9: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8: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8: 영어 하이소. 아이고, 우리 손주가 바쁜가? 와이리 안 오노?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
10: Hello. Hi, Grandma. How are you?
8: 아이고,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고, 이게 아이고. 민수나, 네 언제 오노? 할매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10: Oh, what time is it now? Oh, my goodness. I completely forgot I was supposed to go to your place. Oh, I was busy with my homework.
8: 아이고, 바빴는가 봐. 근데 이 할매가 벌써 백숙하고 다 삶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 빨리 온나?
10: Okay, I'm heading out now.
8: 헤딩? 민수나, 네 저번에 뼈도 불러앉으면서 아직도 축구하나? 할매가 걱정된다고 축구하지 말라고 했지. No, 헤딩.
10: Oh, Grandma, I mean, I'm heading out.
8: 그래, 그래, 헤딩. 헤딩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 축구는 발로 차야지. 헤딩만 해갖고 머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할매가 이래 걱정이 된다, 아이가. No, 헤딩.
10: Oh, so do you mean I should pass this time and not come?
8: 아이고, 진짜 민수나, 패스도 좋기는 한데. 그래, 운동 잘하면 좋지. 그런데 자꾸 그래, 축구만 하면 할매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가.
10: Oh, don't worry. If I leave now and take the bus, I can get there in 10 minutes.
8: 10 minutes?

0: 부모님, 아이고 축구가 그래 좋나? 10분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나? 그래 할매 기다릴게. 얼른 온나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이제 출발해. 영어로 뭐라고 해?
1: I'm heading out.
0: I'm heading out.
1: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I'm going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막 출발하거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I'm heading 뒤에 장소를 붙이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heading to work. 나 출근하는 중이야. I'm heading to the airport. 나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이제 출발해. I'm heading out.
1: I'm heading ou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4: 맞다,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임서연의 직역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That's right. Time for 직역불가. We have 소연 씨 in the house.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1부, 2부 오늘 통째로 저기 노래방이 돼 버렸겠네요. 오늘.
0: 뭐 노래방으로 바뀌었고, 근데 노래방 바뀌기 전에 네. 상어 특집이었고.
1: 아 맞아. 네. 상어.
0: 오늘 상어. 원고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1: 원래라는 것이 그 생방송이라는 것이 원래.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저도 아침에 라디오 생방송했는데 엉망진창 나거든요. 야, 이게 생방의 맛이다 이러면서.
0: 네, 여러분, 네. 우리 프로페셔널이들 맞습니다.
1: 그럼요. 네. 듣는 사람에게 티가 하나도 안 난다면 네. 우린 너무 잘해낸 것이다.
0: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근데 계속 그럼요. 얘기했거든요. 아, 이거 원고 아닌데. 이거 오늘 우리 작가님 뒤에서 화나고 있는데.
1: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작가님들이 열심히 써주시는 걸 우리가 못하는 그게 미안한 거지. 네. 맞아요. 당황하지 아이고.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오늘 패션이 완전 가을 패션이네요.
1: 아, 가을이에요 진짜. 네. 아니 깊은 소식이 있어요.
0: 뭔데요?
1: I was so busy last week였거든요.
0: Oh, busy is good, right?
1: 아, good, right. 네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쭉 쉬게 됩니다.
0: 와. 부럽다.
1: PD님 약간 이렇게 하고 계셔.
0: 부럽다.
1: 네. 진짜 어제까지 너무 바빴는데.
0: 그쵸.
1: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추석 앞에 이틀 동안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찍부터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FM 보면서 PD님 행복하시죠?
0: 아. 나 근데 막 그만큼 신나요. 열심히 일해서. 네. 네. 그 전에 신나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네.
1: 그래서 내일은 꼭 제가 라이브 채 들어와서 네. 용기와 응원을 불어드릴게요.
0: 두 시간 동안 풀로.
1: 아, 해볼게요. 진짜로. 그럼 나 선물도 받아야지.
0: 충분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네.
1: 알겠어요. 다른 이름으로
0: 이거는 막 제 마음대로 방금 얘기했는데 네. 뭐 부장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1: 아니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 파서 들어올게요. 좋아요.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자, 오늘의 직역 불가 곡. 네. 어떻게 합니까? 네.
1: 곡?
0: 네.
1: 불가곡.
0: 네.
1: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시간이죠.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트레...

0: 트랜슬레이션까지 모두 모두 해결되는 Between the Lines. 이번 주 노래는 말이죠, 제 친구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어? 아는 분이에요?
0: 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저 이제 오늘부터 친구 하기로 했는데, 물론 그 친구는 잘 몰라요, 이 사실을.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1: 네네네.
0: 제 친구고요.
1: 네.
0: 칼리 레이 잽슨의 노래예요.
1: 아~
0: 네, My Friends.
1: 아, 아 칼리. 아 그러면 막 그 뭐 보게 되면 막 아 칼리.
0: 어, 안녕 해야지.
1: 이렇게.
0: 네.
1: 바로 부르겠네. 아 네. 같은 나이구나.
0: 그렇더라고요. 어, 근데 일단은 이 노래는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1: 네.
0: 저는 가수의 이름은 이번에 처음 제대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1: 어,
0: 이 노래. Hey, I just met you.
1: And this is crazy.
0: 요거.
1: But here's my number.
0: 그러니까 계속 요구가는 진짜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 노래 원래 그 통기타 포크송으로 만든 노래래요.
1: Oh, really?
0: 되게 댄스곡이 완전 신나잖아요.
1: 네네.
0: 근데 포크송으로 만든 건데
1: 네.
0: 저스틴 비버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샤라웃을 하면서 이제
1: 아~
0: 본격적으로 요런 음원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이 노래는 통기타의 포크송 느낌으로
0: 어,
1: 가능한가?
0: 근데 나는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가사가
1: 네.
0: 어, 장난 아니야. 완전 소녀예요. 완전.
1: 네. 응. 아, 내 기타 어디 갔지?
0: 잠깐만요. 내 기타
1: 부장님 여기
0: 금지요.
1: 뒤에 있는 기타 어디 갔어요? 여기.
0: BFM 금지어 기타를 건드려버렸다.
1: 내 기타 어디 갔어?
0: 자, 그래서
1: 아, 나 우리 나 청취자들 위해 퍼포먼스 하려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타가 없어요?
0: 없어요. 다행이에요. 네. 자, 전세계 37개국에서 1위를 했고요.
1: 네.
0: 진짜 이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어요?
1: 어, 봤을 건데?
0: 봤을 수도 있어요.
1: 그 정도 유명했잖아요, 이 노래.
0: 이거 제가 네. 어제 그 뮤직비디오 봤더니 십몇 년 됐는데 18억 뷰 찍었더라고요.
1: 그럼 18억 how many is that? 영어로 뭐죠, 그게?
0: 저
1: 18억. 18 million?
0: Million?
1: 180
0: 아니지,
1: million?
0: Million, billion.
1: Billion?
0: 예.
1: 1.8 billion?
0: Billion.
1: 그 정도요?
0: 네. 어, 1.8
1: billion is it? 네.
0: 우리가 사실은 18억이라는 숫자를 체감해 보지 네. 못해 가지고 18억 원이 있어 봤어.
1: 1.8 billion 말하는 이유가
0: 그러니까 1.8억
1: 뭐, 1.8 billion 이렇게 말하기 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1.8 billion.
0: 아,
1: 이게 1 이 점 전에가 그게 빌리언인데
0: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1: 네.
0: 아, 1.8이 아니고
1: 네네네.
0: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자,
0: 어쨌든 이 노래 대충 그 후렴구만 들어도 대충은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노래 Call Me Baby인 줄 알았거든요.
1: 아, Call Me Baby.
0: 어, Call Me Baby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Call Me Baby인 줄 알았는데 제목을 보니 Call Me Baby인 거예요.
1: 첫 만남인데 바로 Baby가 나올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1: right?
0: 귀여워. 근데 Call Me Baby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1: Call
0: Me Baby?
1: 그래서
0: 오늘 이 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애매합니다.
1: Alright, so let's get to it. 첫 번째 직역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0: 네, 자, 첫 번째 직역불가 Just one second 1초짜리 구간입니다.
1: 그거 이효리 아닌가?
0: 어 맞아요 맞아요. 부산의 이효리? 어, 전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닌가?
1: 네.
0: 자, 첫 번째 소절부터 사전을
1: 찾습니다,
0: 찾아가지고 오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Call Me Baby 첫 줄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 각각 띄어서 보면 절대로 매치할 수 없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어떤 단어인지 잘 듣고 들리는 만큼 여러분 적어주세요. Type it out, drop the beat. I threw a wish in the well. 끝났어요.
1: 네? That's it?
0: 1초짜리라니까. 그리고 첫 번째 가사예요. 제가 항상 직역불가 할 때 첫
1: 네.
0: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했는데
1: 네.
0: 첫 번째 가사부터 잠깐만 이 뭔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1: 네.
0: 어.
1: 금방 훅 갔다.
0: 여러분
1: 한 번 더 들려 드릴 거죠? 어,
0: 한 두 번 더
1: 여러분 열심히 적어주는 분들 선물 드립니다. 소연 씨가.
0: 제가요?
1: 네.
0: 아, 나 진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1: 네.
0: 진짜 한번 달아봐요 진짜. 어? 두둥님. 보자.
1: 거의 맞췄어요.
0: 아니요. 중간에 하나 살짝 틀렸고
1: 네.
0: 지우지우지우주님
1: 네.
0: I do you should know well.
1: I do you should know well.
0: 어...
1: 일단 여기도 좀 맞는 것도 몇 개 있는데
0: 네네.
1: 자 일단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do wish you know well. 아...
0: 와, 이 전쟁통에 듣고 계셨던 두 분 진짜 리스펙트예요.
1: 네.
0: 이 짧은 거.
1: 근데 일단 네. I 들렸고 네, 네. 뭐 wish 들리는 분들도 많고
0: 맞아요,
1: well까지
0: 맞아요. well까지 들릴 네, 수가 있겠죠.
1: 네.
0: 아 우리 달지님도 네. I do you wish no 진짜 no. 급했다는 말이거든요. 한글로 쳤다는 거는 저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되게 자주 보내는 편이거든요.
1: 네.
0: 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되니 이 다급함이 지금.
1: 그,

0: 그렇죠.
1: 한글 텍스트로 들어왔어요.
0: 와, 근데
1: 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0: 네. 두둥님이 I threw you wish well. 우리 주주님도 비슷하게 I threw you should know well라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1: 자, 오! 그러면 뭐라고 네. 했는지 민수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1초짜리.
0: 네, 우리 근데 우리 그 카톡에 응. 우리 희승님도 네 이렇게 세보는데. 응. 우리 부장님이 타이핑이 좀 살짝 느려서 잠시만요. 네. 희수님이 희수님 말합니다. I do wish you know it라고도 보냈네요. 아, 일단 여러분들 다 wish는 맞췄네요.
1: wish는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네.
0: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I threw a wish in the well.
1: In the well.
0: I threw a wish in the well. I threw a wish in the well.
1: 여기까지 1초.
0: 네.
1: 자, 직역을 하면 I threw의 던지다의 과거형이잖아요.
0: 네.
1: 나는 던졌어. wish 원하는 걸 in the well. 그러니까 well 안에서 아니면 well 속에서나 여기서 약간 예? 예? 우리는 보통 well 이렇게 well done 이렇게
0: well,
1: 이야기를
0: 맞아, 맞아,
1: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0: 아, 그 well 생각하고
1: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wish in the well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wish 그리고 in the 띄우고 well 이렇게 따로 이어붙여서는 설명이 안 되는 wishing well이라는 자체가 우물의 그 소원을 비는 그 문화를 알아야지 이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Wishing well은 찾으면 나와요.
0: 네.
1: 근데 well도 사실은 저 밑에 이제 1, 2, 3, 4 가서 12번쯤 내려가니까
0: 네.
1: 명사로 나오긴 해요.
0: 아.
1: A deep hole 네. in the ground from which you can get water,
0: 그쵸.
1: oil, gas.
0: 네.
1: See also gas well, gas 파는 그걸 뭐라 그러냐? 뭐라고?
0: Well.
1: 맞아, 그거죠. exactly.
0: 네.
1: Oil well,
0: 네.
1: 그 다음에 stairwell 하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 홀
0: 맞아요.
1: 을 stairwell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짚어보는 wishing well이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well이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 well done 할 때 well이 아니라 물깃는 우물.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마당에 우물이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어서
0: 네.
1: 아마 맨 앞에 나올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많이 쓰지 않고 좀 신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0: 네.
1: 거고
0: 음흠.
1: 그 로마에 혹시 가보셨어요?
0: 로마는 저 TV 속으로 많이 가봤어요.
1: 나도. 트레비 분수 있잖아요.
0: 아 맞습니다. 트레비 파운틴.
1: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비는 거.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땅 속에 깨끗한 물을 주는 요정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줬으니까 우리가 보답을 하자 해서 동전을 던져서 그런 문화에서 유래된
0: 네.
1: 단어라고 합니다. 입니다. 웰의
0: 네.
1: 우물이라는 뜻이.
0: 그렇구나.
1: 그래서 요거를 웰만 찾으면은 도대체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 그래서 I threw a wish in the well. 왜냐면 wishing well이니까
1: 네.
0: 소원을 던지는 그런 well이니까 뭐 소원을 빌었다.
1: 소원을 빌었다.
0: 쉽게 말하면 그런 말 그런 뜻이잖아요.
1: 맞아요. 내가
0: 네.
1: 소원을 빌었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0: 나이스.
1: 달 보고 이제 이번 주에는 소원을 비실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이제 추석이니까.
1: 이렇게 표현을 해 보셔도 되는 거죠. 달 보고 비는 소원도.
0: 네. 근데 이제 wishing well에 왜냐면 그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1: 그 소원이니까.
0: I threw a wish in the well. 근데 이제 달님한테 그 소원을 비는 거니까
1: 네.
0: 뭐 I 뭐 say a wish.
1: Say a wish.
0: 네, say a wish.
1: Say 아
0: 네,
1: say a wish.
0: 네. Say or make a wish.
1: 우리 그러면 절에 가서 동전 던질 땐 요거 가능한가요?
0: 그것도 뭐 throw a wish.
1: 네. 우리 물에 던지는 행위니까.
0: 그렇죠. 뭐 던지는 행위니까 뭐 throw a wish라고 할 수 있죠.
1: 어쨌든 근데, 이번 주에 한번 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이 wish를 소원을 비는 것을요. 다 보통 make a wish라고
1: make a wish.
0: 많이 쓰거든요.
1: 네.
0: throwing a wish를 make a wish 똑같은 거고. 네. 뭐 달한테 이 소원을 빌을 때 make a wish라고도
1: make a wish.
0: 네, 합니다.
1: 네. 네. 자, 요 표현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0: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한 번 더 듣고 다음 건 넘어갈게요. I threw a wish in the well. 1초입니다.
1: 아, 1초였어요.
0: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자, 이 노래는 기승전결이 굉장히 확실해요. 우리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먼저 아까 던졌고요. 이제 이 남자를 어떻게 첫눈에 봐요. 이게 뮤직비디오에 진짜 너무 설레게 나오거든요.
0: 그래요?
1: 아니, 남성분들은 설레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도대체 어느 정도
1: 그래서 정도이길래? 굉장히 귀엽고 풋풋하고 이게 옆집 마당에 있는 이 남자를 보고
0: 네.
1: 그 찢어진 그 청바지 사이에 피부를 보고 이렇게 섹시한 그런 가사가 한번 나오고
0: 네.
1: 그래서 연애세포 죽은 분들한테 나는 이 음악 진짜 너무

0: 추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은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 모두 모두 아는 구간인데요.
1: 오케이.
0: 그래서 이번 구간은 영어로 정확하게 여러분 타이핑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Let's hear what comes next. Hey, I just met you, and
1: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0: 이거예요.
1: 아 이거는 다 알지.
0: 이거지. 네. 근데 제가 아까 잘못 들었던 그거를 한번. 아 근데 베이비로 들으신 분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나 진짜 나만 베이비로 들었다고.
1: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0: 어, 왜?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니까 네. 자기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자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두님 달치님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0: 아 빠르시다.
1: 네. 두두님 So here's my number. Call me maybe. 네. 네.
0: 우리 두둥님께서 약간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있죠? 한글 타자도 중요하지만 영어 타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훈련이라 네. 생각하면 안 되죠.
0: 사실 인생은 트레이닝이다 생각하시고.
1: 이건 자기에게 영어 실력을 레벨업하는
0: 그럼요, 그럼요.
1: 훈련이네요.
0: 우리 달지님, 두둥님 다치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1: 자, 일단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여러분 열심히 적어주면 소연 씨가 선물 준대요.
0: 진짜 드릴게요.
1: 네,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0: Hey, 이건 굳이 민수 안 읽어줘도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이거 너무 잘 들리는데.
0: 맞죠?
1: 근데 그거 전에 응. 소연 씨가 이게 뮤비 보면서 뮤직비디오 보면서 너무 설레라고 했잖아요.
0: 내 취향. 제 취향이에요.
1: 이것을 하는 남성분에게 설렜대요.
0: 아니 아니.
1: 지금
0: 이 친구가 네. 우리 내 친구가 창 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막 허 막 이렇게 설레고 막 이렇게 하거든.
1: 지금 이거 이게 그 풀 깎는 기계 lawnmower이라고 하거든요.
0: 네네네.
1: 지금 lawnmower 지금 고장 나서 네. 지금 그거를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줄 엄청 세게 당기고 있거든요.
0: 저봐,
1: 지금.
0: 저봐 팔뚝에 막 근육 이 탁 있잖아.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 이분은 누구신지가 궁금해.
1: 이게 설레 포인트구나.
0: 네네. 네. 이 옆으로 이렇게 탁 멋진 이웃을 보는 거죠.
1: 아 이름 이때 전완근 씨래요. 이분
0: 왕근 점 네. 미스터 점
1: 한국 분이에요 이분
0: 겠어요
1: 어디 전십니까
0: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1: 네 hey, hey I just met you
0: 네
1: and this is crazy
0: mm-hmm.
1: so here's my number
0: mm-hmm.
1: call me maybe
0: 그러니까요
1: 네
0: hey 이봐 I just met you 나 네. 그냥 너 만났는데 this is crazy인 거 아는데
1: 네.
0: here's my number야 네. 너무 쉽죠
1: hey 그러니까. number는 무슨 number죠
0: 전화번호겠죠. 뭐 차 넘버를 알려주진 않았을 테니까.
1: 네.
0: 그러니까 so call me, maybe. 전화해, maybe. 네. 아마?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1: 네. 이 아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0: 네.
1: 네.
0: 그래서 나는 이거 혼잣말인가. 초면인데 뭐 would you call me도 아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화해, call me, maybe?
1: maybe.
0: 너무 귀엽잖아요.
1: 네.
0: 자, 보통 maybe라는 표현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어떠어떠해. maybe I call you. 나 너한테 전화할 거, 전화할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1: 오케이, 오케이.
0: 요게 이제 문장 뒤에 포즈를 조금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1: 네.
0: 좀 거절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거절당해도 좀 덜 민망한 표현.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call me maybe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Carly Rae Jepsen이. 그래서 일단 choice를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냥 뭐 내 번호 이렇게 주니까 뭐 call me maybe? 그냥 네. 너의 choice야. 뭐 전화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right? That's your choice. So
0: 그러니까,
1: call me maybe?
0: 아, 난 네. 그만.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두둥님이 무슨 번호 주셨어요? 두둥님 아니고 지우지우주주님이 무슨 번호 줬냐고 물어봤잖아요.
1: 네네네.
0: 혼인신고하라고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셨어요. 와 이거 진짜 제일 강력한 플러팅이다. 제일 처음 봤는데 안녕하세요.
1: 네.
0: So call me maybe 이렇게 네.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1: 주주님이 혹시 이거를 이게 당했는지 안 가면 이렇게 어떻게 네. 좋아하는
0: 성공을 하셨나 혹시
1: 그쵸, 성공했는지.
0: 이거 괜찮다.
1: 알려주세요.
0: 네 알려주세요.
1: 네 사연 너무 듣고 싶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call me baby가 아니라 maybe 조심스러운 귀여운 제안이었다.
1: 맞아요.
0: 분위기 너무 파악되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구간 한 번 더 듣고 마지막 구간 넘어갈게요. Baby,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잘 들었습니다.
0: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
1: 세 번째 이제 지역 구간이 하나 남았는데요.
0: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이

0: 이내 친구 우리 그녀의 속마음을 알려주는데 문장으로만 나열해서 보면 어머나 세상 테토녀예요 완전. 어?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1: 오케이.
0: 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ext me what you hear.
2: Cute.
1: Oh, 나도 잘 안 들린다.
0: 아 oh, 진짜요?
1: I'm bang, I'm bang. I'm bang, I'm bang.
0: 이런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줄 알아요? 휴 다행이군.
1: 어, 뭐라고 하지? 한 번 더 들어 한 번 더 들어봅시다. Q. I'm bang and borrow and steal. I'm bang and borrow and steal.
0: 약간 애교 부리는 건가? 그런 건가?
1: I'm bang and borrow and steal. 뭐라고 하지?
0: 자, 뭐라고 하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어, 일단 달치지마. 하나 들려. Borrow.
0: 어, 그러게.
1: 두둥님이 borrow your steal and it's real.
0: 많이 들으셨어요?
1: 네. 근데 주주님이 이게 영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영어이긴 합니다.
0: 네, 우리 달지님도 네. I borrow sin 이렇게 들리는 만큼 적어주셨어요.
1: 자, 읽어줄게요. I beg and beg. Borrow and steal at first sight and it's real.
0: 네, 자, 직역입니다. 네. 나는 beg, build, 우리 그 노래죠. Begging,
1: 제발.
0: Begging you, 그거 begging. 네.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야 빌렸고
1: borrow.
0: 나는 또 이렇게 훔쳤어 뭐 이렇게 했어요.
1: 네.
0: 그리고 나 진짜로 첫눈에 반했거든. 아. It's real 이라고 해요.
1: 네.
0: 자 근데 되게 앞에 사랑스럽게 깔고 왔는데 갑자기 훔치고 뭐 빌리고 뭐 이렇게 한대요. 이것도 따로따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1: 네.
0: 갑자기 빈다고? 훔친다고?
1: 그쵸.
0: 근데 요거 세 개를 묶어서 통째로 하나의 관용구.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요 정도의 느낌.
1: 아.
0: 으로
1: 오케이.
0: 표현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 오케이. Beg and borrow and steal. Beg, 네. borrow and steal라고 하죠.
0: 그래서 네. 너무 너무 간절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는 너를 가지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이다.
1: 어떻게 beg? 하든 이렇게 뭐를 하고 싶을 때 beg, borrow, steal.
0: 네.
1: 어떻게 하든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원하잖아요.
0: 네.
1: Right?
0: 네.
1: So. Either beg, borrow, or steal. 무조건 내 거를 만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Interesting. 요거 그 영어권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로맨스 네. 소설 제목도 요게 있어가지고
1: 네.
0: 그만큼 흔하게 쓰는 표현이니까
1: 네.
0: 잘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진짜 훔치거나 진짜 무릎 꿇고 빌지 않아요.
1: 네. 우리 지우지 주님이 얼마나 잘 생겼으면 훔치고 빌고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주주님,
0: 이분의 정보를 원합니다.
1: 네,
0: 이거 다른 씬도 있는데 이렇게
1: 이거
0: 등들이만 보이는 씬.
1: 네, 네. 이 우리 왕근 씨.
0: 왕근 씨.
1: 진짜 어디 예. 사는 왕근 씨입니까? 너무 네. 궁금합니다.
0: 자
1: 오늘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너무 열심히 잘 썼는데 근데 그래 오늘 열심러 우리
0: 오늘 프로 열심러
1: 네. 골라줄 겁니다.
0: 좋아요. 물론 피디님께서 골라주셨지만 제가 고른 것처럼 바로 투데이 오늘 프로 열심러는 지우지우 주주님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네.
1: 주주님 일단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너튜브에 자기 그 뭐지 그 인포메이션.
0: 이 선물은 어떻게 컨택해서 줄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1: 네. 진짜요?
0: 어. 하지 말래. 피디님이 쿵 치하지 말고
1: 이 개인은 연락 안 됩니다.
0: 그렇구나. 네.
1: 혹시
0: 아쉽구나.
1: 주주님이 왕근씨입니까?
0: 네. 이렇게 된다고?
1: 안 되죠. 네.
0: 좋아요.
1: 자, 축하드리고요. 소연 씨, thank you so much. 잘 쉬시고요.
0: 추석 잘 보내시고요.
1: 네,
0: 우리 부사분들도 해피 추석 투유 하시고요.
1: 네.
0: See you next time 하겠습니다.
1: 네, see you next week. 여러분, in the meantime, Carly Rae Jepsen. Call me maybe?

0: 뾰로롱.
1: 아니 네. 우리 청취자들이 노래 너무 길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장님 노래를 바로 잘랐거든요.
0: 그게 사상 어? 최초 아닌가요?
1: 진짜 여러분 민수 그 출연료 너무 작다고 말해주세요 한 번만.
0: 근데요
1: 이거 너튜브에 민수 출연료 너무 작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발. 이 부장
0: 이거 혹시 누가 댓글 달았는지 언급해도 되나요?
1: 아, 하세요.
0: 두둥님.
1: 네.
0: 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둥피님이요. 네.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셔도요. 저희밖에 없어요.
1: 진짜 아니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 뿐입니다. 진짜. 네.
0: 얼마나 우리 민수 씨 목소리 듣고 싶었으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너무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원하는 거
0: 아하.
1: 채세 다 놓으세요.
0: 저거 읽으실래요?
1: 이거 원하는 쇼입니다. 뭐 있어요?
0: 제일 최신 거 레이더스.
1: 네. 네. 일단 계속 그 잘 이 잘을 계속 우리 두두님이 생략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네.
1: 민수 생겼다라고. 네.
0: 한 다음 주쯤이면 저는 거기 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1: 저도 그날 네. 언제건 올 겁니다.
0: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로 돌아와서 오늘의 1등은요 낙지연이님입니다.
1: 네.
0: 와 낙지연이님 진짜 얼마나 선물을 더 받아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낙지연이님은요 이제 명예. 이제 내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다.
1: 스태터스.
0: 그렇죠.
1: 네.
0: 그거를 지금 욕심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흠.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엘리아나님이 2등으로 들어오셨고요.
1: 와.
0: 그리고 닥터수님 저번 주에 이제 엄청난 문자를 하나 다셨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등 해야지.
1: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고요.
0: 그렇죠.
1: 네. 그 바로 다음 주 이제 매일 1등하는 거죠.
0: 닥터수님은. 조절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3등 하신 겁니다.
1: Yeah. 네. So whenever he wants, right?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1부는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은 거의 뭐 상어 얘기였어요. 네. 그 우리 두둥님께서 네. 상어를 목격하신 부산 분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인파가 체감이 됐던 게
1: 네.
0: 그 저는 북한 그 친수공원을 자주 가거든요.
1: Oh really?
0: 네네. 거기 주차장은 진짜 커요. 주차장이
1: uh-huh.
0: 그 BTS가 공연했었던 그 주차장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 그 주차장에 isn't that the ferry?
0: 맞아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거기가 반 이상이 찼어요.
1: 와.
0: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1: 네.
0: 우리 롤로 맘님 처음 오셨는데 상어 러버들은 부산으로 달려가겠어요. 아쿠아리움이 필요 없는 곳이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1: 근데 그 동시에 팩트 체크 하나 들어왔습니다.
0: 뭐죠?
1: BTS 거기서 공연 안 했는데요.
0: 미안합니다. 모를 수 있죠. 요구가 많...

0: 하는 방송.
1: 우리 팩트체크하고.
0: 네, 아 거기서 고개 안 했군요.
1: 네.
0: 아.
1: 근데 우리 주주님도 북항 친수공원 주차장 꽉 찬 거 거의 처음 봐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0: 어 주주님 부산 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아 근데 거기 파크 원래 이쁘거든요, 여러분.
0: 네네네.
1: 이걸로 통해 I hope that the park gets more recognition. 사람들 꼭 not just because of the shark. 근데 어, 공원 예쁘네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0: 부산시에서 예산 1도 투입 안 한 완전 성공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홍보. 와 상어가 큰일 해냈습니다.
1: 네.
0: 어 디지조 갑시다. 아, 알겠어요. 네. 그 전에요 우리 최윤정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항상 잠시 듣고 나가신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하지만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또 작성을 해주고 가셨어요.
1: 일단 다음부터는 더 오래 있는 걸로요.
0: 네.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 아니요, 잠깐만요. 뭐죠? One more PSA. 네네네. 여러분, 우리 BFM Listener Survey 청취율 조사 했습니까? 네. 뭐 아는 분들도 몇 명 있긴 있대요.
0: 네네네.
1: 그래서 for those people 원래 어제까지였거든요.
0: 네네네.
1: 네. 뭐 저는 뭐 가족들한테도 부탁하고 하긴 했는데
0: 이번 추석이 기회예요.
1: 네. 그래서 네. 아니 그걸 할 수 있죠. 와이프가 당연히 남편을 일하는 걸 서포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외에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진짜 real listeners voice 듣고 싶어서.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데드라인 익스텐드 하고 23일까지 청취율 조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근데 아시죠? 우리 부스타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올스타를 페이버트라고 찍을 거죠?
0: 근데 속보 들어왔어요. 두둥님. 아 맞다. 까먹고 계셨네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저희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지금 스마트워치에서 좀 혈압 너무 올라갔다고 말하네요.
0: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어디로
1: 자 1분 30초짜리 Did you know? 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0: 자 최대한 빨리 해볼 텐데 우리 민수 씨께서 영화를 즐겨 보신다고 하셨는데
1: yes
0: 공포
1: oh of course
0: 스릴러
1: of course
0: 거기 장면 보면요
1: 네.
0: 이런 장면 못 보셨나요? 살인마다 아니면 뭐 귀신 딱 목격해가지고 네. 갑자기 다리에 힘 풀려버려서 갑자기 막 쓰러진 사람 본 적 있으시잖아요.
1: 많죠. Yes.
0: 근데 진짜로 답답하지 않나요?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1: Why do our knees get weak? Or why do we freeze when we see something scary?
0: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1: 뭐 가끔씩 있죠.
0: 네. 어떤
1: 뭐 특히 올 여름
0: 네.
1: 뭐지 그 전기세
0: 네. 아, 전기
1: 네. 나올 때 그때 있죠. 겨울에는 네네. 뭐 가스비.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네.
0: 근데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그냥 진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너무 놀래다 보면은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우리가 생존 본능 자체가 우리 그 신경계가 반응을 한대요. 이게 얼어붙기라고 합니다. 1차가 freeze예요. Freeze. 네. 그래서 이제 위협을 그 감지를 하게 되면 이게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이 편도체가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을 동시에 극단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1: Okay.
0: 이 두 가지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갑자기 몸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We call it playing dead or freezing.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두 번째는요. When a threat is perceived as completely inescapable, the brain triggers a state called tonic immobility. 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이 마약 물질이라는 게 있대요.
1: 어허.
0: 이게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몸을 또 마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가끔 동물들 보면 있잖아요.
1: 네.
0: 스네이크였나?
1: Deer.
0: Oh, deer?
1: 네. 사슴들 그렇게 해요.
0: 갑자기 막 놀래면
1: 네.
0: 쿵 하고 쓰러지잖아요.
1: 아, deer는 뭐지? 그
0: 네.
1: 멈추잖아요. They freeze.
0: 돌처럼.
1: 네.
0: 네. 사람 또한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신 그 장면
1: 네.
0: 진짜예요.
1: 오늘 직접 들어왔어요. 두두님 유익하네요라고 했는데 그 뒤에 왠지 덜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왜 또 안 보내지? 자, 오늘의 Did you know why do we freeze when we see something scary? 자,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Eta News.
1: 혹시 헤리가 부탁한 거예요? 이거?
0: 네.
1: 네, 여러분, don't be scared. 걱정 마세요. 네, 주변에 뭐 상어 나온다 그 시그널이 아니고요. 헤리가 직접 부탁했대요. 우리 부장님한테 오늘 인트로는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0: 네, 왜냐면 오늘 월요일에 1타 강사 올스타의 조스 앙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네, 우리 조스 앙님, 네, AKA 헤일리와 함께합니다.
0: Sharks go 네. 앙.
1: 근데 일단 헤일리 친구분이 그 찍었던 영상 우리 일부에 봤거든요.
0: 아, 그걸 일부에 쓰셨어요?
1: 네네네.
0: 아니 그거를 I mean 그것에
1: 쓰면 안 됐었구나.
0: 그것은 단독 보도. I mean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I mean exclusive. 아, 그렇구나.
1: 이것도 우리 부장님
0: 내가 또 이렇게 이용당했구나.
1: 이거 못 참는 부분이 있거든요.
0: 정말.
1: 네.
0: Alright. Well.
1: 근데 와, did you see it? Up close?
0: My friend did.
1: Your friend did, right?
0: 저도 이제 여러분과
1: 같이 있었던 건 아니죠?
0: 똑같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영상으로 같이 봤거든요.
1: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커 보이거든요.
0: 그쵸. I mean 3.5 meters.
1: 3.5?
0: 네. 3.5
1: 계속 우리 3미터라고 했는데
0: 3에서 3.5 미터. I mean maybe you know on a good day, 네. on a bad day. This shark
1: 아침에
0: has,
1: 재면 그쵸.
0: 그러니까 아침에 재면 조금 더 이제 키우기가 커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카더라에 따르면 생닭을 던져주는 아저씨도 있으셨다라는 that's what we heard. So 네. maybe the shark gained a little bit of size, but this is fact. That shark has brought 20,000 people to 네. the North Port. 네, 네. 토일요일 이틀 동안만 북항에 2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어의 이름 같은 경우는 북항이 혹은 약간 북이 동생 북항이 그런 느낌인가요? Or 상구, because there was 늑구, 네. the 늑대 that escaped, and then there's now 상구 네. that is now our shark. So let's vote on
1: 진짜.
0: the name.
1: 네.
0: But hordes of crowds have gathered. 와. 정말 구름대처럼 관중들이 몰려들어서요. They're trying to get a glimpse of this newest celebrity.
1: 진짜.
0: Honestly, 북이 와. 긴장해라.
1: 어떻게 보면 이 그 동구의 fairy godmother 될 수도 있거든요.
0: Oh, maybe.
1: 이 샤크 역할이.
0: Maybe.
1: 네, 진짜 요정입니다.
0: Right.
1: 이 상어가.
0: And I mean this shark must like attention because it's been popping up every 10 to 15 minutes.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0분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1: 맞아.
0: 약간 빼꼼 한다고 해요.
1: 이거 자해가 좀 인기 많다고 알고 있어. 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0: 내가 나 보고 싶었어.
1: 맞아요. 저 동물의 왕국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원래 일반 상어의 이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The shark knows it's popular.
0: It knows.
1: 네. 자, 일단 계속 오늘 상어 소리만 계속 나왔는데 일단 우리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희 그 네, 북한 부장님. 가서 특집할까요?
1: 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냥 24-hour 이 shark watch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오,
1: 우리 방송국에.
0: I like.
1: 자, 일단 shark update 여기서 할 거고요.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추석 holidays coming up in 1-3 days, and people are buckling up for the holiday preparations.
1: Mm-hmm.
0: If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are you?
1: No.
0: Are you going somewhere? All
1: Both
0: right,
1: sides
0: well,
1: of the family okay. here in Busan.
0: There we go. But if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you could expect to see some cheaper gas prices on the expressway gas stations.
1: Uh-huh.
0: Plus the usual free tolls.
1: Mm.
0: However, the price of things like food and overall cost of living still quite high.
1: Yeah.
0: 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이동 계획이신 분들 아직까지 기름 다 채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의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고 합니다. 또 항상 그렇듯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라고 하니까요. 이동 편의와 경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네.
0: But of course, again. Price of food, you're gonna want to save up.
1: 일단

0: not my neighborhood, but where was I? I was in Sagu today. Mm-hmm. The lowest I saw was 1,811원.
1: 맞아요. 지금 봤어요. 여기 동네 주유소에는 1,800 초반대. So that's gasoline. 휘발유 기준이죠. 1,810원대 정도가 동네에서는 낮은 것 같습니다.
0: 네. So let's talk more about the cheaper prices that we're seeing when it comes to
1: definitely
0: gas.
1: Definitely interested about that. So the finance minister last week announced that the ministry is going to lower the price of gasoline and diesel, both by 101 per liter at the country's expressway gas station.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고속도로 주유소만 적용이냐? Because these are the ones that are run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directly under the government. So it's the public sector gas stations. 자, 그 이유는요. 고속도로의 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0: 네.
1: So yeah, there are 226 such gas stations. 오. Plus during the daytime, while the sun is up, if you have an EV electric vehicle, it's going to be cheaper to charge them during the 네. holidays. 참고로 이 할인은 마지막 정보예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적용됩니다.
0: 오케이. 주유해야 하는데
1: 굳이 근데 그렇겠다고 고속도로를 가시면 그 100원 아끼겠다고 1,000원이서 될 수 있는 거군요.
0: I mean if it's cheaper gas, right?
1: But what if you miss the exit? 그래서 놓쳐서 막 양산까지 간다. 그
0: 경주까지 가서.
1: I mean that's a problem.
0: Then
1: man.
0: It was meant to be. All right.
1: 그럼 이제 또 가서 빵 좀 먹고 오는 거고.
0: 그렇죠. 돈 더 쓰게 되네요. So maybe good news when it comes to if you're already going to be on the expressway, the freeways, right? But well, other cutting cost measures are also in place.
1: I mean, 근데 또 경주를 가는 게 나쁘지도 네. 않을 수 있는 게 고속도로 톨비도 무료입니다.
0: Oh.
1: Right. So expressway tolls are free.
0: 아, so 오랜만에 불국사 가볼까?
1: 가볼까? Starting 네. at midnight, going into September 24th. 그래서 연휴의 첫날인 목요일 0시부터요. To the end of the day on the 27th.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12시까지. 그러니까 11시 59분이죠. 12시 1초 넘어가는 순간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0: 안 돼!
1: 통행료는 1,500원입니다.
0: 그거 통과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뭐지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1: 그렇죠.
0: 아시겠죠?
1: 그대로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0: 갑자기 왜 한이 형 나오는데요. 근데
1: 한이
0: 부장님.
1: 하이.
0: 네.
1: And this applies to all the public express. 저희 얼굴을 그렇게 가리시면 한이 형이 그러니까 free pass다. 한이 형 네. 고속도로 좀 시원하게
0: 맞습니다.
1: 고속도로 달릴 때는 한이 형 음악을 듣자. But this applies to all the public expressways, 21 private expressways in Busan, the tunnels and bridges too.
0: Mm-hmm.
1: 사실 저희 또 생방을 할 때 광안대교 건너오는 거죠. That'll 네. be free.
0: Yay. 맞아요.
1: So if you are also in Busan, Busanites, listen up, and you have your 동백전. Keep spending that money. Keep swiping because the cashback rate for this local currency up to 15%, 15% through the end of this month.
0: Nice.
1: And that's applied to 500,000 won of your spending. 네, 이번 달 말까지는요, 또 동백전 50만 원까지는 15%, 최대 15%의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This is for smaller businesses with about up to 1 billion won in annual sales for anything under or above that 13%. 하지만 또 이런 영세 상인들이 아닌 10억 원 이상의 적용이 되는 곳에서는요. 또 한도가 13%로 올라가기 때문에 so again, keep spending your 동백전.
0: Yeah, I mean this is
1: 10억에서 30억까지입니다.
0: Sounds like a win-win for the smaller businesses, local businesses here in Busan as well as for consumers.
1: Yeah. So,
0: nice. 좋아요. So, this is, you know, that maybe silver lining for a lot of people as we look forward to Chuseok, because I know it could be a lot of people think of spending money first and foremost when the holidays come about.
1: 명절이라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는 분들이 있고 전
0: 맞습니다.
1: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0: 네.
1: 또 이제 조카 만나면 아이고 신사임당 이렇게 또 아유.
0: 맞습니다. But good news for those that do have to spend the money, right? Busan is trying its best to help you out when it comes to your wallet bleeding.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1: Toll. T-O-L-L. L. 네, 방금 전에 커버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so you pay the toll이란 뜻도 있는데요.
0: 네.
1: 다른 표현들도 있으니까 배워보겠습니다.
0: 자,
1: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등을 지나가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나 대가를 뜻하게 되는데요. Some sad stories about tragedies, we talk about the death toll. 이때는 사망자 수를 얘기합니다. But even in your daily life, take a toll. Something takes a toll on you. 자, 무리한 생활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타격을 입는. So I've been not getting enough sleep.

0: recently, and that's definitely taken a toll. 자, 제가 요새 잠을 설쳤더니 아, 좀 미모가, 피부가, 아, 다크서클이 taken a toll. 얼굴에 네. 뭔가 피해를, 스트레스를 받았다. 얼굴에 확실히 타격이 온 게 보여진다.
1: 맞습니다. 네. We have people chiming in. 우리 달찌님이 저는 1강에서 1,700원 후반대 봤어요 라고 하는데 어, 달찌님 그 어느 주유소인지 1강 가서 일광. 주유를 할까요? 집이 광안리인데 일단 뭐 싼 곳이라면 네.
0: 통 하나 들고 갈까요?
1: 좋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update.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0: Well, AI has been the hot-button topic of late, with some tech leaders calling for a slowing down. However, people's dependency, not just in tech, but also emotional dependency, is growing, with about 57% of respondents, AI users, saying they seek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artificial, I guess, friends.
1: Yeah.
0: 네, 최근 AI 개발자와 대표들이 AI 발전에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라며 규제와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런 성명을 냈었죠. 하지만 이용자들은 점점 AI에 기술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의지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인 의지, emotional support.
1: Now it sounds like these people are putting AI to better use than I am.
0: Or are they? Are you sure?
1: Me? Well, you guys be the judge of this. 저는 요즘 AI 뭐에 꽂히냐면요. 그 지금 요즘 그 소셜 미디어에서 그 핫한 그 AI 영상 있잖아요.
0: 아.
1: One of them is like 그 원래 가수였나? 아무튼 이렇게 줄에 they're on these stairs and there's like lines of people. 딱 이렇게 딱 포지션 딱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춤추는 거예요.
0: 그렇게요?
1: And they've been adding other people have been adding themselves into that as well as their coworkers dancing next to them. 뭐 그런 거 유행되고 그리고 아기들 그 Sailor Moon 변신하는 그런 AI 영상 난 그거에만 계속 네 꽂히는데 emotional support? I mean, let's hear it.
0: All right, so this is according to a survey over 1,000 AI users conducted by PMI firm, ages between 20 and 59. So 57% said they've spoken to AI about personal issues or emotions. 20% might. They haven't yet, but they might do so later. Only 22% said they don't intend on speaking to AI about these personal problems really ever. Naturally, the younger a person wa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see AI as a source of emotional support.
1: Yeah.
0: For example, people in their 20s, 67% have talked to AI about their feelings. 30s, slightly lower at 65%. For people in their 50s, right about half. And people in their, excuse me, that was 40s. People in their 50s, 44.8%. 자, 민수 씨는 AI에게 내 감정을, 내 고민들 털어놓을 수 있다 없다?
1: 저는 뭐 emotional feelings보다 physical feelings를 더 물어보거든요.
0: 아, 아프다, 결린다. 네. 나 여기 났는데.
1: 여기 아프기 시작했고 여기 뭐 맞아요. 뭐 났는데 괜찮을까?
0: 없어진다, 자꾸 자꾸.
1: 혹시 내가 사진 찍어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되나라고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But the younger people, what are they talking about when it comes to their feelings?
0: Stress. 자꾸 내 직장 동료가 자기 아프다 결린다 얘기한다 나는 모르겠는데 followed by career, 네. school, personal relationships and even things that they had problems speaking to fellow humans about. But this is key though because probably AI won't judge you.
1: Yeah.
0: 사실 사람을 내 친구, 동료, 연인 등등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도 네.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이걸 또 이제 15번 얘기하면 얘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AI에게는 maybe they won't judge, maybe they're not sentient. 네, AI를 찾는 이유에서도 뭔가 편의성,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네요.
1: 근데 physical feelings, 그 아플 때도 항상 그냥 대충 말해주다가 그래도 근데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항상 이 말을 하더라고요.
0: 그 정도는 병원에 가세요. 네,
1: 그럼 너한테 안 물어보고 병원에 갔겠지.
0: 네. 정말.
1: But there are side effects of using AI that way, right?
0: Absolutely. Any technology, so AI can be and has been wrong. And us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information and data leaking. 자, 그러면 내가 올린 내 여기에 사진이 어디론가 또 간다면. 그러니까요. You got to think about that, right? 맞네. And if I pour my 찍어놨나? If I pour my heart out, 내 감정이 또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because people are also wary of over dependence on AI to the point that the line might get blurred to when they need professional help.
1: Yeah.
0: 내가 AI에게 너무 정서적 의지를 하다가 진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미스하면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0: 그런 고민도 했다는데요. 네. Interestingly though, people who have experienced emotional conversations with AI
1: yeah.
0: were more likely to be concerned.
1: Oh. Yeah. As long as, you know, AI points you even in the right direction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right? I think, you know, as long as you get to the end result of that.
0: But you do need to be cognizant of that.
1: 그쵸.
0: Yes.
1: 이제 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 맞네. 진짜 전문가한테 가야겠다. Nice. Well, thank you so much.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자, 우리가 이제 emotional support, 불만을 털어놓다라는 표현들 몇 개 배우려고 하는데요. So, for example, I like to do this. Vent.
1: Vent.
0: Can I vent to you?
1: 아, 시간 없는데.
0: 아, 짜증아. 좀 있어. 시간 만들어봐. Vent. V-E-N-T. Vent. 지금 뭔가 천장을 보시면 통풍구, 환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내 입에서 이렇게 뭔가 말이 나오는 불만을 털어놓다. Can 네. I vent to you about 민수? 제가 민수에 대해서 불만을 좀 털어놓으려고 해요.
1: 왜요?
0: Oh, I have so much to vent about 민수.
1: 다 좋은 말이겠죠. 네.
0: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 I need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자, 정말 literally 마음의 짐을 내려놓다. I need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1: 그쵸.
0: So 민수, it's been really bothering me when you... A, B, and C. Oh, it's so nice to get this off my chest. 털어놓으니까 후련하네요.
1: 속 시원하네.
0: 속 시원하네요.
1: 네.
0: 그렇죠. And then, if I like you, if, big if, I could open up to you.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Open up to you.
1: 뒤에 웃음소리 너무 큽니다. 마이크 다 들어오거든요.
0: 네. 저희가 maybe we 네. have venting about 민수 sessions after the show every week. And 네. then final one, confide in.
1: Confide
0: C-O-N-F-I-D-E 띄우고 I-N, confide in someone. 자, 누구에게 뭔가 비밀, 내 감정, 속마음을 털어놓다,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So, apart from AI, do you have someone that you can confide in?
1: Nice. Well, thank you so much, Haley, for these updates on the new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and happy Chuseok to you.
0: Happy Chuseok to you. You can always confide in me. 일타 강사 Haley였습니다.
1: And you know you confide in me too, right, 여러분?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Enjoy your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same place, same time. Have a good one.

0: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 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0: 저는 주로 치매나 두통, 어지럼증, 뇌졸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진료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So she shared that she primarily treats neurological conditions such as dementia, headaches, dizziness, stroke, and Parkinson's disease, and has also been serving as a cooperating physician with the Yonsei Dementia Relief Center since 2024. And marking Dementia Overcoming Day, which is today, she expresses her pleasure in having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our listeners today. Now, first of all,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the 19th Dementia Overcoming Day, you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recognition of your dedicated efforts in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So, how do you feel about receiving this honor? 네, 제19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써온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0: 네, 먼저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제 제가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치매는 의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환자분들 곁에서 애쓰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항상 밝게 환자와 보호자를 맞아주시는 치매 안심센터 선생님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아마도 이번 상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해온 일을 대표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네, 이 치매 돌봄은 한 사람의 헌신보다 또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o she expresses deep gratitude, noting that meeting patients at the hospital, the Dementia Relief Center, has really made her keenly realize that dementia is not an illness that can be managed or overcome by a doctor alone. Seeing firsthand the devoted family members standing by the patients and the staff at the Dementia Relief Center, who always warmly welcome them. She views this award not as an individual achievement, but as recognition on behalf of all dedicated work done together, taking it as an encouragement to work even harder moving forward. And this commendation recognizes your contributions to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the community. So, what specific efforts and activities do you feel led to this meaningful recognition? 네, 이번 표창은 그동안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관리에 기여해온 활동을 인정하는 결과일 텐데요. 어떤 활동과 노력들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0: 네, 제가 2024년부터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서 보다 정확한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단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 아니면 돌봄이나 사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1: 네.
0: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치매 안심센터와 병원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환자분들이 필요한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환자가 다음 단계 앞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일도 치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So absolutely. So since 2024, as a cooperating physician at the Yonsei District Dementia Relief Center, she has reviewed test results for individuals suspected of having dementia and connected them to hospitals for more precise differential testing when necessary. She also worked to ensure that following diagnosis, those requiring medical treatment, daily care, or case management received appropriate support. Rather than doing anything extraordinary, she feels that steadily serving as a bridge, ensuring the Dementia Relief Center and the hospital stay connected so patients can seamlessly move forward to each next step, is what really led to this awar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Dr. Park Yun-j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neurology at Busan Medical Center.
2: Now, I would like to also look at the situation in Busan. What is the current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the city?

0: 우리 부산의 상황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부산의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1: 사실 부산은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도시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부산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7만 명. 그러니까 유병률은 약 8.9%가 됩니다. 네. 유병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부산 시민 약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치매 환자가 몇 명인가 보다는요. 고령화되는 부산에서 치매를 얼마나 더 일찍 발견하고 또 진단 이후에도 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So she shared, Busan is a city where population aging has progressed quite rapidly. So based on 2025 data, the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aged 65 and older in Busan is around 70,000, representing a prevalent rate of approximately 8.9%. And noting this high prevalence, she points out that about 1 in 4 Busan citizens is age 65 or older. So rather than merely just counting the number of patients, she emphasizes that in an aging Busan, the far more critical challenge is detecting dementia early and ensuring that treatment and care continue uninterrupted after diagnosis. Well, serving as a cooperating physician at the Yeonje District Dementia Relief Center, you have met dementia patients up close. So what do you feel is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dementia care?
2: 연제구 치매 안심센터 협력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치매 환자들을 계속 만나왔었는데요. 치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사실 제가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환자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같은 치매를 앓고 계셔도 주변에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냐에 따라서 지내시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단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를 꾸준히 받고 또 가족들이 질환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치매 관리는 환자 한 분의 기억력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he observes that continuously meeting patients at both the hospital and the Dementia Relief Center has shown her that even with the same condition, a patient's daily life varies greatly depending on how those around them support them. So while she considers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essential, she believes sustaining life well after diagnosis is just as vital. Patients need to receive tailored treatments consistently. Families must understand the condition, and community support must be accessible actually whenever needed. She emphasizes that dementia management is not merely about preserving an individual memory, but it's a collaborative process where families, medical teams, and the loc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help patients maintain their daily routines for as long as possible. Now, many of our listeners are likely wondering about this. How can we distinguish between simple, really just forgetfulness that comes with age and the early symptoms of dementia? And what are the warning signs where you could say, at this point, it is best to get tested?
2: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도라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렸느냐보다는 그 때문에 예전에 잘 하시던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약속을 깜빡했다가 나중에 기억해내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럼요.
1: 그런데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잘하던 돈 관리나 약 복용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항상 다니시는 익숙한 길에서 길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반복되거나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라면 단순히 나이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0: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가족이 먼저 느끼는 작은 낯섦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2: So she said, simply put, rather than focusing on whether someone just forgot, it is important to observe whether their ability to manage daily life tasks they previously just did well is changing. So for instance, forgetting an appointment and recalling it later can happen to anyone, right? However, if a person repeats the same question, cannot remember recent events at all, struggles with financial management or taking medications they used to handle smoothly, or loses their way on familiar paths, an evaluation is necessary, she said. In particular, she emphasizes that if these changes happen repeatedly or reach a point where family members or those around them notice before the person does, one should not simply dismiss it as normal aging, but seek testing. Then what should someone do if they notice their own memory or their parents' memory is not what it used to be? Where should they go? And what does the actual examination and diagnosis process involve?
1: 그렇다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기억력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가 의심될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고 실제 검단과 진단은 검사와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먼저 상담과 인지선별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상이 발견되면 보다 자세한 검사나 전문의 진료로 연결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능력이나 판단력 등 여러 가지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를 통해서 다른 원인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0: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한 노화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혹은 실제 치매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검사는 두려운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 So she reassures that the process does not need to feel overwhelming. So individuals can begin receiving counseling and cognitive screening tests at their nearby dementia relief center. If any abnormalities are detected, they are connected to more detailed testing or specialist consultations. At the hospital, specialists evaluate not only memory, but also a range of cognitive functions, such as language skills and judgment, alongside changes in daily living activities. When necessary, blood tests and brain imaging scans are performed to check for any other underlying causes. And through these procedures, physicians accurately determine whether changes stem from normal aging, treatable secondary causes, or dementia, thereby establishing a tailored treatment and care pl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Dr. Park Yun-j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neurology at Busan Medical Center. Now, dementia profoundly affects not only the patients themselves, but also the lives of their families. When a loved one repeats the same questions or exhibits maybe unfamiliar behaviors, family members can often struggle, unsure of how to respond. So are there core principles you believe families should always keep in mind when interacting with a dementia patient?
1: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거나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 가족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 가족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원칙이 있을까요?
0: 제가 가족분들께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 하나는 환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매번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해서 환자분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면 방금 얘기했잖아 라고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
1: 네.
0: 가족도 지치고 환자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처음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자체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불안하거나 불편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정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So one of the points she often emphasizes to

0: families is that they do not need to correct whether the patient's statement is factual every single time. So for example, repeatedly correcting a repeated question by saying, you just asked a moment ago, or that can actually exhaust family members and make the patient feel anxious. As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it could be really the very first time they are asking. Rather than attempting to correct the behavior itself, she suggests considering why they might be acting that way right now and whether they might be feeling anxious or uncomfortable, and noting how demanding dementia care truly is. So she emphasizes that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no single family member to bear the entire burden alone. Well, you have been connecting the medical center, dementia relief center, and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patients can receive continuous management. Why is this kind of community medical network so important in dementia care, and what real difference does it mak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과장님은 의료원과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의료기관을 연결하면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에서 이런 지역사회 의료 연결망이 왜 중요하고 실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1: 우선 지역사회와 의료 연결망이 중요한 이유는 치매는 진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돌봄이나 인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어떤 가정은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부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를 하게 되면 환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제 고령의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견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진료로 연결하고 진단 이후 다시 지역사회의 관리와 돌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환자분들이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 치매 관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환자와 또 가족에게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So dementia is not a condition that ends with a single diagnosis. Some individuals need medication. Others require daily care or cognitive programs. And in some households, the burden placed on caregivers must also be evaluated. However, if these services exist in silence, patients and families must seek them out individually, which can be actually very overwhelming, particularly for elderly patients and elderly caregivers. So she emphasizes the critical importance of a structure where issues are identified at the Dementia Relief Center, referred to specialized care when needed, and connected back to community care and management post-diagnosis. Connecting patients so that they do not slip through the cracks between systems is what she considers the essential role of community dementia management. Well, as we mentioned, today marks 치매 극복의 날, Dementia Overcoming Day. So what mess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those worried about dementia, as well as families currently caring for loved ones with dementia?
2: 네, 오늘이 바로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치매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1: 우선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두려워서 검사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 치매인 것은 아니고요. 또 원인을 일찍 확인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는 환자분을 돌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삶과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치매는 가족이 함께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질병인 만큼 주변의 치매 안심센터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돌봄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So to those worried about dementia, she urges them not to delay testing out of fear, noting that a slight decline in memory does not automatically mean dementia, and that identifying the underlying cause early helps one help and prepare for the road ahead. To family caregivers, she stresses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their own lives and personal health while caring for their loved ones, and emphasizing that dementia is an illness where families must

0: spend a long journey together, she encourages them to actively utilize the support of nearby dementia relief centers and medical institutions, reminding them never to shoulder the entire burden alon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치매 극복의 날에 이렇게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치매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확인을 해보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환자 가족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치매를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또 준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he expresses that it was a meaningful time to share discussions about dementia on Dementia Overcoming Day. Rather than vaguely fearing dementia, she hopes listeners who tuned in today will view it as a condition where one gets checked if someone and something feels unusual and readily ask for help and support when it's needed. She pledges to continue doing her part from her position so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an live with greater comfort within their local community. And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은 건강한 뇌를 위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있으실까요?
1: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잘 쉬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신경과 전문의로서 정석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요.
0: 네.
1: 이제 우선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운동 중에서도 걷기 운동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어울려 지내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는요. 배우는 활동을 지속하시라고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이 뇌를 굉장히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은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o she confesses that at home she tends to just stay still and try not to get stressed. However, giving the textbook answer as a neurologist when patients ask similar questions, she actually recommends exercising consistently, especially walking, talking frequently with others, and continuing to learn new things. And with a light touch, she adds that she tries her best to follow that advice. Herself as well. We have Denny Lee님께서는 아시는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Maybe they know our doctor here in the studio.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Dr. Park Yun-jin, Head of Neurology at Busan Medical Center.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 윤진, 부산의료원 신경과 과장과 함께했는데요. 과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Justin Bieber with Love Yourself.

0: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US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All right, so we do have Ms. Bong So-yeon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for today. The New York City Council is preparing to hold a special hearing on AI regulation next month with OpenAI and Anthropic invited to attend. So what will the hearing focus on?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요즘 미국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편에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시의회가 다음 달 AI 기업들을 불러서 특별 청문회를 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다음 달 AI의 위험성과 안전 문제를 다루는 특별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OpenAI와 엔트로픽에도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특히 이번 청문회는 시의원 51명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전체 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될 만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나 사이버 보안과 같은 안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결국 AI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기술의 가능성만큼 위험을 관리할 기준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요.
3: So the hearing will examine the risk and safety concerns surrounding AI. It will be held as a committee of the whole, allowing all 51 council members to take part. Key issues will include cybersecurity, the possibility of advancing AI systems operating beyond effective human control, and the impact of AI on employment. The aim is not necessarily to slow AI development, but to determine whether safeguards are keeping pace with the technology. Well, how are AI companies responding to these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s?
1: 그럼 AI 기업들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2: 네, 흥미로운 점은 AI 기업들도 이제는 규제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OpenAI는 최근 AI의 능력 수준에 따른 의무적인 전국 단위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엔트로픽 역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추진하는 AI 안정성, 투명성 규제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기업들도 이제 규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어떤 수준의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놓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달 열리는 뉴욕 청문회의 참석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기업들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3: I see. So major AI companies are no longer rejecting regulation outright. OpenAI has called for mandatory nationwide safety standards based on the capabilities of different AI systems. Anthropic has also expressed support for some AI safety and transparency measures proposed in New York and California. The debate is now focused less on whether regulation is needed and more on how strong it should be and how it should work. Neither company has officially confirmed whether it will be attending next month's hearing.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It's also related to AI. California has introduced stronger safeguards governing children's use of AI. So what are the main provisions?
1: 네, 다음 소식도 AI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특히 아이들의 AI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 캘리포니아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AI 사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애덤법인데요. 이 AI 챗봇 사용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세 소년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이 앞으로 AI 챗봇이 미성년자와 대화하면서 심각한 정서적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적절한 위기 대응 절차를 가동해야 하고요. 아이가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부모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아이들의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1: 네, AI가 아이들을 대화 상대가 된 만큼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장치가 중요해졌는데요. So California has strengthened its rules on the use of AI by children and teenagers. One measure known as Adams Law is named after a 16-year-old boy who died following circumstances linked to his use of an AI chatbot. Under the law, chatbots must activate appropriate crisis response procedures when they detect signs that a minor may be at a serious emotional risk. Parents must also be notified if a child disables safety settings. The measure reflects growing concern as AI chatbots increasingly serve as conversational companions for younger users. Well, the new measures also cover social media and AI-enabled toys. So what restrictions will apply? 그런데 규제 대상이 AI 챗봇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AI 장난감까지 확대됐다고요?
0: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번에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13개 법안을 서명했는데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 재생이나 그 개인기 이용 기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처럼 SNS 사용을 계속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또 아이와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이 탑재된 장난감의 판매도 금지했는데요. 결국 아이 개인과 부모에게만 맡기기보다는 관련 기업도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 Kunio. So California has signed 13 bills addressing children's online safety. Platforms will be prohibited from offering users under 16 certain features designed to encourage prolonged uses, and including autoplay as well feeds based on personal activities. And the state has also banned the sale of toys equipped with AI chatbots that can hold conversations with children. The measures place greater responsibility on technology companies rather than leaving online safety entirely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news.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Choi Hyun met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on the 18th. Was there any decisions on deploying forces to the Strait of Hormuz? 네, 다음 마지막 소식 볼게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0: 네, 일단 뭐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재 중동에 파견된 청해 부대를 활용해 우리 국민과 또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I see. So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a troop deploy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ld the United States that it is willing to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to restoring freedom of navigation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the specific form of that contribution remains under discussion. President Lee Jae-myung has ruled out deploying troops in a way that would directly involve South Korea in a war. However,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whether the Cheonghae unit already operating in the region could play a greater role in protecting South Korean citizens and vessels. And what other issues were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이번 회담에선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0: 네,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도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주요 사안들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긴밀하게 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1: I see. So South Korea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another major topic. The two sides agreed to continue consultations on ongoing strategic investment projects and to implement the commitments made at the South Korea-U.S. summit. On North Korea, Seoul said it would support dialogu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hile both governments agreed to maintain close coordination.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0 Waste Rangers.
5: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6: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4: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6: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4: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6: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4: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6: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4: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6: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4: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6: Refuse, reduce.
4: Reuse, recycle.
6: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or no? And why? 네, 여러분 오늘 아파트 살기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베란다에서 바비큐 하면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네, 내 집이니까 뭘 먹든지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집의 냄새와 연기가 가게 되니까 집 안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050-89050 or 카카오톡. Alright, this is 후라이의 굶? 후라이 굶? Oh, like fry? Oh, there we go. This is by Ang Mu, and then we'll come back after this.

0: 1, 2, 3, 4, 5, 6, 7, 8, 9, 10.
1: 그루브
2: 부산 그루브
1: 부산
2: 그루브
3: For your 부산 그루브
1: DJ 씨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4: 예.
1: 네 여러분, this is Monday Groove with our guest TJ 씨 or 조태준 from Busan Groove. And this segment we do in English and Korean back and forth to turn 조태준 or TJ 씨 into a global star. So we have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We talk about music and of course live performances every week. 네, 이 세그먼트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영어 표현에 대해서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라이브 공연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4: 숨 넘어가지 않아요?
1: 아니. 저희 직업이잖아요. 오, 네, 괜찮아요.
4: 오, 신기하다. 네,
1: 처음 아닙니다. 와. 자, 네. 그러면은 우리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네. 노래 좀 부탁할게요.
4: 알겠습니다.
1: 어떤 노래 한지 우리 기대합시다.

0: 예쁘다. 와, 이 노래 좋다.
1: 이렇게 불러, 옆에서 로라가 불러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0: 재밌어.
1: 아, 너무 좋다.
0: 너무 재밌습니다.
1: 코러스.
0: But the funny thing is though, my voice at the moment is like, so I keep coughing. But you know, I could go to the 노래방. No problem. No problem. 아, 역시 With or Without You by U2. 아,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들어가기 전에 네네. 주말 뭐 했지롱?
1: 아, 저요? 네. 저 주말 서면에 네. 상상마당이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0: 아, 네네.
1: 거기서 공연했어요.
0: 어, 좋아요. 사람 많이 왔어요?
1: 예, 네, 적당히 오시고 그 같이 하는 밴드가 또 락앤롤 오래 했던 레이지본이라고 하는 되게 서울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0: 네.
1: 오랜만에 같이 또 공연하고 또 올디 벗 굿이라고 하는 또 재즈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즈 팀이랑 저희는 이제 내추럴한 사운드를 맡아서
0: I love that.
1: 예, 그렇게 세 팀에서 공연했는데 정말
0: cool.
1: 재밌었어요.
0: 상상마당 is like this performance space in 서면 and it's a really cool culture space. So TJ 씨 had a big performance over there over the weekend. 자, 그러면은 yeah. 우리 첫 번째로 노래 너무 좋았었어요.
1: 아, 좋았어요.
0: Oh, I love
1: 저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진짜로?
1: 예, 정말 유튜브를 그리고 한 유튜브가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왔었는데
0: 네.
1: 한 7년 전쯤에 왔었는데 가서 봤었어요.
0: Really?
1: 진짜 아, 이래서 유튜브 공연이구나. 아. 영상이랑 그리고 사운드 뭐 하나 정말 빼놓을 게 없었어요.
0: Very very special. They're very special.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1: 맞습니다.
0: They're very legendary. 네. So U2 has a very long history. Spans almost about 50 years. 그러면 TJ 씨, do you know the story of the band members? U2 멤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1: U2 멤버들이 이제 보노 그리고 엣지 그리고 그 드러머랑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이 네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들었어요.
0: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They 네. were friends since like high school, right?
1: 네네네. Yeah.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밴드라고 하면 어떤 그 합체된 사운드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U2가 그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So the funny thing that I read about them actually is like back in the day, so the drummer's called Larry Mullen Jr. And back in the day, he put up a note looking for a band members. And so all these friends like joined, but they couldn't actually play anything. Bono wanted to do guitar, but he couldn't play guitar, so he was a singer. Adam Clayton didn't know much, but then he like 아는 척 해서 so he faked that he knew how to do it. And then they just kind of managed to join the band. 너무 신기하다.
1: 네.
0: 네. 재미있는 백스토리가 있으니까요. Yeah, yeah. They've got a fun backstory. 그러면은 DJ는 부산 그룹 밴드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멤버 어떻게 모셨어요?
1: 저희들은 그 제가 이제 부산에 5년 전에 내려왔는데 중간에 곡을 계속 썼어요. 곡을 계속 저 혼자 작곡해서 곡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밴드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음악하던 동료들이 있지만 부산에서도 필요해서 아 이제 밴드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있더라고요. 주변에 연주가 왠지 나랑 그루브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안을 하니까 해보자 같이 하자.
0: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뭐 포스트에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1: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가지고 재밍을 했어요.
0: 아.
1: 그냥 막 말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0: 네.
1: 재밍을 했었는데 제 노래를 그냥 불렀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노래들을 부르는데.

0: 갑자기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잘 쳐. 뭔가 틀리지 않아. 그냥 저랑 저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이바일로라고 하는 그 불가리아에서 온 드러머가 있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음악을 한 뮤지션이었어요.
1: 재밌다. 네. 재밌어요. So that's how you, so basically TJ, for anyone who doesn't speak Korean, the way that TJ met his band members, he came down from Seoul around 5 years ago and actually when he was writing all the time, but then he decided, you know, I need a band. I can't just only write my own music, play my own music myself. So he went to a club and ended up finding people to jam with. And then these became the members of what we call Busan Groove, which is the Busan Collective. 그러면은 yeah. 우리 넘어갈게요.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With 네. or without you.
0: 네네.
1: 네. 네.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0: 이 노래는 그 일단 유튜브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노래 그 배경이 이 뭔가 이렇게 갈등을 다룬 노래라고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일단은 이 가수로서는 가수로서의 나와 그리고 또 이 평범한 뭐 가정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아들 친구라든지 그런 존재로서의 나가 합쳐지는 합쳐지지 못해서 이거를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쓴 노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 Interesting. Yeah.
0: yeah.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 이런 내용을 알았고
1: yeah.
0: 그래서 그렇지 좀 통했는지 마음이 조금 복잡하거나 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1: Yeah.
0: 이 사운드가 너무 좋게 들리고
1: 아하. 네. 근데 so basically let me recap. So the reason that this song actually has a fight with or without you, a lot of people think it's a love song. About people who cannot live with each other or live without each other.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줄 알고.
0: 네, 네,
1: 근데
0: 네.
1: 아까 TJ 씨 말씀하시는 게 this song is actually about the writer fighting between the identities of becoming the individual and then having a family. So it's being pulled betwee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being a father or a husband or like the you can't do this and you can't do that but you must do both and it's a kind of anguish of being torn between who you are as you kind of go into your life as a husband but 예. also as a singer.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0: 맞아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번호가 특히나 종교적인 이야기도 노래에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엄청 평화주의
1: 예.
0: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활동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
1: 맞습니다.
0: 속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1: 맞아요.
0: 막 콘서트장 가면 하늘 그림 쫙 펼쳐져 있는 데서 유튜브가 막 연주하면
1: yeah.
0: 진짜 마음이 너무 웅장해지는 거예요.
1: I've seen that as well. It's yeah. so yeah, it's very beautiful, especially when the streets have no name or like Sunday Bloody Sunday is yeah. so emotional and I think a lot of places don't play it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아 근데 그러면은 가수로서
0: 네네.
1: 이 노래 부를 때 뭐 네. 기분이 어때요?
0: 시원하죠.
1: 아 시원하다. 예.
0: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왠지 어떤 노래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좀 시끄럽게 들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시끄럽게 막 질러도 이 노래 사운드가 예,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뭐 even at the big bit. So I asked TJ, how do you feel when you sing this song as a singer, as a musician? And he said, I feel very free, like in my chest, because other songs when you sing loud, there's a lot of power between it, but this one is just a release, kind of like even at the 뭐 그럼 with or without you. Oh,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힘 있게 뭐 힘 필요하는 부분도. 크게 해도 약간 뭐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0: 네,
1: it's
0: 맞아요,
1: not like
0: 맞습니다. 네.
1: it's not like you're singing a big belting song. It's a very yeah.
0: 뭔가 이 노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멤버들 만났던 그런 잼 하는 곳에서도 자주 하거든요. 가끔 막 같이 근데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뒤에
1: 맞아요.
0: 마지막에 아
1: 맞아요.
0: 하는 부분 되면 거기 있는 모두가 해요.
1: 그러니까
0: 듣는 사람,
1: 맞아요.
0: 부르는 사람, 뭐 드럼 치면서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0: 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노래 베이스 없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범범범범범범범. 맞아요. 오, 진짜 뭐 가슴 치는 것처럼. 어, 그러면은 이 노래 부르면서 while you were singing this, were there any difficult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or any lyrics, 뭐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뭐 어떤 에 그냥 pronunciation 어떤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0: 아 다른 부분들은 좀 유추에 뭔가 아 이런 거지 않을까 하면서 좀 연상해 보고 했었었는데 앞 부분에 stone set, stone seat 뭐거나 아니면 some twist in your side 뭐 이런 표현은 표현이 주로 평소 때도 inside 하면 내 옆 제가 듣기로는 해석을 들었으면 옆구리라고 하는데. In the in your side 했을 때 네 옆구리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1: 왜냐하면요, stone set in your eyes, 눈은 돌처럼 이거는 진짜 뭐 영혼이 없다 아니면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화가 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말할 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라는 말이 난 진짜 이제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완전 뭐 어두워졌다 그런 느낌이고 thorn twist in your side 약간 가시 그 가시는 thorn이에요. 그래서 그 갈비뼈에 가시를 눌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떤 거 그 속담이 아니에요. 아 아무튼 어떤 거 진짜 나의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귀찮은 부분이 있다. 아픈 부분이 생겼다. 네. 그런 말이에요.
0: 아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그냥 내가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했었을 때 now 그 stone twist in my side.
1: Stone twist in my side. 내가 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o I'm talking about how we can use like stone set in your eyes, thorn twist in your side. In English, we don't really use these, right? But I would say the second one, thorn twist in your side, you could say thorn in my side. 예를 들면 뭐 BEFM에서 진짜 상황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PD 너무 나한테 잔소리 엄청 많이 하니까 he's a thorn in my sid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찮다.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야. 너무 그냥 빠지고 싶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could say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은 is a thorn in my side. 그래서
0: it is
1: a thorn in my side.
0: In my side.
1: Yeah. 진짜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It's a metaphor.
0: 너무 진지하게 좀 하는 거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1: 농담처럼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박 PD 내가 thorn in my side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장난으로.
0: 네, 네.
1: But 아, Park PD is very, very, very not a thorn in my side. 네. He is the rose in my life.
0: 왜 박 PD 얼굴 왜 빨개지죠?
1: He's a rose. He's my 인생의 장 뭐 인생의 장미.
0: 얼 더 빨개지는데 계속 빨개지는데.
1: 인생의 튤립. 자 네. 그러면은 네. It's interesting because with or without you 이거는 왔다 갔다 뭐 짬뽕 짜장면 네, choices 네. 이잖아요.
0: 제일 힘든 거였어요 방금 짬뽕 짜장면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선택 많이 있으면 옵션이 많이 있으면 네. 결정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다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가위바위보 제일 간단하게. 근데 TJ 씨는 뭐 선택이 옵션이 많이 있으면 결정 결심을 어떻게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Do you have a way to decide on things?
0: 저는 사실 그 저 혼자 결정해야 되는 문제면 그냥 주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제일 어울리는 걸 선택해요. 아니면 뭐 여러 명이서 있는 결정이면 그냥 따라요. 누구 뭐 다수결로 하자면 그냥 따르고 그래서 뭐 꼭 이렇게 꼭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그걸 선택했었을 때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웬만한 일들은. 그래서

0: 그냥 주변의 상황이 딱 제일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해요.
1: 뭐 오랫동안은 고민하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좀 짧게?
0: 중요한 건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3일이라고 딱 생각해 놓고 3일 안에 결정해요.
1: 나 항상 좀. 그냥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바로 결정하는 바로 하세요. 거예요.
0: 네.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데.
1: 급한 사람이라서 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진짜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옷사로 가잖아요. 저. 옷사로 가면 거의 첫 번째 가게 아니면 두 번째 가게에서 끝나요. 쇼핑.
1: 나 인터넷에서 보고.
0: 오케이, 좋다. 끝. 좋다.
1: 그건 진짜 귀찮은 거예요.
0: 맞아요.
1: 시간 낭비.
0: 아, 맞아요.
1: Anyway, let's learn some expressions that we can use when we decide something. 우리 영어로 할 때 뭐 어떤 결정해야 할 때 어떤 필요한 부분 아니면 필요한 표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0: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예를 들면 I'm 예를 들면 뭐 둘 중에
0: 하나를 고르는 거.
1: 예. 이렇게 I'm torn between A and B.
0: I'm torn between A and B.
1: 그래서 예를 들면 if you want to have like 짜장면 tonight for dinner, if you want 짜장면 or 짬뽕, you can say I'm torn between 짜장면 and 짬뽕.
0: 와. Can you torn between 짜장면 and 짬뽕?
1: I'm never torn between 짜장면 and 짬뽕. Always 짬뽕.
0: So difficult. Yeah. Always 짬뽕?
1: Always 짬뽕.
0: Oh, nice. Yeah.
1: Always 짬뽕. If I choose, then always 짬뽕. 근데 torn between, 왜 torn between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0: 몰라요.
1: I'm torn between. 왜냐하면요, 이쪽은 여기서 땡기고, 저쪽에 저기서 땡기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보자. 우리 종이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내 몸은 torn. 여기도 저기도 torn between.
0: torn이 땡기다는 말이에요.
1: torn은 이런
0: 찢어진다.
1: 거. 찢어진다.
0: 아, 찢어진다.
1: 근데 내가 여기도 저기도 둘 다 원하니까 몸은 아니면 마음은 찢어진다. 좋죠?
0: 좋다. 진짜 좋다. torn between.
1: Yeah. 자, 다음 두 번째.
0: 두 번째는 결정을 못 해가지고 스톤 씨 뗀 거야 지금.
1: 그거는 이제 버리면 좋겠습니다.
0: 결정 못 해가지고 지금 뭔가 멈췄어.
1: 멈췄어요. 네. So you're torn between this and that. 근데 you can't make a final decision. You could say I'm on the fence.
0: I'm on the fence.
1: I'm on the fence.
0: Fence는 뭐 넘어간다는 거예요?
1: No, I'm on the fence.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 집은 여기 그리고 나의 how do you say neighbor? 네, 이웃이 여기 있고 중간에 fence 있잖아요. 근데 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딱 중간에 있습니다. I'm on the fence. I'm 딱 중간. I'm on the fence.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0: 표현이 너무 재밌다.
1: 그리고 특히 투표할 때나 아니면 뭐 진짜
0: I'm on the fence.
1: 예, 큰 뭐 큰 이슈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I don't know. I'm on the fence. 왜냐하면요 여기 이 파에 가면 큰 뭐 상 뭐 어떤 일 어려운 상황 될 수도 있고 근데 저쪽으로 가면 어려운 상황 될 수도 있고 그래서 on the fence는 대부분은 작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네. 마지막으로는
0: 아직 마음을 결정 못했을 때 아니 못 정했어
1: 네. okay you would say I haven't made up my mind.
0: I haven't made up my mind.
1: 맞습니다. Yeah. I haven't made up my mind.
0: Haven't made up my mind.
1: To make up your mind, it means 결정해라. 그래서 make up my mind 네 가지 단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결정해야. Make up your mind. What will we eat? 짬뽕 or 짜장면? TJ 씨, please make up your mind. 결정해 주세요. Make up your mind.
0: I'm on the fence.
1: You're on the fence?
0: Yeah, I'm on the fence.
1: 세 번째로. 짬뽕, 영어로 해 주세요. 세 번째로.
0: I have

0: 와 장난 아닙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 목소리 진짜 좋다. DJ 씨 우리는 시간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근데 벌써? 아, 그렇구나.
0: 맞아요. 너무 예. 아쉽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1: 예. See you next week.
0: See you next week.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All right, let me play you a song. This is Adam Levine, No One Else Like You.

0: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today's guest is back to answer all those why questions that come up as we learn more about Korean. Joining us again is Professor Hwang Seon-yeo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elcome back, Professor.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문과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0: All right, so that's Professor Hwang Seon-yeop, who teaches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SNU, and he's happy to be back here with us on Culture Crunch. Well, last week, Professor, we talked about Korean around the world, how Hangul works, pronunciation, and many more. For those who missed last week, what's one thing you'd like to tell them to remember the most? 우리 지난주에는 세계 속 한국어부터 한글의 원리, 또 발음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을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1: 예.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국분들도 한글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So Koreans use Hangul, the writing system, to write the Korean language. And foreigners know

0: about it if they'r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oo.
1: 예, 이 한글은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0: 네.
1: 세상에 유례가 없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0: So Hangul, of course, was created to express the Korean language, write it down, but it was never created in the world before. It's very unique, unprecedented, and it has quite a huge significance and is very scientific.
1: 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한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원합니다.
0: 좋습니다. So Professor Hwang said,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do give more interest in the Hangul, the writing system as well, is what he wishes. All right, Professor, you told us that this week we'd explore the history and culture hidden in the Korean language. Can everyday words really tell us how people lived in the past? 교수님, 이번 주에는 한국어 속에 녹아있는 역사 그리고 문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예고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평소 쓰는 단어들을 보면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건가요?
1: 예. 단어라는 것은 네. 일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쓰여왔죠.
0: 그렇죠. So words, they weren't like created right now in this instant,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y were used over time since the past times.
1: 네, 그러다 보니까 단어 속에는 자연스럽게 네. 사회와 문화의 변천 과정들이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0: So very naturally, the change of society and culture is embedded and reflected within the words that we use.
1: 즉, 모든 단어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은 근데 그런 특징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0: So basically, most words have history and special meaning behind them, but some words tend to show that even more explicitly. All right.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0: 아, 너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네요. So I'm really curiou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lot more interesting again today. Well, let's start with the tastiest Korean of all then. Stories behind K-food that you meet often today through K-content. 그럼 오늘은 가장 맛있는 한국어부터 배워볼까 하는데요. K-content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K-푸드 속의 네. 한국어 이야기부터 알아보시죠, 교수님. 네. Korean food in K-content is drawing a lot of attention overseas. For example, there's 약과. Right? It appears in K-pop Demon Hunters as well. But Koreans also say, oh, that's 약과, you know, as an expression to mean something is no big deal. Is that 약과 the same, I guess, traditional snack that we know of? 요즘 K-콘텐츠 속 익숙한 음식이 해외 팬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잖아요. K-POP 데몬 헌터스에도 여러 한국 음식이 나오긴 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약과예요, 네. 교수님.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뭔가 쉬운 일을 두고 아이, 그 정도는 약과지라는 네. 표현 쓰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약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과 약과가 맞나요?
1: 예. 네. 요새는 한류 바람을 타고 네. 외국분들도 한과 한국 과자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한국 과자의 대표가 약과라고 할 수 있죠.
0: 그렇죠. So these days, many foreigners, because of the spread of K-content, they're getting to know more about Korean snacks, and one of them is 약과.
1: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과가 과자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네. 아주 별것 아닌 하찮은 일을 얘기할 때 그건 약과지와 같은 표현도 쓰이죠.
0: 그렇죠. But other than the Korean traditional snack, 약과, we also use it in this expression like 아, 그 정도는 약과지 to say something is trivial, not a big deal.
1: 근데 이 두 단어가 네. 같은 말에서 출발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But although they sound the same, not many people know that that expression we use, that 약과, actually comes from that traditional snack we have.
1: 예, 그럼 왜 과자 이름이 네. 별것 아닌 것을 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네, 너무 궁금해요. So he's going to explain to us why this 약과 came to be used as something that means something is not a big deal.
1: 예, 예전에는 약과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0: 네. Oh, so in the past, 약과, you couldn't have it easily amongst ordinary people.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물로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안에서는 네. 이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0: 아하.
1: 특히 귀족 가문 같은 건 더 그렇겠죠.
0: Oh, so 약과 was often given as presents or gifts

0: to other people. And people who are rich or noble families, they used to receive a lot of gifts of yakgwa.
1: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하다고 이걸 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어 이거 약과네? 에이 또 약과야?
0: 아,
1: 이런 표현들이 너, 생겨나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예. Oh, okay, so the person who's giving this as a gift, they would think it's special, but from the receiving end, from the recipient's perspective, if they receive too much of the 약과, they would think, oh, it's 약과 again. 아, 또 약과지, 약과네?
1: 그래서 이제 과일, 아, 과자를 뜻하던 약과가 네. 이제 별것 아닌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0: 아, so that is how 약과, that traditionally means Korean traditional snack, became used as this expression to mean no big deal. You know, it's the same old or no big deal.
1: 그런데 약과에는 더 재밌는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0: 그런가요?
1: 약과의 약이 무엇일까요? 약은 꿀이란 뜻입니다.
0: Oh, so there's an even more interesting meaning behind 약과. So the 약 in 약과, in fact, means honey.
1: 네, 그래서 약과라는 건 꿀이 들어간 과자란 뜻이에요.
0: So it means 약과 means 과자 or snack with honey inside it.
1: 그런데 예. 이런 사실 약이 꿀을 뜻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0: 그러게요, 저도 예. 몰랐어요.
1: 그런데 예. 이거는 조선시대 유명한 네. 학자였던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네.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네. 밝혀놨어요.
0: Oh, so not even Koreans know that the 약 in 약과 mean honey, but 정약용, one of the scholars in Korea in the past times, wrote this in one of his books that 약과's 약 in fact means honey.
1: 네, 그래서 약이 꿀의 꿀의 의미로 쓰이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었는데요.
0: 네.
1: 약밥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0: 알죠.
1: 약식, 네. 약밥이라는 네네. 게 있는데요. 요새는 여기다 설탕을 넣습니다만 네.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꿀을 넣었어요. 그래서 꿀을 넣은 밥이란 뜻입니다.
0: 아, so there's another word that means another food in Korean. It's 약밥. 밥 is rice. So 약밥 is actually rice that has honey inside.
1: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에 간을 하려면 네. 달게 하기 위해서는 꿀을 넣고 짜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었어요.
0: 네.
1: 근데 소금은 염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0: 네, 네.
1: 그래서 약과 염이 합쳐지면 양념이 됩니다.
0: 아, 그래서,
1: 그래서 오늘날이니까 네. 어떤 음식을 할 때 간을 네, 네. 맞추게 넣는 것을 양념, 물론 이응을 쓰지만 네. 발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옛날 네, 네. 약과 염, 즉 꿀과 소금이었던 것이죠.
0: So you use something sweet like honey to give that sweet taste when you cook, right? And that is represented with the word 약, which means honey, and 염. Is what means salt. And in order to give that savoriness and saltiness inside food, you add salt, right? And so seasoning in Korean is 양념. So it's a mix of that 약, that means honey, and 염, that means salt. Of course, today we use it as 양념 with the final consonant as an 이응 instead of the 기억. But still, that's how it evolved into 양념 of today. That means seasoning.
1: 예. 요새도 맛있는 음식 하면 단짠으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네. 옛날에도 단짠이 그
0: 양념이었던
1: 기본 양념이었던
0: 오,
1: 것이죠.
0: Okay. So these days, you know how we use 단짠 a lot to mean sweet and salty, right? So even in the past, that 양념 was all about sweet and salty.
1: 예. 그러니까 양념이란 말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네. 한국 사람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예. 아,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 한국인들도 예. 재밌어할 이런 내용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All right, not only foreigners, you crunchers, but many Koreans don't know of this funny, fun story behind 양념. So it's pretty interesting, I think. All right, well, looking forward to many more stories that we'll share here today on All About. Then. Moving on, is there any other expression with a similar meaning, perhaps? 그러면 이렇게 쓰는 뭐 약과지 말고도 비슷한 뜻으로 쓰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1: 예, 약과를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과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친숙한 것으로 바꿔가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약과지 대신에 꺼미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So 약과, we used to eat it a lot in the old times, in the past, but we don't eat it too often these days, maybe sometimes in traditional holidays, but we changed this expression with a food that we are more familiar with, which is gum. And in Korean, we would say, 아, 그건 꺼미지, oh, that's easy as gum. Like, that's just a piece of gum. You know, you would say this in English, as it's easy as a piece of cake, right? It's something like that.

0: 아마도 출발점은 네. 그러니까 싼 것을 의미할 때 껌값이란 말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껌이 약한 것, 싼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됐고 네. 그게 별것 아닌 것의 의미로 나간 것 같습니다.
1: 아, so in the past, because gum was usually very cheap, they used to use this as an expression to say something is easy or trivial, not a big deal, because of the cheapness of gum. Okay, 요즘은 근데 껌값도 비싸더라고요. 천 원 이상이던데요. all right. Well, although gum is not that cheap these days, that's how we use it. 그건 껌이지, okay? To mean it's easy as pie or easy as piece of cake. Well, 약과 gum and even I guess porridge too, cold porridge. 뭐 식은죽 먹기도 예전에 많이 쓰던 yeah. 표현이고요. They're all foods. Why do many Korean expressions, I guess, use food as metaphors? 다 음식 들이잖아요. 근데 예. 교수님, 약과도 그렇고 껌도 그렇고 뭐 식은죽도 그렇고 어떻게 음식에 빗대는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는 거죠?
0: 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해서 비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네. 사람에게 친숙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니까
1: 맞아요.
0: 대단히 친숙해서 그래서 음식에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So when you try to use metaphoric expressions, you tend to find it in things that are familiar to you. You know, everyday life, familiar words. And food is what we have every day. We're really familiar with many different foods. That is why we reflect it into the expressions and the language that we use every day as well. Okay. Well, since we're talking about K desserts, snacks right now, what's your personal favorite, I wonder? Do you have a favorite traditional Korean snack, Professor? 이제 K 디저트 얘기가 나온 김에 교수님의 최애 디저트도 궁금한데요.
0: Yeah.
1: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한국의 뭐 전통 간식 있으실까요?
0: 예. Yeah.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간식은요. 네. 수정과라는 것인데요. 혹시 수정과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1: 그럼요. 예. 먹어봤습니다. 네네. So 네. his favorite snack would be 수정과, which is a Korean cinnamon ginger punch sweet drink. 네.
0: 근데 요새 수정과에는 곶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 수정과에는 네네. 곶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 Oh wow. So the 수정과 that we have these days, the one that I've even tried, doesn't have an actual fruit inside, but the punch that he used to have in the past, he used to have that dried persimmon, a whole dried persimmon inside the drink, 수정과.
0: 예. 근데 그거는 말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1: 네.
0: 수정과 할 때 과라는 것이 네. 과일이란 뜻입니다.
1: So when you look at that word 수정과, the 과 means fruit.
0: 예. 설탕이나 소금에 졸여서 만든 과일을 네. 정과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정과가 들어가 있는 음료란 뜻인 거죠.
1: Okay, so 정과 is of 수정과 actually means fruit that was cinnamonized, caramelized. So you put that sort of fruit, any type of it, inside 수정과. And 수 means water.
0: 예.
1: 네.
0: 그러니까 정과가 들어간 물인데 네. 오늘날은 정과는 빼고 물만 팔면서 네. 수정과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름과 그 사물이 잘 맞지 않게 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1: 그렇네요. So the word 수정과, like I said, means 정과 that's inside 수. So caramelized fruit inside water to make a punch. But these days, it's easier to sell that punch without an actual fruit inside, right? So it sort of changed into just the punch without anything inside. And the meaning of that word 수정과 changed today.
0: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1: 네.
0: 그렇지만 수정과에 원래 정과가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네. So it's only natural for language t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society. But it's good to know that 수정과 actually means fruit punch with the actual fruit inside the drink. Oh, okay. Well, some food names on the other hand, I guess can be pretty puzzling, you know. Take 떡갈비, for example. It's called 떡갈비, right? It has a 떡 inside the word, but it doesn't have the 떡 inside the actual food. So where does 떡 from 떡갈비come from? 반대로 음식만 봐서는 왜 이런 이름인지 알쏭달쏭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떡갈비인데 이름은 떡갈비인데 사실 음식 안에는 떡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떡갈비의 떡은 어디서 나온 거죠?
0: 예. 갈비라는 것은 네. 사실은 어떤

0: 고기의 부위 이름이에요.
1: 그쵸.
0: 옆구리 살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또 소나 돼지에.
2: 네, 네. So 갈비 of 떡갈비 is actually a type of meat. It's either the side of the pork or beef.
0: 예. 그런데 갈비가 맛있긴 한데요. 먹기가 불편한 게 뼈가 붙어 있어서 먹기는 불편합니다.
2: 그렇죠. 네. But because it's stuck next to the rib usually, it's hard to eat although it's really delicious.
0: 예. 그래서 이것을 먹기 편하게 하려고 네. 살만 발라내서 그러니까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네. 이렇게 뭉쳐서 음식을 만들게 됐어요.
2: 아.
0: 근데 그 모양이 떡처럼 생겼습니다.
2: 아. So you took out just the meat part without the bone and made it into sort of like a patty, you know? And that looks like a 떡.
0: 예. 오. 그러다 보니까 떡 모양으로 생긴 갈비다. 해서 떡갈비라고 네. 부르게 된 것이죠.
2: 아, so that is why the name is 떡갈비 because that pork or meat or beef, whatever meat was minced or kneaded to look like 떡.
0: 예. 그런데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2: 네.
0: 떡갈비인데 왜 떡이 없지?
2: 네.
0: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음식점에 가면 떡갈비 네. 속에 작은 하얀 떡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2: 그러니까요.
0: 있습니다.
2: 네. 예. 그래서 그 생각도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넣어놓은 떡이군요. 아, okay. So not many people know why 떡갈비 is called 떡갈비 even though there's no 떡 inside it. For those who are confused, some restaurants, they actually serve this 떡갈비 with minced meat and bits of 떡 inside it as well. And I've tried some of them too.
0: 예.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바뀔 때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 단어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2: 아, 반대로. 예. 네. So sometimes people change the actual thing that the word represents depending on how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of it. All right. And that changes over time.
0: 예. 비슷한 사례로 감자탕도 있어요.
2: 네, 네.
0: 요새 뭐 K푸드의 열풍을 타고
2: 네.
0: 감자탕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2: 맞아요. So 감자탕 is another example. Thanks to K content and the spread of K culture, it became one of foreigners' favorite dishes as well.
0: 근데 감자탕의 감자도 사실 포테이토의 감자가 아니라요.
2: 네.
0: 사실은 돼지 뼈의 일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2: 그런가요? 예. Oh, so 감자탕, in fact, the 감자 usually means potato in Korean, but the food 감자탕, the 감자 there, doesn't mean that potato that we know of, but it actually means part of a pork, like part of, it's a type of meat.
0: 예, 그래서 감자 뼈를 넣어서 끓인 탕이란 뜻이죠.
2: 아.
0: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감자탕의 감자가 우리가 아는 감자라고 오해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먹던 감자탕에는 감자가 안 들어갔었어요.
2: 아, 그렇군.
0: 근데 요새는 감자가 들어갑니다.
2: 저는 그래서 감자도 들어가니까 감자를 많이 넣어서 감자탕인 줄 알았어요. All right. So these days 감자탕 also has potato inside, but what Professor Hwang used to eat when he was younger, when he was a child, 감자탕 didn't have potatoes in it, but just the 감자, which is the part of pork that we just explained.
0: Oh, 요새도 전국에 있는 감자탕집을 다녀보시면 감자를 안 넣는 감자탕이 있습니다.
2: 있긴 하군요. 네. So sometimes some 감자탕 restaurants they don't add the actual potato inside. They actually just have that beef, I mean pork part and the rib part that 감자 actually means.
0: 그리고 감자탕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 네.
0: 감자가 주재료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왜 그러지? 왜 감자탕이지? 싶었는데 그 부위를 부르는 네. 말이었군요. All right. Yeah, and if you take a look at 감자탕, I mean, I'm sure you've tried it, right? I've tried it too. It's one of my favorite dishes too. But I've always wondered, like that main ingredient that goes inside isn't the potato. It's actually that rib and the meat, the bone and the meat. And in fact, that is what we call 감자. All right. Okay, very interesting. All right, well, let's take a short music break before we continue this very interesting story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Hangul and all the history and story behind it. Here is 꿈과 책과 힘과 벽, Dreams, Books, Power and Walls by 잔나비.

0: online survey, so do join that. And if you're living on Jeju-do Island or on Jeju-do Island traveling there, you might meet our researcher on the street as well. Your participation will be of great support and help, so do join us. Thank you very much. And we're back with Professor Hwang Seon-yeo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talking about the Korean language inside and out. Now, Korean, the more you know it, the more puzzling it gets. And in fact, there are m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perfectly into English. And two words that fascinate and confuse many Korean learners are 정 and 눈치. Even translations don't fully capture the nuance. So how can you explain it, Professor?
1: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요, 교수님. 다른 언어로 딱 옮기기 어려운 네. 표현을 자주 만나게 네.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하면서도 또 어려워하는 게 정 예. 그리고 눈치인 것 예. 같아요. 번역해도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예.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자신만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다른 말로 옮기기 어려운 단어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0: 네. So it's not just with the Korean language, but any other language. Because they reflect their own society and culture, it could be quit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another language.
2: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 뭐 또는 눈치 이런 단어들인데요. 네.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어떤 문장이나 맥락들을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맞아요. So the two words that I just mentioned, 정 and 눈치, they are used in different contexts to mean sometimes different things. So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fully as a foreigner.
2: 예, 특히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0: 네.
2: 그래서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0: 맞아요. And it's especially so for words that express emotions and feelings like 정. As well.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정 and 눈치, by the way, 정, I guess it could mean differently in different contexts, but it means that feeling of affection and love, wanting to give everything that you have. it's that warmth that people show. And 눈치, I guess, would be like reading the room, you know, being conscious of other people. But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ould mean differently, different. All right. Well, one question Korean learners often ask is, why is 1 o'clock 한시 but 1 minute 일분? And most Koreans never think about it. But I guess foreigners, when they'r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is seems quite absurd. Why do we use two different, I guess, number systems?
1: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질문 1위가 있대요, 교수님.
2: 네.
1: 1시, 우리 시간 나타내는 네. 1시는 1시인데 왜 1분은 1분이냐고요. 네. 한 분이 아니고.
2: 네.
1: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네. 왜 그런 거죠?
2: 네. 그건 한국어 수사체계가 네. 둘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네. So this is because we have two different number systems in the Korean language.
2: 네. 1, 2, 3, 4와 같은 한자어 체계랑요.
0: 네.
2: 한두 세네, 하나 둘 셋넷과 같은 고유어 체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0: So we have the 1, 2, 3, 4, which comes from the 한자 or the Chinese character, and we have the 하나 둘 셋, which comes from the natural native Korean language.
2: 네. 대개는 고유어에는 고유어 수사가 결합하고 한자어에는 한자어 수사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0: 네.
2: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0: 헷갈려요.
2: 사실 대단히 불규칙적입니다.
0: 아, okay. So it's quite irregular. Mostly you would use the, I guess, 한자 words with the 한자 words, like 한자 numbers with 한자 words, and Korean native words with the Korean native numbers with Korean native words. But it's irregular, and there are exceptions when it comes to this rule and guideline.
2: 가령 한 해를 뜻하는 년과 해가 있는데요. 네. 연은 한자어라서 1년, 2년, 3년과 같이 되고요.
0: 네.
2: 해는 고유어라서 한 해, 두 해, 세 해와 같이 되죠.
0: So for example, when we count the year, 년, that means year, is a 한자. It comes from the Chinese character. So we would use it with the 한자 number 1, 2, 3. So 1년, 2년, 3년. But when we use 해, which is the native Korean expression for

0: counting years, you would use the native Korean numbers 한, 두, 셋. Yeah. Like 한 해, 두 해, like this.
1: 그런데 시는 한자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시, 2시, 3시와 같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시, 2시, 3시로 말하니까 또 이건 예외가 되는 거죠.
0: 그렇네요. 그냥 외워야 되는 예외인 거죠? 그렇죠. 교수님. 어, 오케이. 예. But with the time, you ask, people often ask, why is 1 o'clock like not 1시 and 1시? Because 시 is also a 한자 letter. So it must be used with the Hanja number, right? But it's not. It's used with the native Korean number. But this is just an irregular, exceptional sort of word, which you have to just remember as a learner.
1: 예. 가령 오후 3시 같은 경우는 네. 3시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걸 숫자로 15라고 쓸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15시가 아니고
0: 15시?
1: 15시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똑같은 시라도 12까지는 12시고 그 13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또 한자를 쓰죠.
0: 아, 그렇네요.
1: 예.
0: 생각도 못 해봤어요. So even with like 12시, which means 12 o'clock, once it becomes 1 o'clock, and you use 13, you know, 13 afterwards, you wouldn't say 13시. 아, 13시, but 그렇죠? 12시? 13시가 아니고
1: 그렇죠. 오후 13시. 한, 한, 예, 13시. 예. 예.
0: So it's not 13시, but it's 13시. So there are exceptions like this, where you change the yeah. number system from using it as the Hanja number and the native Korean number.
1: Yeah. 들으시는 분들이 복잡하실 텐데요. 네. 결국은 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규칙성이 있진 않습니다.
0: 그렇네요. Yeah. 특히 이 한, 그 숫자가, yeah. 그죠? Yeah. So with this number system, there are quite a lot of exceptions when you're counting the time, whether it be the hour, minute, or year, or even the month. So you have to just memorize it. Yeah. And I know it could be quite tricky and complicated, but yeah, if you're a learner and if you want to use it properly, then you gotta just remember it and memorize it.
1: 가령 분 같은 것도 그런데요.
0: 네.
1: 시간을 나타내는 분일 땐 1분, 2분, 3분인데 네. 사람을 나타낼 땐 한 분, 두 분, 세 분이 되죠.
0: 아, 그렇죠. 네.
1: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의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니까 어렵습니다.
0: 아. And we even use 분 to count people as well. But it's also used to count minutes, right? When it's minutes, you would say 1분, 2분. But when you're counting people, you have to say 한 분, 두 분. So it's quite difficult once again. Whatever you're counting, even though it's the same counting word, you have to use different numbers in front of it. Oh, all right. Even I'm a little confused right now. Well, you know what? Foreigners sometimes feel disappointed when a Korean says, let's grab a meal sometime, you know, but never actually makes plans. Because in Korean, we use that as a friendly greeting. But how did asking about food or meals become such a common social expression like this?
2: 교수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서운해하는 게 밥 한번 먹자 말해놓고 실제로는 먹지 않는 거래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안부 인사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끼니를 묻는 말이 이렇게 인사말이 된 거죠?
1: 예전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로 뭐 진지 드셨습니까?
0: 아.
1: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요새는 뭐 아침에 뵀을 때 영어식으로 굿모닝 하기도 하지만 네. 뭐 진지 드셨으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인사말이었던 것이죠.
0: 아, I see. So in the past, it used to be an agricultural society, right? So having your everyday meal was really important. And so people would ask, oh, did you have your meal? But these days, we don't use that expression 진지, which also means meal. It's a polite way of saying it. But these days, we say just 밥 먹었어 or 식사하셨어요, right?
1: Yeah.
0: Oh, okay. But it became a social expression and a greeting because of our past society.
1: 예전에 인사말로 그러면 이제 진지 드셨어요 또는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안 먹었어도 그냥 인사말로 예 하고 말지 그걸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달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0: 아 맞아요. So because it was used as a friendly greeting, even though people ask you, oh, did you have your meal, breakfast, lunch, whatnot, even though you didn't have it, you would just say yes because you know it's just a way of saying hello.
1: 네. 이렇게 인사말은 원래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그냥 관용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And these greeting expressions, regardless of the actual meaning, they are just used like that without the actual meaning involved.
1: 네.

0: 그래서 밥 한번 먹자라는 표현도 헤어지기 아쉬울 때 다시 보자라는 그냥 관용적인 말투로 굳어진 것이죠.
1: 아, 오케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인사말이다. 예. So 서운할 필요 없다. 예. All right. So 밥 한번 먹자 or let's get a meal sometimes. It's a way of saying goodbye when you don't want to really leave. You had a good time, but you want to tell them, you know what? Let's meet again sometime next time. And in Korean, you would say, let's have a meal together. So there's no need to be upset about it when they're not making actual meal plans with you, all right?
0: 근데 이런 한국의 문화나 전통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러게요. So if you don't know the tradition, the culture, the custom, and the story behind these sort of expressions, then of course you might misunderstand and think, oh, they're not keeping their promise, whatnot, and feel upset.
0: 이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반영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1: 네네.
0: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상대방의 나이를 묻습니다.
1: 그렇죠. So there's another funny custom that we have when it comes to the Korean language. We ask people's ages even though we're meeting them for the first time.
0: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어의 높임법이 있어서 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내가 말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 So that's because we have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right? So you have to know the age of the other person you're talking to for your talk to be more comfortable.
0: 예, 근데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특히 외국에서 나이를 묻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0: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죠.
1: 네, 실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네, 네. So this culture is only common in Korea. So foreigners, they might sometimes feel taken aback when they ask you your age. But this is because we have the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at is why we want to ask the person to be polite and not to make mistakes as they're talking. 네,
0: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네. 외국인 만나서 나이 묻지 말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네. 아직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묻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혹시 나이 묻는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Okay. So these days we teach ourselves not to ask the age of foreigners when they meet one. But if you do get that question, oh, how old are you? Then don't be too taken aback. It's just part of our culture. It comes from that language difference because we use honorifics. All right, well, Korean also has, I guess, an incredibly detailed system of titles and forms of address from 오빠, 언니, 선배, 형, or, and even 누나. Why did Korean develop so many different ways to address other people like this? 이렇게 존댓말이 있는 것처럼 호칭도 참 많잖아요. 뭐 K-pop 팬들이면 모두 아는 오빠, 네. 언니, 뭐 선배, 형, 누나 정말 다양한데 이렇게 호칭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한 이유가 궁금해요, 교수님.
0: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네. 사실 한국어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는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1: 그렇겠죠. 예. It's also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Korean language uses honorifics.
0: 영어도 예전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호칭들이 쓰였는데
1: 네.
0: 근대화되면서 네. 그냥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1: And even with the English language, in the past, you had ways to address other people. You wouldn't call their names. But as the times changed, and in modern society, people just call each other's name. That became a norm.
0: 그래서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선생님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1: 그쵸,
0: 있죠.
1: 맞아요. 예. So even your friends, but even your teachers, you would just call their names in English.
0: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상하 관계가 있을 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양한 호칭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1: 예. 맞아요. So you can't call your teacher's name in Korean because we use that honorifics. And that is why we need ways to address them. And this is why we have so many different ways to address people.
0: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나와의 관계라든지
1: 네.
0: 이런 걸 가지고 호칭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So you choose or select the way of addressing that person depending on their job and the relationship with you and the age difference as well.
0: 예, 즉 한국어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 All right. So the ways to address people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this is very interesting. Now, despite all these challenges, though, why do you think Korean is still worth learning? 이렇게 복잡하고 또 예외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0: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1: 글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 문화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한국어도 알고 싶고 그래서 배우는 것이니까 배워야 한다기보다는 네.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0: 아, okay. So Professor Huang said, it's not something you have to learn, but because so many people worldwide today are very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right? So it's only natural for them to become interested in the language as well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It's not so much of a must, but it's just natural, and you I guess naturally face and learn Korean if you're interested in the culture. All right, and I guess 네, 더 말씀하시겠어요?
1: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네네. 너무 쉬운 것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네. 어려운 만큼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So if it's too easy, you might not find it too interesting. But it has to be a little bit difficult and tricky for you for it to be more challenging and fun. And that's the same with the Korean language too. All right, well, for Crunchers learning Korean, Professor, what's one tip that can make someone sound like they really know how to use the language then? 그럼 한국어를 쓰고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요. 이것 하나 알면 한국어 좀 쓴다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1: 예,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요 표현을 잘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잘하시네요. 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네. 한국어 말의 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이라는 거 말결이라는 거 뭐냐면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네. 그 어감 차이를 알면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어감. 그렇죠. So in Korean, we have an expression that says 아 and 어 are different, meaning there's a very subtle nuance difference in the language. So as a Korean learner, if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very subtle and detailed nuance of the language, then it will make you seem as though you know the language really well. So if someone tells you, oh, you're really good at Korean, then you can say, oh, I'm learning the nuance, the detailed nuance behind the language, then you will seem like a perfect Korean speaker. All right. 교수님, 벌써 오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2주 동안 크런처들과 한국어의 안과 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We have to wrap up, but do you have any other last word for our crunchers?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Wow, thank you so much. So Professor Huang said, of course, if you're a listener and viewer of this program, you would be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and the language, but also do pay more attention and give a lot of support and interest to the Hangul, the writing system as well, and do enjoy and continue to watch this program. All right, well, last week we looked at Korean around the world. Today we explore the history and the everyday life hidden inside the language. I hope you found that interesting. Now that we know the stories behind these words, even familiar expressions, I guess, may sound a little different to you and more interesting too. Well, with that,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It's 달팽이, The Snail by Panic. 교수님, 같이 인사할까요? Keep crunching!
1: Crunchy.

0: 우리 손주가 바쁜가? 와 이리 안 오노?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
1: Hello. Hi, Grandma. How are you?
0: 아이고,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고, 이게 아이고. 민수나, 네 언제 오노? 할매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1: Oh, what time is it now? Oh, my goodness. I completely forgot I was supposed to go to your place. Oh, I was busy with my homework.
0: 아이고, 바빴는가 봐. 근데 이 할매가 벌써 백숙하고 다 삶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 빨리 온나?
1: Okay, I'm heading out now.
0: 헤딩? 민수나, 네 저번에 뼈도 불러앉으면서 아직도 축구하나? 할매가 걱정된다고 축구하지 말라고 했지. No, 헤딩.
1: Oh, Grandma, I mean, I'm heading out.
0: 그래, 그래. 헤딩. 헤딩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 축구는 발로 차야지. 헤딩만 해갖고 머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할매가 이래 걱정이 된다, 아이가. No, 헤딩.
1: Oh, so do you mean I should pass this time and not come?
0: 아이고, 진짜 민수나 패스도 좋기는 한데 그래, 운동 잘하면 좋지. 그런데 자꾸 그래 축구만 하면 할매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가.
1: Oh, don't worry. If I leave now and take the bus, I can get there in 10 minutes.
0: 10 minutes? 아이고, 축구가 그래 좋나? 10분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나? 그래, 할매 기다릴게. 얼른 온나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2: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이제 출발해. 영어로 뭐라고요?
1: I'm heading out.
2: I'm heading out.
3: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I'm going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막 출발하거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I'm heading 뒤에 장소를 붙이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heading to work. 나 출근하는 중이야. I'm heading to the airport. 나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이제 출발해. I'm heading out.
1: I'm heading ou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지금 우리 두둥님이 상어를 목격하신 분들 부산 분들 부럽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네요. 형 상어 말 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 올랐거든요. 아니요. 우리 엘라나님이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이렇게 부르고 있고. 아, 그 정도 핫 이슈네.
1: 그래서 제가 지난주 찍었던 사진들 이제 해가지고 그 인 거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그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랑 이제 낚시하러 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 베이비 샥 노래 올렸거든요. 아,
0: 혹시 여러분 봤습니까? 상어 얼마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얼마나 큰지. Cause I've seen it on social media, right? I've seen it on social media.
1: 아, 신문에서 봤거든요.
0: 신문에서요?
1: Yeah, I was 약간 그 사실 제가 구청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그 잡아도 되는지.
0: 구청 갔다고요?
1: 예, 갔어요. 근데
0: 그쪽에 어느 구청이 동구청인가?
1: 아, 그냥 거기 구청은 아니었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낚시 금지니까 안 된다고.
0: 아니 형, 우리 다음 앨범도 봐야죠.
1: 그러니까요.
0: 김주환 다음 앨범도 봐야 되고 형 활동도 봐야 되고 해서 일단 상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니,
1: 상어 많이 잡아봤어요.
0: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쪽에 프로페셔널 있으니까 혹시 부산시 쪽에 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김주환 가수 expertise, professionalism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뭐 언젠간 배고플 때 나가겠죠.
0: 아, 계속 지금 상어 말하니까 업데이트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 주주님 심지어 오늘 1m 상어 3마리가 더 나타났대요. 진짜?
1: 와우.
0: 나 이제 물에 안 들어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겠다.
1: 사실 그 상어는 거의 사람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왜 그 볼샥 알죠? 볼샥은
0: They're aggressive, right?
1: 좀 약간 싸나운데요. 네. 일반 그 상어 좀 덜해요. 그래서 그리고 물에 안 들어가시면 돼요. 네.
0: 다은님 샤워는 왜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 그만큼 혹시라 해서요. 혹시 헤일리 친구가 찍은 상어 영상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오 보내주세요 부장님. 우와
1: 그러니까요.
0: 우리 지금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 방금 봤죠? 헤일리 리포터의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진짜 크다.
1: 그리고 이 뒤에 다리 있잖아요. 제가 그 다리를 사진 찍었어요.
0: 네. 사진을 찍었다고요?
1: 예, 그래서 지난주만 했어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큼 좋은 사진이 됐을까.
0: 지금 우리
1: 포토샵 할까요?
0: 지금 뒤에 임 작가님 지금 종이를 찢는 소리 들리거든요. 지금 내 원고에 상어 말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10분 동안 죄송합니다 작가님. 네.
1: 우리는 생방송은 이런 거죠. That's why we love real live broadcasts here on BEFM.
0: 근데 작가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계속 상어 얘기서만 계속 올리고 있거든. 우리 부장님 계속 상어 영상만 보여주고 우리 지우 주님이 어머머 대박 상어 자만추 성공하셨군요라고 하네요.
1: That's right. So we'll play baby shark. Just kidding.
0: 아니에요. 네. 원고 작가님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These days, they say more people feel older than they actually.
1: 그 상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0: 나 못하겠다.
1: 그 3m 정도 됐으면 that's pretty old for a shark. Yeah.
0: 네.
1: Maybe we should give it a name.
0: 네.
1: And then we could forget it.
0: 작가님 이거 원고 새로 뽑아주세요. 상어 내용 그냥 that's 아는 거 다 적어주세요 지금. Write down everything you know about sharks.
1: You just never know. 일단 이 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0: 망상이?
1: 북항이.
0: 아, 북항이.
1: That's right.
0: 그래, so, 북항에 있는 그쵸.
1: You know, when you get
0: 상어니까.
1: older, you know, you forget the name, but we will never forget 북항이.
0: 네.
1: And his two 동생s.
0: 이거 자 우리 그 왜냐면 부산역 뒤에 있는 그 물 쪽이잖아요. 네. 부장님 거기 동구죠? 동구인가요? 아니에요. 동구 아니에요? 어느 구죠? 아, 나 이게 큰일 나 이거 혼나는데 이거.
1: 네. 일단 그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패들보드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너무 물 가까이 있으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Right, but I'm sure because this is, you know, this is all like news, right? New news to a lot of people here in Busan at least. But I think we do have to,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너무 신기하고 이제 뭐 이렇게 웃고 막 그러는데, but I still think there's a lot of, you know, safety issues that need to be brought up. 사람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6시 뉴스 들었죠? You guys heard the 6 o'clock news, right? Mm-hmm. 200,000 people, 20만 명이라고 했죠? 아, 2만 명이라 했나? 20,000 people that went to see the shark.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I feel like, you know, safety is going to be an issue. 그래서 여러분, 뭐 보러 가는 것도 뭐 신기하고 that's your choice, right? But always think of safety first.
1: 그렇죠. 그 물 앞에 혹시 너무 사람이 몰리면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조심하세요.
0: 아.

0: 아, 일단 동구 맞네요. 와, 제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맞췄지? That's 근데 right. 그 동구청에 혹시 뉴 마스크가 필요하면 북항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 아니 보기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보기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지금. 네.
0: 자. Sorry, 작가님 Boogie. 죄송한데 우리 이거 원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Yeah. but we did talk about you know how people feel older than they actually are, right? Right. 왜냐면 요즘에는 봐봐 지금 이게 두 아저씨들이 이렇게 상어말 빠지니까 이거 원고 집중하지도 않고 그냥 상어말에 계속 집중하면서 we you know we talked about for the past 10 minutes about sharks.
1: 아니면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어쨌든 그 나이에 관련된 건 얘기잖아요.
0: 네.
1: How old do you think this shark is? 3미터 정도 됐으니까 이 상어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0: I think we have to ask an actual scientist that.
1: 그러니까 진짜 부스터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0: 분명히 아는 분들이 있긴 있으면. But do you ever find yourself like forgetting somebody's name? Like you know the face.
1: Always.
0: But you can't like, oh, that name, it disappeared on me, yeah. right?
1: So what happens lately? 너무 까먹으니까 네. there's too many people. Like you go to maybe do a show.
0: Yeah.
1: And then You're singing at the show and then you meet like 50 people.
0: Yeah.
1: I don't remember them.
0: 아 근데 그거는 이해합니다. 50 people, yeah. that's a lot, but, to, lot of people to meet in
1: but,
0: a day.
1: But I mean, you know, 이렇게 하다가 계속 you have shows all the time. 그래서 요즘 sometimes I don't look at their face. 왜? 이제 기억 못하니까.
0: 그쵸, 뭐 그럴 때 있죠.
1: 나 기억 못해요? 그러면 네. you feel bad. So,
0: Or let's say you sleep all night but you wake up tired. 이럴 때도 많죠.
1: Like me.
0: You eat little but you still lose weight.
1: 그건 아닌데.
0: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1: 아니 그런 사람이 있대요. 네. 먹어도.
0: 네. 부럽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Or 놀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 뭐 갑갑할 때요. Right? You want to go out and have fun but your energy says no. Right? 그래서 I think it's you know it's it, these are signs that you are getting older. Yes. But have you ever thought of it this way? 여러분 자기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Right? Mm-hmm. Because maybe now you don't pay more, you're not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going out and having fun. Let's say your family's more important,
1: right? You're not interested in it.
0: 그쵸? 네.
1: 별로 안 하고 싶으면 그냥 you just, you don't really feel like going out.
0: Yeah.
1: 옛날에 재밌었으니까 이게 없는 힘도 생기고.
0: 네.
1: 근데 지금 그렇게 뭐 굳이 whatever.
0: 그쵸. So our interest change 맞아요. 이 가치관도 바뀌고 뭐가 나한테 재미있고 뭐가 나한테 흥미로운 거 이게 다 바뀌잖아요. Yeah. As you get older, as you age. So don't think of it as 내가 나이 이제 들어서 내가 나이가 이제 안 돼서 영하지 않아서 이거를 못한다 이거를 싫어한다. We all age and our interest change with age, right?
1: Yeah,
0: 그렇게
1: definitely.
0: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I've changed a lot. I used to like, I would say cartoons.
0: Okay.
1: Animation은 아직도 괜찮은데 cartoon,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0: 아이고.
1: 어느 순간에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앉아서 볼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죠.
1: Yeah, 네. so that's what happens when you get old.
0: 저는 만화 아직 많이 봅니다. I still watch a lot of cartoons.
1: All right.
0: Because we grew up on that. 미국에는요, Saturday morning cartoons.
1: 나도 봤거든.
0: 그쵸, 형. Do you remember?
1: Me too, of course.
0: Remember, it was like X-Men, and then it was Spider-Man right after that.
1: They had Super Friends too.
0: Right, they had Super Friends too. Yeah. And, you know, Spider-Man, Batman.
1: All those.
0: 이런 거 진짜 토요일 아침에 우리를 위해, right, for the kids, yeah. 우리를 위해 그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했거든요.
1: Yeah.
0: 그거 때문에, you know, we grew up on that, and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we find as adults because we. Reminisce. 자, reminisce 이 단어 우리 방송에서 몇 번 하긴 했는데 그 좋은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1: 떠오르게
0: 하는 게 yeah. reminisce거든요.
1: That's right. right.
0: Reminiscing about the good old days. 이것도 maybe it's a sign that we are getting older.
1: I know. 옛날 얘기 꼭 하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내가 얼만큼 혼자 벌었는데
0: 맞습니다. 모르죠.
1: 옛날에 컴퓨터 없었거든.
0: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김조한 가수와 함께하는 월요일의 All Star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형?
1: Yeah, we have Wednesday's segment, but it's a very good segment. It's called 이 노래를 잡고, and in the segment, you just give us a ring, sing your hearts out, and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while we're at it, if you need, we'll share a few singing tips with you.
0: That's right. 수요일에 나오는 이노잡. 월요일에 오늘 한이형과 함께합니다. All right, let's get 다음으로 코너 소개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날 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이분도 상태 안 좋네요.
0: 네. 그 월요일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봤는데요. 부기가 삐져서 안 온 거 맞죠?
1: 아, 부기가 삐졌어요?
0: 네.
1: What does he have to be so salty about?
0: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 그 상어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이제 또 하이프 됐으니까
1: 네.
0: 이제 부기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낙지연이 님도 계속 이제 부기 방어하고 계시고
2: 부기가 네네. 지금 겁망 겁먹은 거야 지금.
1: 상어 얘기만 아니라. 들어도 네네. 색이 막 떨거든.
0: 그러니까요.
2: Scared.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부기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 Right.
1: 부기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수요일에.
0: 아 알겠습니다.
1: 네, 네. 부기 수요일에 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어가 떠날지 안 떠날지 여부는 제가 정합니다.
1: 우리 이거 날씨 대신 상어 왓츠 합시다.
0: 네?
1: 오늘의 상어의 뭐 기분,
2: 야,
1: 뭐 오늘의 컨디션, 오늘은 몇 번 뭐 목격했는지 이거를 카운트 합시다.
0: 아, 근데요. 이번. 그 상어가 날씨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또 웃는 거거든요.
2: That's right.
0: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2: 그 맞아요. 제가 오니까 비가 안 오던데요.
0: 어, 네. 내일 내일 일단 할게요.
2: 네.
0: 자,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16도였습니다. 최저 기온이.
1: 그 정도까지
0: 내려갔다고요? 네. 진짜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못 믿으시네요. 16도 맞습니다. 최저 기온이 16도였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점차 16도, 뭐 15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내일 날씨를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Tomorrow the low will be 19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9 degrees. 이제 최저 기온이 완전히 2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내일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피크닉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부산에서는 친수공원을 가시면 됩니다. 상어도 보면서 네 친수공원 가서 한번 보시고
1: 네, 여러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0: 맞아요. 3미터라고 네. 하더라고요. 3미터.
1: 3미터면 저보다 살짝 더 기네.
2: 네. 몇 살이 됐을까요?
0: 네?
2: 아니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perfect picnic weather입니다. 이게 피크닉 가기 딱 좋은 완벽한 날씨다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it's perfect picnic weather tomorrow, but too bad it's a weekday. 내일은 정말 피크닉 가기 딱 좋은 날씨지만 평일이라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이 이번 추석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라고 문자 왔는데
0: 네.
1: 뭐 실망시킬 겁니까? 우리 주주님?
0: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1: 아,
0: 네.
1: 좋습니다.
2: 되게 신기한 게 이번 네네. 추석 때 상어가 계속 있으면 거기 얼만큼 사람들이 모일까요?
0: 아, 근데요.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이번 주 주말 날씨를. 네. 근데 부산 기준으로 비 예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 Floor Observatory.
1: 네, 네. 자 상어 요정, 아, 날씨 요정.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 bye.
3: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 잡. The usual Wednesday segment that we have, but we have Kim Joon with us, and it's a Monday, so we've moved it to a Monday. 여러분, 부산 영어 방송의 대표 시민 소통 코너죠. You call us, you sing your hearts out, you get to talk to Kim Joon, you get some singing tips from him, and all the while, you never leave empty-handed. 1등 하게 되면요, 우승하게 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받아갑니다.
1: That's right.
0: 근데 뭐 2등 하더라도 절대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죠, 그쵸, right. 형?
1: 아니 생각해 보니까요. 네. 생방송이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하고 그 소통을 하잖아요.
0: 네.
1: 그 생방송 소통하면서 이 노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 왜요?
1: 사실 오늘 부른 노래는 George Benson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잖아요.
0: 노래 기대했는데 뭐로 바꾸고 싶은데?
1: Baby Shark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0: 거기 가사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1: 그럴까요? 네.
0: 일단 오늘 도전자들 두 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꼭 이거 페이체인지하고 가능한지.
1: 네. 순발력, 좋은데요.
0: 네, 사실 이노잡이 시작하기 전에 계속 상호만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1: 그게 계속 꽂히네요.
0: 네, 일단 뭐 오늘 상어 특집 아니고, 네, 월요일에 All-Star English with 김조한입니다. 자, 오늘 도전 곡, as Hanyoung introduced,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잖아요.
1: Yeah.
0: 오늘 곡 뭐 대해서 형, like,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it?
1: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원래 George Benson이 부른지 몰랐어요.
0: 어. Oh.
1: 원래 Glenn Medeiros 87년에 이 노래를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불렀는데 그때 대박이 난 거예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85년에 George Benson 원래 원곡자예요. 그래서 뭐 워낙 노래 잘 부르는 가수니까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네. 역시 새로운 신인 가수가 이렇게 네. 부르니까 이게 대박이 났어요.
0: So George Benson is the original singer of the song released from his 1985 album titled 2020. And then Glenn Medeiros, you mentioned, who's a Hawaiian singer, covered it in 1987. So 2 years after George Benson, released the track. And it became a global smash hit, reaching number one in the UK singles chart, topping charts internationally. 그래서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리고,
0: 형이.
1: 그리고 I think not only that, it's one of the great 80s love songs. 80년도에 그 이제 사랑 노래면 네. 발라드면 이 노래가 꼭 한 10곡 안에 들어갑니다.
0: 그렇죠.
1: Yeah.
0: 자, 그러면 오늘 도전곡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end up using it in like maybe like a professional speech of sorts or a presentation because it does sound a little casual. But 이런 단어가 있어야지. It makes the conversation, casual conversations, sound very fluid.
1: Yeah, it's sort of like I would say if you're doing a big speech in front of the government, right? Mm. I'm going to give you a... I am going to give you a few examples. I'ma give you.
0: I'm going to는 아마.
1: 이것도 더 짧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슬랭 같죠?
0: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Kinda, sorta, lotsa.
1: Wanna. Do ya.
0: 네. Whatcha.
1: Yeah.
0: 그쵸.
1: Whatcha.
0: So these are, once again, informal contractions that native speakers use in their casual daily conversations to keep the conversation just fluid and smooth.
1: Whatcha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Whatcha. What do you 이거잖아요.
0: 그쵸. 이거 whatcha가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1: Yeah.
0: Like, oh, whatcha가 아니죠. Whatcha. What's up to? What are you up to?
1: Yeah.
0: What are you got? Whatcha가 되는 겁니다.
1: Yeah.
0: So nothing's going to change my love for you. 너무 로맨틱하죠. 근데 자기의 향한 이 사랑은 절대로 안 바뀔 거다. Right? 이거 안 믿죠, 형?
1: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거짓말 하지 마.
0: 맞아. 네, 우리 시네클 김조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거짓말 하지 마.
0: 자, 그러면 오늘 노래 부를 도전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자 넘버 1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현동규입니다.
0: 동규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수 김조한과 인사 나누세요.
2: 아, 안녕하십니까 김조한님.
3: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2: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0: 자, 동규님 우리 그 곡 체인지 된 거 아시죠? 네, 이 조지 네, 노래 말고 그 아기 상어 부르기로 했거든요.
2: 아, 예, 예.
0: 아니, 농담이고요. 동규님,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뭐 추석 계획 있습니까?
2: 아, 추석 계획은 지금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돌 다 가까이 돼서
0: 축하드립니다.
3: 축하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0: 오, 와.
3: 여기저기 많이 가셔야 되겠네요.
0: 네.
2: 아, 예, 예.
0: 그러면 아들의 이게 첫 추석이겠네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0: 너무 좋다.
3: 예쁘겠네요.
0: 네, 진짜 예쁘겠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동기님.
2: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의 도전곡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거 노래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2: 제가 영어 울렁증 있어가지고
0: 네네.
2: 진짜 영어 때문에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같이 연습했습니다.
0: 오, 와이프님이 뭐 발음 부분이나 이런 걸 도와줬어요?
2: 아, 예, 와이프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아, 그러세요?
2: 네.
0: 동규님 말고 와이프님이랑 인터뷰 하고 싶은데.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2: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자, 이 노래 제목은 뭐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2: 네네.
0: 우리 동규님이 사랑이 오래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 이게 참 사랑을 뭐에 빗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0: 네.
2: 제일 좋은 게 아무래도 뭐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right? Trust. 이거 faith라고도 할 수 있죠. 서로에게 네네. 이 trust 말이죠.
1: 예, trust가 있어야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 리스펙트도 생기잖아요.
0: 야,
1: 서로의 존경도 생기고.
0: 맞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자, 동규님 그러면 와이프님이 동규님이 발음 부분을 잡아줬을 건데 일단 네네. 노래 부르는 부분 나 이건 좀 어렵다. 혹시 가수 김조한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2: 예, 저 맨 마지막 소절에 The world may change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1: 그 부분도 그렇고요. Nothing's gonna change my life. You ought to know by now. You ought to know by now. Just 그게 사실 약간 계속 나오잖아. 빠빠빠빠빠.
2: You ought to know by now.
0: Nothing's gonna change.
1: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ight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The world might change. The world might change. The world might change. 그게 하나거든요. The world might change. Change에서 거기 일반. The world might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0: The world may change. The world may change. 그 앞부분을 좀 빨리 땡겨야 돼요. The world may change 아, 예. my home. 네. 1박이 change로 나오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1: 우리 저 지금 너튜브에 있는 우리 달치님이 월매체라고 하는데 아, 월매체가 아니고 world might change.
0: The world may change.
1: The world may change. World might change입니다.
0: 이 세상이 바뀌어도
1: 맞아요.
0: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1: 미치겠다. 좋아요. 자 동규님, are you ready?
2: 네. 네 준비됐는데.
1: 네.
2: 예, 제가 조금 음치고 박치고 한데 조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 이렇게 말하다가 엄청.
0: 괜찮습니다.
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우리는 거의 다 봤어요.
1: 자, 큐!

0: for you.
1: 오, 스윗하다. 동균이 형 너무 스윗하게 불었네.
2: 네. 아니, 근데 뭐 음치라고 하셨는데 음치 아닌데요?
1: 일단 왜냐면 아,
2: 음치하고 박쥐 예. 아니에요.
1: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음은 안 맞긴 했는데 나중에 한 뭐지 예. 그 부르다가 다시 찾았어요. 예.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게 중요하죠. 네.
0: 예, 예.
1: 근데 혹시 동균님 노래 부를 때 폰을 예. 아 너무 크게 들릴까 봐 폰을 조금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빼서 불렀나요?
0: 예, 살짝 뺐습니다. 너무
1: 이 왜냐면 이 살짝 이 좀 멀리 있는 거 느끼긴 느꼈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그래도 근데 다 가사도 다 잘 들렸고
2: 아니, 나름대로 설레는데요.
1: 예. 아, 그래요?
2: 네, 사랑이 떠나가고 있는 느낌. 이제 등을 돌려서 이거 안 할 거야?
1: 이거 로맨틱 노래인데 어떻게 사랑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2: 아니 모르지. 나 사랑할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서 내가 그냥 나 그만.
1: 아이고 진짜 너무 스윗했고요. 근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게 궁금합니다. 동균님이 노래 부르면서 아들을 네. 생각하고 있었다, 와이프를 생각하고 있었다.
0: 무조건 와이프입니다.
1: 야, 이게 right answer입니다.
2: That's right.
1: 네,
2: 와이프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1: 좋습니다. 네, 동균님 일단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잠시 대기해 네?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케이. 예. 네.
2: 아, 좋았는데요?
1: 전 좋았어요.
2: 네, 아니 뭐 사실 네. 음치 박치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막 음치 박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음치 박쥐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1: 아 진짜요? 네. 이건 또 you're not gonna name names though, right?
2: 그래 얘기 못 하고요. 이 가사를 네. 일주일에 다 불렀어요.
1: 네.
2: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2절 나오는데 벌써 다 끝까지 가사를 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1: 네.
2: 이렇게 하다가 이제 노래 빼고 그냥 박수를 치자 이 노래.
1: 네.
2: 그것도 못 맞히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제 박자는 못 하고
1: 맞아요. 네, 뭐 동균님뿐만 아니라 혹시 나 완전 박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2: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면 충분합니다.
2: 전혀 아니에요. 이거 네. 사실 그 신경 좀 쓰면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Oh so sweet. 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도전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hi.
1: Hello.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hello, hello. BFM 열혈 애청자 은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1: 은서님, hello.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은서님도 가끔씩 너튜브에 들어오는 혹시 청취자입니까?
3: Nope.
1: 아, 그래요?
3: Not 죄송합니다.
2: me. 어디 사세요?
1: 어디세요?
3: 회사 휴게실입니다.
2: 동네는?
3: 동네는 저 서울이요.
1: 서울. 서울이시구나.
2: 서울 인더 하우스 한번 해야 되거든요. 서울 인더 하우스.
1: 그렇구나. 그러면 아직 은서님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3: 네네.
2: 오늘은 서울 인더 회사.
1: 네, 진짜. 그런데 아직 일 중인데 저희와 잠깐 이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노래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옆에 사람 듣고 계시는 건가요?
1: 혹시 그 동료들 알고 계세요? 오늘 그 은서님 이렇게 출연하고 노래 부르는 거?
3: 아니요, 이제 잘 되면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2: 아니 잘 되면 그 상품권을 이제 쪽 뭐 이거 좀 사줘야 되고 막
1: 잘 돼도 말해주지 마세요. 왜냐면
3: 네.
1: 아닙니다. 자 은서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자 오늘의 도전자 됐고 George Benson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 노래 부를 건데요. 연습하면서 어떻습니까?
3: 전체적으로 다 좀 올 팝송인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이 진심이 좀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2: 괜찮은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음폭 자체가 조금 낮을 수 있는 부분 있지만 그 부분을 약간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시면 되지만 영어 발음이랑 이 부분은 다 좋을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2: 네,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아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1: 이거 지금까지 형 한 번도 틀린 적 없거든요.
2: 예.
1: 은서님.
3: 그리고 그 조아님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2: 네.
3: I'm a big admirer of your song.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2: Oh, I love 감사합니다.
1: It. 아이고, 완전 팬인데.
2: 감사합니다.
1: 어, 좋습니다, 은서님. 자, 그러면 은서님이 부르는 George Benson's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한번 들어볼까요?
3: Yep, let's go.
1: All right, let's get it.

0: 저 안 틀립니다.
1: 이야, 은서님.
2: 감사합니다.
1: 어쩜 하는데요?
0: 솔직하게 약간 아는 사람처럼
1: 네.
0: 약간 제가 계속 맞히잖아요.
1: 진짜?
0: 한 번도 안 틀렸잖아요.
1: 진짜.
0: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은 생각 못했지만 약간 좀 노래 좀 배워본 적 있죠?
2: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듣다가 옛날에 해보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요.
1: 아, 근데 그렇게 들려요.
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1: 네. 근데 뭐 발음도 좋았고 뭐 박자도 다 맞았고
0: 본인 스타일이 있어요.
1: 스타일도 있었고
0: 그리고 잘... 빈수가 제일 좋아하는 흥 있거든요.
1: 그러니까 흥 이것도 너무 잘 애들.

0: 또 잘했고요. 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 점수는요 상관없고요. 왜냐면 투표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은서님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야, 좋았어 좋았어. 자 오늘의 이노자 우리 도전자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자 나는 1번 동규님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자 2번 우리 서울에 있는 은서님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자 어디로 이 문자를 보내냐. 샵 9050 #9050 여기로 보내주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면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Okay, and that's free. Alright?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0: Alright, 투표 시간 끝!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Don'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Okay? 자, 우리 뒤에 스태프분들이 드론 투표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몇 개 읽겠습니다. 근데 와 진짜 오늘 칭찬 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송민호님 on 너튜브 saying 동규님 잘 부르시네요. 감동이라고 하네.
4: That's right, 그 느낌이 있어요.
0: 맞아요.
4: 이제 남자가 이제 뭐 연습 약간 막 가수도 아닌데
0: 네.
4: 뭐 노래방 가서 이렇게 불러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네. 우리 넘버 2 은서님이 부르면서 우리 두두님이 어머야 어머 보냈고
4: 어머머,
0: 우리 카이로스님도 와우 와우도 이렇게 보냈고요. 네. 근데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네. But we do have to announce today's winner. 아쉽게 오늘 위너는 딱 한 명 밖에 안 되거든요. 자, 오늘의 위너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넘버 원 동규 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동규 님 축하합니다. How do you feel?
5: 아, 감사합니다.
0: 네. Right. 지금 기분 어때요?
5: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0: 아이고
4: 제가 보기엔 거기 뒤에 이제 이 노래 누구한테 바치는 거 딱 예. 와이프 얘기했잖아요.
0: 네.
4: 거기서 감동도 예. 거기에 맞아요.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들 예,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투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congratulations. 네네. 오늘의 이노자 우승했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립니다. congratulations.
4: Yes.
0: 네. 아 동기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와이프나 아니면 뭐 이제 돌 된 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5: 아, 예, 있습니다.
0: 하세요.
5: 제가 훔치고 박치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근데 한편의 꿈은 버스킹을 하는 거 진짜 꿈이었는데 이렇게나마 하게 돼서 이걸 또 신청해 준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힘내 주는 우리 장모님 그리고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고 우리 도현이는 우리 부모님들만 믿고 잘 커주길 바란다. 사랑해.
0: 와, 너무 스윗하다.
4: 그리고 정말 음치하고 박쥐 아닙니다.
0: 네.
4: 걱정하지
5: 아,
4: 마시고요. 네. 그 대신 예, 거기에 예. 노래 불렀을 때 약간 어디 포인트에 신경 써야 될지 이런 거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벽돌처럼요.
5: 네.
4: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이제 싹 들어와요.
0: 맞아요.
5: 예.
0: 네.
4: 네.
0: 아, 동윤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아들의 첫 그 이 추석 이거 하고 이제 가족들이 아주 따뜻한 시간을 보낼 건데 우리 올스타에서는 항상 응원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네.
0: Alright. 자, 오늘 아쉽게 윈 못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은서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은서님. 은서 씨.
6: 네.
4: 나름대로 축하해요.
0: 진짜.
6: 어떤 점을.
4: 왜? 제 도전을 하시면 되거든요.
6: 아, 예.
0: 맞습니다. 네. 은서님, 나 진짜 네. 너무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4: 네.
0: 진짜 제발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우리 PD님, 우리 부장님도 부탁하거든요. 제발
4: 꼭 한번 다시 만나주시고요.
0: 네.
4: 그때 제가 여자 노래를 한번 부를게요.
0: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은서님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꼭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4: 혹시 조금
6: 정말요?
4: 노래 좀

0: 불러주시겠어요?
1: 진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진짜 한 뭐 라인 몇 개더라도 몇 개라도 하이라이트 부분 진짜 한번 들려줄 수 줄 수 있을까요? 김조한이 부탁합니다.
2: 아 지금요?
1: 네. 아. 아, 혹시 뭐 다시 가서 일해야 돼요?
2: 아니요.
1: 그건 아니죠.
2: 네. 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잠시만요.
1: 네네네.
2: 네 그러면 해볼게요.
1: 어 네네네네.
2: It is working. I'm a tidal wave of question mark, and you're just surfing. Leaning into me like it's an art. It's so crazy lately. You just understand my feelings. Makes me see I'm capable and fine. 지금 시계 시야.
1: 와! 와, 나 이거. 이거 올리비아 딘 노래잖아요. 나 이런 네. 목소리 이런 스타일 진짜 저 너무 와 소름.
0: 그러니까 목소리
1: 너무 잘하시네요.
0: 얘기했을 때부터 제가 좀 느낌이 왔는데요.
1: 와
0: 꼭 도전은 다시 하시고요.
1: 진짜 제발.
0: 그 대신 오늘 좀 아쉽지만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2: 저는 솔직히 뉴 월드를 제일 좋아하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치킨 하겠습니다.
0: 아, 그리고 꼭 재도전. 하시고 그때 삼풍공 네. 가지고 가세요.
1: 진짜 은서님 여기서 꼭 다시 봬요. 안 그럼 나 삐질 거예요.
2: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1: 네
0: 찾으러 갈 겁니다.
1: 아 은서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은서님도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다음엔 저도 삼풍공 받고 싶습니다.
1: 예 yeah!
3: Next time
1: 진짜 그날 올 겁니다. 네 은서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love you 민수 bye.
1: Oh love you too bye. 와 진짜 너무 감동이 나요.
0: 근데
1: 목소리.
0: 기대돼요.
1: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근데 형 진짜 이 기가
0: 이거 딱 보면
1: 다르다.
0: 좀 느낌이 오고요.
1: 역시 김조한 했다.
0: 근데 느낌이 오고요. 네. 너무 잘했고요. 네. 키가 맞는 노래만 하면
1: 맞습니다.
0: 그리고 원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가수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 노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1: 은선이 계속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0: 네.
1: 자, 여러분 오늘의 인호자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자, 다음 주 곡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곡 김조한님이 미리 맛보기 들려드릴 건데 형. Are you ready?
3: Let's get it.
1: Cue.

0: No mo. Tom Chisotungo by Ray Charles. Hit the Road Jack.
1: 선생님,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바로 다음 주.
1: 다음 주.
0: 그다음에 그 다음 주. And 그 다음 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너무너무 기대되죠. All right, well, we do have to wrap up our number one of All-Star English. 우리 한영한테 잠깐 빠이 하고 근데 형 우리 이번 주 목요일.
1: That's right. We'll see you on
0: right?
1: Thursday.
0: Thursday. 추석. The start of 추석 holidays. 우리 한이 형과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형 볼 건데 형 일단 잠시만 빠이 하고
1: We will see you 그때 뵈게. In a few days.
0: 네, 맞습니다.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George Benson.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아이고 우리 손주가 바쁜가 와 이리 안 오노.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
4: Hello. Hi, Grandma. How are you?
3: 아이고,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고, 이게 아이고. 민수나, 니 언제 오노? 할매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4: Oh, what time is it now? Oh, my goodness. I completely forgot I was supposed to go to your place. Oh, I was busy with my homework.
3: 아이고, 바빴는가 봐. 근데 이 할매가 벌써 백숙하고 다 살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 빨리 온나?
4: Okay, I'm heading out now.
3: 헤딩? 민수나, 네 저번에 뼈도 불러앉으면서 아직도 축구하나? 할매가 걱정된다고 축구하지 말라고 했지. No, 헤딩.
4: Oh, Grandma, I mean, I'm heading out.
3: 그래, 그래, 헤딩. 헤딩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 축구는 발로 차야지. 헤딩만 해갖고 머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할매가 이래 걱정이 된다, 아이가. No, 헤딩.
4: Oh, so do you mean I should pass this time and not come?
3: 아이고 진짜 민수나 패스도 좋기는 한데 그래 운동 잘하면 좋지 그런데 자꾸 그래 축구만 하면 할매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가
4: Oh, don't worry. If I leave now and take the bus, I can get there in 10 minutes.
3: 10 minutes? 아이고 축구가 그래 좋나? 10분이라도 하고 와야 되겠나? 그래 할매 기다릴게 얼른 온나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5: 오늘 배워볼 표현 나 이제 출발해 영어로 뭐라고 해?
4: I'm heading out
5: I'm heading out
2: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I'm going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막 출발하거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I'm heading 뒤에 장소를 붙이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heading to work. 나 출근하는 중이야. I'm heading to the airport. 나 공항으로 가는 중이야.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이제 출발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 노래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역불가.
1: That's right. Time for 직역불가.
0: 아니에요.
1: We have 서연 씨 in the house.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1부, 2부 오늘 통째로 저기 노래방이 돼버렸겠네요 오늘.
1: 뭐 노래방으로 바뀌었고 근데 노래방 바뀌기 전에 네. 상어 특집이었고.
0: 아 맞아. 네. 상어.
1: 오늘 상어. 원고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0: 원래라는 것이 그 생방송이라는 것이 원래.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도 아침에 라디오 생방송했는데 엉망진창 나거든요. 야, 이게 생방의 맛이다 이러면서.
1: 네, 여러분, 네. 우리 프로페셔널이들 맞습니다.
0: 그럼요. 네. 듣는 사람에게 티가 하나도 안 난다면 네. 우린 너무 잘해낸 것이다.
1: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근데 계속 그럼요. 얘기했거든요. 아, 이거 원고 아닌데. 이거 오늘 우리 작가님 뒤에서 화나고 있는데.
0: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작가님들이 열심히 써주시는 걸 우리가 못하는 그게 미안한 거지.
1: 네.
0: 맞아요. 당황하지 아이고.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오늘 패션이 완전 가을 패션이네요.
0: 아, 가을이에요 진짜. 네. 아니 깊은 소식이 있어요.
1: 뭔데요?
0: I was so busy last week였거든요.
1: Busy is good, right?
0: 아, good, right. 네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쭉 쉬게 됩니다.
1: 와 부럽다.
0: PD님 약간 이렇게 하고 계셔.
1: 부럽다.
0: 네. 진짜 어제까지 너무 바빴는데
1: 그쵸.
0: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추석 앞에 이틀 동안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찍부터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FM 보면서 PD님 행복하시죠?
1: 아, 근데 막 그만큼 신나요. 열심히 일해서
0: 네.
1: 그 전에 신나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0: 네. 그래서 내일은 꼭 제가 라이브 채 들어와서 네. 용기와 응원을 불어드릴게요.
1: 두 시간 동안 풀러.
0: 해볼게요. 진짜로. 그럼 나 선물도 받아야지.
1: 충분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알겠어요. 다른 이름으로
1: 이거는
0: 들어와서.
1: 제 마음대로 방금 얘기했는데 네. 뭐 부장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0: 아니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 파서 들어올게요. 좋아요.
1: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자, 오늘의 직역 불가 곡. 네. 어떻게 합니까? 네.
0: 곡?
1: 네. 불가
0: 곡?
1: 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시간이죠.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트랜슬레이션까지 모두 해결되는 비트윈 더 라인스. 이번 주 노래는 말이죠. 제 친구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는 분이에요?
0: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오늘부터 친구 하기로 했는데 물론 그 친구는 잘 몰라요. 이 사실을.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1: 네네.
0: 제 친구고요.
1: 네.
0: 칼리 레이 잽슨의 노래예요.
1: 아~
0: 네, My Friends.
1: 칼리. 그러면 막 그 뭐 보게 되면 막 칼리.
0: 안녕 해야지.
1: 이렇게. 네. 모르겠네. 네. 같은 나이구나.
0: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노래는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1: 네.
0: 저는 가수의 이름은 이번에 처음 제대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노래. Hey, I just met you.
1: And this is crazy.
0: 요거.
1: But here's my number.
0: 그런 얘기 계속 요 구간은 진짜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 노래 원래 그 통기타 포크송으로 만든 노래래요.
1: Oh, really?
0: 되게 댄스곡이 완전 신나잖아요.
1: 네네.
0: 근데 포크송으로 만든 건데
1: 네.
0: 저스틴 비버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샤라웃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런 음원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이 노래는 통기타의 포크송 느낌으로 가능한가?
0: 근데 나는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가사가 네. 장난 아니야. 완전 소녀예요. 완전.
1: 네. 네, 기타 어디 갔지?
0: 잠깐만요. 내 기타
1: 부장님 여기
0: 금지어.
1: 뒤에 있는 기타 어디 갔어요? 여기.
0: BFM 금지어 기타를 건드려버렸다.
1: 여기 기타 어디 갔어?
0: 자, 그래서
1: 우리 청취자들 위해 퍼포먼스 하려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타가 없어요?
0: 없어요. 다행이에요. 네. 자, 세계 37개국에서 1위를 했고요.
1: 네.
0: 진짜 이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어요?

0: 어 봤을 건데
1: 봤을 수도 있어요.
0: 그 정도 유명했잖아요 이 노래.
1: 이거 제가 네. 어제 그 뮤직비디오 봤더니 뭐 십몇 년 됐는데 18억 뷰 찍었더라고요.
0: 그럼 18억 how many is that? 영어로 뭐죠 그게?
1: 저
0: 18억 18 million?
1: million?
0: 180 아니, million?
1: million billion
0: billion?
1: 예
0: 1.8 billion?
1: billion
0: 그 정도요?
1: 네 어 1.8
0: billion 이제
1: 네. 우리가 사실은 18억이라는 숫자를 체감해 네. 보지 못해 가지고 18억 원이 있어 봤어.
0: 왜 1.8 billion 말하는 이유가
1: 그러니까 1.8억
0: 뭐 1.8 billion 이렇게 말하기 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1.8 billion.
1: 아,
0: 이게 1.2점 전에가 그게 billion인데.
1: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0: 네.
1: 아, 1.8이 아니고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래 대충 그 후렴구만 들어도 대충은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노래 Call Me Baby인 줄 알았거든요.
0: 아, Call Me Baby.
1: 어, Call Me Baby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당연히 Call Me Baby인 줄 알았는데 제목을 보니 Call Me Baby인 거예요.
0: 첫 만남인데 바로 베이비가 나올 수도 있죠.
1: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right? 귀여워. 근데 Call Me Baby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Call Me Baby? 그래서 오늘 이 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애매합니다.
0: Alright, so let's get to it. 첫 번째 직역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자, 첫 번째 직역불가 Just one second 1초짜리 구간입니다.
0: 그거 이효리 아닌가?
1: 어 맞아요 맞아요. 부산의 이효리? 어, 전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닌가?
0: 네.
1: 자, 첫 번째 소절부터 사전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오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Call Me Baby 첫 줄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 각각 띄어서 보면 절대로 매치할 수 없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어떤 단어인지 잘 듣고 들리는 만큼 여러분 적어주세요. Type it out, drop the beat. I threw a wish in the well. 끝났어요.
0: 네? That's it?
1: 1초짜리라니까. 그리고 첫 번째 가사예요. 제가 항상 직역불가 할 때 첫 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했는데 네. 첫 번째 가사부터 잠깐만 이 뭔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0: 네. 금방 훅 갔다.
1: 여러분
0: 한 번 더 들려드릴 거죠?
1: 한 두 번 더
0: 여러분
1: 들어도
0: 열심히 적어주는 분들 선물 드립니다. 소연 씨가
1: 제가요?
0: 네.
1: 아, 나 진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0: 네.
1: 진짜 한번 달아봐요 진짜. 어? 두둥님 보자
0: 거의 맞췄어요.
1: 아니요. 중간에 하나 살짝 틀렸고
0: 네.
1: 지우지우지우주님 네. I do you should know well.
0: I do you should know well.
1: 어...
0: 일단 여기도 좀 맞는 것도 몇 개 있는데
1: 네네.
0: 자 일단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do you should
1: know well. 아... 와, 이 전쟁통에 듣고 계셨던 두 분 진짜 리스펙트예요. 네. 이 짧은 거.
0: 근데 일단 네. I 들렸고
1: 네, 네.
0: 뭐 wish 들리는 분들도 많고
1: 맞아요,
0: well까지
1: 맞아요. well까지 들릴
0: 네,
1: 수가 있겠죠.
0: 네.
1: 아, 우리 달지님도 네. I do you wish no 진짜 급했다는 말이거든요. 한글로 쳤다는 거는 저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되게 자주 보내는 편이거든요.
0: 네.
1: 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되는 이 다급함이 지금
0: 그쵸.
1: 한글 텍스트로 들어왔어요.
0: 와, 근데
1: 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0: 네. 두둥님이 I threw you wish well. 우리 주주님도 비슷하게 I threw you should know well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1: 자, 오! 그러면 네. 뭐라고 했는지 민수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1초짜리.
0: 네, 우리 근데 우리 그 카톡에
1: 응.
0: 우리 희승님도 네 이렇게 세보는데
1: 응.
0: 어 우리 부장님이 타이핑이 좀 살짝 느려서 잠시만요. 네, 희수님이 희수님 말합니다. I do wish you know it라고도 보냈네요.
1: 아,
0: 아 일단 여러분들 다 wish는 맞췄네요.
1: wish는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네.
0: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
1: threw
0: a wish in the well.
1: In the well.
0: I threw a wish in the well. I threw a wish in the well.
1: 여기까지 1초.
0: 네.
1: 자 직역을 하면 I threw. throw의 던지다의 과거형이잖아요.
0: 네.
1: 나는 던졌어. wish 원하는 걸
0: in
1: the well. 그러니까 well 안에서 아니면 well 속에서 나 여기서 약간 예? 예? 우리는 보통 어 well 이렇게 well done 이렇게
0: well,
1: 이야기를
0: 맞아,
1: 하는데
0: 맞아,
1: 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0: 아, 그 well 생각하고
1: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wish in the well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wish 그리고 in the 띄우고 well 이렇게 따로 이어붙여서는 설명이 안 되는 wishing well이라는 자체가 우물의 그 소원을 비는 그 문화를 알아야지 이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Wishing well은 찾으면 나와요.
0: 네.
1: 근데 well도 사실은 저 밑에 이제 1, 2, 3, 4 가서 12번쯤 내려가니까
0: 네.
1: 명사로 나오긴 해요.
0: 아.

0: home 네. in the ground from which you can get water,
1: 그쵸.
0: oil, gas.
1: 네.
0: See also, guess where, guess 파는 그걸 뭐라 그러냐?
1: Well.
0: exactly. 네. Oil well, 네. 그 다음에 stairwell 하면 우리 그 elevator hall.
1: 맞아요.
0: 을 stairwell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짚어보는 wishing well이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well이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 well done 할 때 well이 아니라 물깃는 우물.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마당에 우물이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어서
1: 네.
0: 아마 맨 앞에 나올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많이 쓰지 않고 좀 신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1: 네.
0: 거고 그 로마에 혹시 가보셨어요?
1: 로마는 저 TV 속으로 많이 가봤어요.
0: 나도. 트레비 분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트레비 파운틴.
0: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비는 거.
1: 네. 그러니까
0: 옛날에는 이제 땅속에 깨끗한 물을 주는 요정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줬으니까 우리가 보답을 하자 해서 동전을 던져서 그런 문화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1: 네.
0: 합니다. 웰의
1: 네.
0: 우물이라는 뜻이.
1: 그렇구나.
0: 그래서 요거를 웰만 찾으면은 도대체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I threw a wish in the well. 왜냐면 wishing well이니까
0: 네.
1: 소원을 던지는 그런 well이니까 뭐 소원을 빌었다.
0: 소원을 빌었다.
1: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그르치잖아요.
0: 맞아요. 내가 네. 소원을 빌었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 나이스.
0: 달 보고 이제 이번 주에는 소원을 비실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추석이니까.
0: 이렇게 표현을 해보셔도 되는 거죠. 달 보고 비는 소원도.
1: 네. 근데 이제 wishing well에 왜냐면 그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0: 그 소원이니까.
1: I threw a wish in the well. 근데 이제 달님한테 그 소원을 비는 거니까
0: 네.
1: 뭐 I 뭐 say a wish.
0: Say a wish.
1: 네, say a wish.
0: Say
1: 네.
0: say a wish.
1: 네. Say or make a wish.
0: 우리 그러면 절에 가서 동전 던질 땐 요거 가능한가요?
1: 그것도 뭐 throw a wish.
0: 네. 우리 물에 던지는 행위.
1: 그렇죠. 뭐 던지는 행위니까 뭐 throw a wish라고 할 수 있죠.
0: 어쨌든 근데, 이번 주에 한번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1: 그렇죠. 근데 이 wish를 소원을 비는 것을요. 다 보통 make a wish라고
0: make a wish.
1: 많이 쓰거든요.
0: 네.
1: 뭐 throwing a wish를 make a wish 똑같은 거고. 네. 뭐 달한테 이 소원을 빌을 때 make a wish라고도
0: make a wish.
1: 네, 합니다.
0: 네. 네. 자, 이 표현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1: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한 번 더 듣고 다음 건 넘어갈게요. I threw a wish in the well. 1초입니다.
0: 1초였어요.
1: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자, 이 노래는 기승전결이 굉장히 확실해요. 우리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먼저 아까 던졌고요. 이제 이 남자를 어떻게 첫눈에 봐요. 이게 뮤직비디오에 진짜 너무 설레게 나오거든요.
1: 그래요?
0: 아니, 남성분들은 설레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도대체 어느
0: 그래서
1: 정도이길래?
0: 굉장히 귀엽고 풋풋하고 이게 옆집 마당에 있는 이 남자를 보고
1: 네.
0: 그 찢어진 그 청바지 사이에 피부를 보고 이렇게 섹시한 그런 가사가 한번 나오고
1: 네.
0: 그래서 연애세포 죽은 분 들한테 나는 이 음악 진짜 너무 추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은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 모두 아는 구간인데요.
1: 오케이.
0: 그래서 이번 구간은 영어로 정확하게 여러분 타이핑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Let's hear what comes next. Baby, hey, I just met you. 이거예요.
1: 이거는 다 알지.
0: 알지.
1: 네.
0: 근데 제가 아까 잘못 들었던 그거를 한번. 근데 베이비로 들으신 분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나 진짜 나만 베이비로 들었다고.
1: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0: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니까
1: 네.
0: 자기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자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두님, 달치님,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0: 아 빠르시다.
1: 네. 두두님, so here's my number. Call me maybe. 네. 네.
0: 우리 두둥님께서 약간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있죠? 한글 타자도 중요하지만 영어 타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훈련이라 네. 생각하면 안 되죠.
0: 사실 인생은 트레이닝이다 생각하시고.
1: 이건 자기에게 영어 실력을 레벨업하는
0: 그럼요, 그럼요.
1: 훈련이네요.
0: 우리 달지님, 두둥님 다치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1: 자, 일단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여러분 열심히 적어주면 소연 씨가 선물 준대요.
0: 진짜 드릴게요.
1: 네,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0: Baby,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이건 굳이 민수 안 읽어줘도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이거 너무 잘 들리는데. 맞죠? 근데 그거 전에 응. 서현 씨가 이게 뮤비 보면서 뮤직비디오 보면서 너무 설레라고 했잖아요.
0: 내 취향. 제 취향이에요.
1: 이것을 하는 남성분에게 설렜대요.
0: 아니 아니. 지금 이 친구가 네. 우리 내 친구가 창 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막 허 막 이렇게 설레고 막 이렇게 하거든.
1: 지금 이거 런 이게 그 풀 깎는 기계 런모어라고 하거든요.
0: 네네네.
1: 지금 런모어 지금 고장 나서 네. 지금 그거를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줄 엄청 세게 당기고 있거든요.
0: 저봐,
1: 지금.
0: 저봐 팔뚝에 막 근육 이게 다 있잖아. 난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 이분은 누구신지가 궁금해.
1: 이게 설레 포인트구나.
0: 네네. 네. 옆으로 이렇게 딱 멋진 이웃을 보는 거죠.
1: 아 이름 이때 전완근씨래요. 이분
0: 완근전? 네. 미스터 전?
1: 한국분이에요 이분?
0: 겠어요.
1: 어디 전십니까?
0: 자, 두 번째 직역불가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1: 네. Hey, I just met you.
0: 네.
1: And this is crazy. So here's my number. Call me maybe?
0: 그러니까요.
1: 네.
0: Hey, 이봐. I just met you. 나 네. 그냥 너 만났는데 This is crazy인 거 아는데 네. Here's my number야. 네. 너무 쉽죠?
1: Hey, 넘버는 무슨 넘버죠?
0: 전화번호겠죠. 그쵸. 뭐 차 넘버를 알려주진 않았을 테니까.
1: 네.
0: 그러니까 so call me maybe 전화해 maybe. 네. 아마가 어색하잖아요.
1: 네, 이 아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0: 네. 네. 그래서 나는 이거 혼잣말인가. 초면인데 뭐 would you call me도 아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화해 call me maybe.
1: Maybe.
0: 너무 귀엽잖아요.
1: 네.
0: 자, 보통 maybe라는 표현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어떠어떠해 maybe. I call you. 나 너한테 전화할 거 전화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1: okay, okay.
0: 요게 이제 문장 뒤에 포즈를 조금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1: 네.
0: 좀 거절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거절당해도 좀 덜 민망한 표현.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call me maybe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Carly Rae Jepsen이. 그래서 일단 choice를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냥 뭐 내 번호 이렇게 주니까 뭐 call me maybe? 근데 네. 너의 choice야. 뭐, 뭐 전화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right? That's your choice. So
0: 그러니까,
1: call me maybe?
0: 안 한 네. 그만?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두둥님이 무슨 번호 주셨어요? 두둥님 아니고 지우지우주주님이 무슨 번호 줬냐고 물어봤잖아요.
1: 네네네.
0: 혼인신고하라고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셨어요. 와 이거 진짜 제일 강력한 플러팅이다. 제일 처음 봤는데 안녕하세요.
1: 네.
0: So call me maybe? 이렇게 네.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1: 주주님이 혹시 이거를 이게 당했는지 안 가면 이렇게 어떻게 네. 좋아하는
0: 성공을 하셨나 혹시
1: 그쵸, 성공했는지
0: 이거 괜찮다
1: 알려주세요
0: 네 알려주세요
1: 네 사연 너무 듣고 싶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call me baby가 아니라 maybe 조심스러운 귀여운 제안이었다
1: 맞아요
0: 분위기 너무 파악되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구간 한 번 더 듣고 마지막 구간 넘어갈게요 잘 들었습니다.
0: 무슨 말하고 싶었을까?
1: 세 번째 이제 직업 구간이 하나 남았는데요.
0: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이 내 친구 우리 그녀의 속마음을 알려주는데 문장으로만 나열해서 보면 어머나 세상 태토녀예요. 완전.
1: 어?
0: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1: 오케이.
0: 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ext me what you hear.
1: Cue. 오 나도 잘 안 들린다.
0: 아 진짜요?
1: 안뱅안방글 안뱅안방글
0: 이런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줄 알아요? 휴 다행이군.
1: 네. 어 뭐라고 하지? 한 번 더 들어봅시다. 큐. 안뱅안방글 안뱅안방글
0: 약간 애교 부리는 건가? 그런 건가?
1: 안뱅안방글 뭐라고 하지?
0: 자 뭐라고 하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일단 달지 하나 들려. Borrow.
0: 그러게.
1: 두둥님이 borrow your steel and it's real.
0: 많이 들으셨어요.
1: 네. 그 주주님이 이게 영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영어이긴 합니다.
0: 네, 우리 달지님도 네. I borrow sin 이렇게 들리는 만큼 적어주셨어요.
1: 자, 읽어줄게요. I beg. And borrow and steal at first sight and it's real.
0: 네, 자 직역입니다.
1: 네.
0: 나는 beg, build. 우리 그 노래죠. Begging,
1: 제발.
0: Begging you. 그거 begging.
1: 네.
0: 그다음에 이어서는 뭐야 빌렸고. 했고 borrow? 나는 또 이렇게 훔쳤어 steal.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나 진짜로 첫눈에 반했거든. 아. It's real 이라고 해요. 네. 자 근데 되게 앞에 사랑스럽게 깔고 왔는데 갑자기 훔치고 뭐 빌리고 뭐 이렇게 한대요. 이것도 따로따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네. 갑자기 빈다고? 훔친다고?

0: 그렇죠.
1: 근데 요거 세 개를 묶어서 통째로 하나의 관용구.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0: 아,
1: 표현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0: 오케이. Beg and borrow and steal. Beg, 네. borrow and steal라고 하죠.
1: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표현을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는 너를 가지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이다.
0: 어떻게 beg? 하든 이렇게 뭐를 하고 싶을 때 beg, borrow, steal.
1: 네.
0: 어떻게 하든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원하잖아요.
1: 네,
0: right? So either beg, borrow, or steal. 무조건 내 거를 만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0: Interesting.
1: 요거 그 영어권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로맨스 네. 소설 제목도 요게 있어가지고
0: 네.
1: 그만큼 흔하게 쓰는 표현이니까
0: 네.
1: 잘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진짜 훔치거나 진짜 무릎 꿇고 빌지 않아요.
0: 네. 우리 지우지 주님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훔치고 빌고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주주님?
1: 아, 네. 이분의 정보를 원합니다.
0: 네.
1: 이거 아니, 다른 신도 있는데 이렇게
0: 이거
1: 등두리만 보이는 신.
0: 네. 네. 이 우리 왕근 씨.
1: 왕근 씨.
0: 진짜 어디 예. 사는 왕근 씨입니까? 너무 네. 궁금합니다.
1: 자.
0: 자 오늘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너무 열심히 뭐 잘 썼는데 근데 그래 오늘 열심러 우리
1: 오늘 프로 열심러
0: 네 골라줄 겁니다.
1: 좋아요. 물론 피디님께서 골라주셨지만 제가 고른 것처럼 바로바로
0: 네.
1: 바로 투데이 오늘 프로 열심러는 지우주 주주님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네.
0: 주님 일단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너튜브에 자기 그 뭐지 그
1: 인포메이션 이 선물은 어떻게 컨택해서 줄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0: 네. 진짜요?
1: 진짜요? 하지 말래. 피디님이 굳이 하지 말래.
0: 이 개인 일은 연락 안 됩니다.
1: 그렇구나. 네.
0: 혹시
1: 싶어라.
0: 주주님이 왕근 씨입니까?
1: 네. 이렇게 된다고?
0: 네, 안 되죠. 네.
1: 좋아요.
0: 자, 축하드리고요. 세윤 씨, thank you so much. 잘 쉬시고요.
1: 추석 잘 보내시고요.
0: 네.
1: 우리 부사분들도 해피 추석 투유 하시고요.
0: 네.
1: See you next time 하겠습니다.
0: 네. See you next week. 여러분, in the meantime, Carly Rae Jepsen. Call me maybe?

0: 롱.
1: 아니 아니 네. 우리 청취자들이 노래 너무 길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장님 노래를 바로 잘랐거든요.
0: 그게 사상 최초 아닌가요?
1: 진짜 여러분 민수 그 출연료 너무 작다고 말해주세요 한 번만.
0: 근데요
1: 이거 너튜브에 민수 출연료 너무 작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발. 이 부장
0: 이거 혹시 누가 댓글 달았는지 언급해도 되나요?
1: 아, 하세요
0: 두둥님.
1: 네.
0: 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동피님이요 네.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셔도요 저희밖에 없어요
1: 진짜. 아니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 뿐입니다 진짜. 네.
0: 얼마나 우리 민수 씨 목소리 듣고 싶었으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너무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원하는 거
0: 아하.
1: 채세 다 놓으세요.
0: 저거 읽으실래요?
1: 이거 원하는 쇼입니다. 뭐 있어요?
0: 제일 최신 거 레이더스.
1: 네. 하여튼 일단 계속 그 잘 이 잘을 계속 우리 두둥님이 생략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네.
1: 민수 생겼다라고. 네.
0: 한 다음 주쯤이면 저는 거기 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1: 저도 그날 네. 언제건 올 겁니다.
0: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로 돌아와서 오늘의 1등은요 낙지연이님입니다.
1: 네.
0: 와 낙지연이님 진짜 얼마나 선물을 더 받아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낙지연이님은요 이제 명예. 이제 내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다.
1: 스태터스.
0: 그렇죠.
1: 네.
0: 그거를 지금 욕심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흠.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엘리아나님이 2등으로 들어오셨고요.
1: 와.
0: 그리고 닥터수님 저번 주에 이제 엄청난 문자를 하나 다셨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등 해야지.
1: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고요.
0: 그렇죠.
1: 네. 그 바로 다음 주 이제 매일 1등하는 거죠.
0: 닥터수님은. 조절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3등 하신 겁니다.
1: Yeah. So whenever he wants, right?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1부는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은 거의 뭐 상어 얘기였어요. 네. 그 우리 두둥님께서 네. 상어를 목격하신 부산 분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인파가 체감이 됐던 게.
1: 네.
0: 그 저는 북한 그 친수공원을 자주 가거든요.
1: Oh, really?
0: 네네. 거기 주차장은 진짜 커요. 주차장이.
1: Uh-huh.
0: 그 BTS가 공연했었던 그 주차장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 그 주차장이 isn't that the ferry?
0: 맞아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거기가 반 이상이 찼어요.
1: 와.
0: 그 정도로 많다.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1: 네.
0: 우리 롤로 마님 처음 오셨는데 상어 러버들은 부산으로 달려가겠어요. 아쿠아리움이 필요 없는 곳이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1: 아, 근데 그 동시에 팩트 체크 하나 들어왔습니다.
0: 뭐죠?
1: BTS 거기서 공연 안 했는데요.
0: 미안합니다. 모를 수 있죠. 요구가 많은 방송.
1: 우리 팩트 체크하고.
0: 네, 아 거기서 공연 안 했군요.
1: 네.
0: 아.
1: 근데 우리 주주님도 북한 친수공원 주차장 꽉 찬 거 거의 처음 봐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0: 지우지우님 부산 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아 근데 거기 파크 원래 이쁘거든요, 여러분.
0: 네네네.
1: 이걸로 통해 I hope that the park gets more recognition. 사람들 꼭 not just because of the shark.
0: 근데
1: 공원이 예쁘네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0: 부산시에서 예산 1도 투입 안 한 완전 성공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홍보. 와 상어가 큰일 해냈습니다.
1: 네.
0: 디지조 갑시다. 아, 알겠어요. 네. 그 전에요 우리 최윤정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1: 네.
0: 항상 잠시 듣고 나가신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하지만 늘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또. 작성을 해주고 가셨어요.
1: 일단 다음부터는 더 오래 있는 걸로요.
0: 네. 기대하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 아니요, 잠깐만요.
0: 뭐죠?
1: One more PSA. 네네네. 여러분, 우리 BFM Listener Survey 청취율 조사 했습니까? 네. 뭐 아는 분들도 몇 명 있긴 있대요.
0: 네네.
1: 그래서 For those people 원래 어제까지였거든요.
0: 네네네.
1: 네. 뭐 저는 뭐 가족들한테도 부탁하고 하긴 했는데
0: 이번 추석이 기회예요.
1: 네, 그래서 no. 아니 그걸 할 수 있죠. 와이프가 당연히 남편을 일하는 걸 서포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외에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real listeners voice 듣고 싶어서.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deadline extend하고 23일까지 청취율 조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0: 네.
1: 여러분, 근데 아시죠?

0: 우리 불사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올스타를 페이버트라고 찍을 거죠?
1: 근데 속보 들어왔어요. 두둥님, 아 맞다, 까먹고 계셨네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지금 스마트워치에서 좀 혈압 너무 올라갔다고 말하네요.
1: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성에
0: 자, 1분 30초짜리 Did you know?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시작!
1: 자, 최대한 빨리 해볼 텐데 우리 민수 씨께서 영화를 즐겨보신다고 하셨는데
0: Yes.
1: 공포
0: Oh, of course.
1: 스릴러
0: Of course.
1: 거기 장면 보면요. 네. 이런 장면 못 보셨나요? 살인마다 아니면 뭐 귀신 딱 목격해가지고 네. 갑자기 다리에 힘 풀려버려서
0: 오.
1: 갑자기 막 쓰러진 사람 있으시잖아요.
0: 많죠, yes.
1: 근데 진짜로 답답하지 않나요?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0: Why do our knees get weak? Or why do we freeze when we see something scary?
1: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0: 뭐 가끔씩 있죠.
1: 네. 어떤
0: 뭐 특히 올 여름 네. 뭐지 그 전기세.
1: 네. 아 전기.
0: 네. 나올 때 그때 있죠. 겨울에는 네네. 뭐 가스비.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그냥 진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너무 놀래다 보면은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우리가 생존 본능 자체가 우리 그 신경계가 반응을 한대요. 이게 얼어붙기라고 합니다. 1차가 freeze예요. Freeze. 네. 그래서 이제 위협을 그 감지를 하게 되면 이게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이 편도체가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을 동시에 극단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0: Okay.
1: 이 두 가지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갑자기 몸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We call it playing dead or freezing.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두 번째는요. When a threat is perceived as completely inescapable, the brain triggers a state called tonic immobility. 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이 마약 물질이란 게 있대요.
0: 어허.
1: 이게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몸을 또 마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가끔 동물들 보면 있잖아요.
0: 네.
1: 스네이크였나?
0: Deer.
1: Oh, deer?
0: 네. 사슴들 그렇게 해요.
1: 갑자기 막 놀래면 네. 쿵 하고 쓰러지잖아요.
0: 아, deer는 뭐지? 그 네. 멈추잖아요. They freeze.
1: 돌처럼.
0: 네.
1: 네. 사람 또한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신 그 장면
0: 네.
1: 진짜예요.
0: 오늘 직접 들어왔어요. 두둥님 오, 유익하네요 라고 띄웠는데 그 뒤에 왠지 덜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왜 또 안 보내지? 자 오늘의 Did you know why do we freeze when we see something scary? 자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1: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무쉐일 해리가 부탁한 거예요, 이거?
2: 네.
1: 네, 여러분, don't be scared. 걱정 마세요. 네, 주변에 뭐 상어 나온다 그 시그널이 아니고요. 헤일리가 직접 부탁했대요. 우리 부장님한테 오늘 인트로는 이걸로 꼭 해야 된다.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2: 네, 왜냐면 오늘 월요일에 1타 강사 올스타의 조스 앙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네, 우리 조스 앙님, 네, AKA 헤일리와 함께합니다.
2: Sharks go 네. 앙.
1: 근데 일단 헤일리 친구분이 그 찍었던 영상 우리 일부에 봤거든요.
2: 아, 그걸 일부에 쓰셨어요?
1: 네네네.
2: 아니 그거를 I mean 그것에
1: 쓰면 안 됐었구나.
2: 그것에 단독 보도 I mean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I mean exclusive. 아 그렇구나.
1: 이것도 우리 부장님은
2: 내가 또 이렇게 이용당했구나.
1: 이거 못 참는 부분이 있거든요.
2: 정말.
1: 네.
2: Alright. Well.
1: 근데 와 did you see it? Up close?
2: My friend did.
1: Your friend did, right? 같이 있었던 건 아니죠?
2: 똑같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영상으로 같이 봤거든요.
1: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커 보이거든요.
2: 그렇죠. I mean 3.5 meters.
1: 3.5?
2: 네. 3.5
1: 계속 우리 3미터라고 했는데.
2: 3에서 3.5미터. I mean maybe you know, on a good day, 네. on a bad day. This shark
1: 아침에 재면 그렇죠.
2: 그러니까 아침에 재면 조금 더 이제 크기가 커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카더라에 따르면 생닭을 던져준 아저씨도 있으셨다라는 that's what we heard. So 네. maybe the shark gained a little bit of size, but this is fact. That shark has brought 20,000 people to 네. the North Port. 네, 네. 토일요일 이틀 동안만 북항에 2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어의 이름 같은 경우는 북항이 혹은 약간 북이 동생 북항이 그런 느낌인가요? Or 상구, because there was 늑구, 네. the 늑대 that escaped, and then there's now 상구 네. that is now our shark. So let's vote on
1: 진짜.
2: the name.
1: 네.
2: But hordes of crowds have gathered. 와. 정말 구름떼처럼 관중들이 몰려들어서요. They're trying to get a glimpse of this newest celebrity.
1: 진짜.
2: Honestly, 북이 와. 긴장해라.
1: 어떻게 보면 이 그 동구의 fairy godmother 될 수도 있거든요.
2: Oh, maybe.
1: 이 shark 역할이
2: maybe.
1: 네, 진짜 요정입니다.
2: Right.
1: 이 상어가.
2: And I mean this shark must like attention because it's been popping up every 10 to 15 minutes.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0분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1: 맞아.
2: 약간 빼꼼 한다고 해요.
1: 이거 자해가 좀 인기 많다고 알고 있어. 네, 맞아.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2: 그러니까 나 보고 싶었어.
1: 맞아요. 저 동물의 왕국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원래 일반 상어의 이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The shark knows it's popular.
2: It knows.
1: 네. 자, 일단 계속 오늘 상어 소리만 계속 나왔는데 일단 우리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저희 그 네, 북한 부장님. 가서 특집할까요?
1: 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냥 24-hour 이 shark watch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오,
1: 우리 방송국에.
2: I like.
1: 자, 일단 shark update 여기서 할 거고요.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2: 추석 holidays coming up in 1-3 days, and people are buckling up for the holiday preparations.
1: Mm-hmm.
2: If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are you?
1: No.
2: Are you going somewhere? All
1: Both
2: right,
1: sides well, of the family okay. here in Busan.
2: There we go. But if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you could expect to see some cheaper gas prices on the expressway gas stations.
1: Uh-huh.
2: plus the usual free tolls. However, the price of things like food and overall cost of living still quite high.
1: Yeah.
2: 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이동 계획이신 분들 아직까지 기름 다 채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의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고 합니다. 또 항상 그렇듯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라고 하니까요. 이동 편의와 경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네.
2: But of course, again, price of food, you're going to want to save up.
1: 일단, not my neighborhood, but where was I? I was in Sagu today.
2: Mm-hmm.
1: The lowest I saw was 1,811원.
2: 맞아요.
1: 까지
2: 지금
1: 봤어요.
2: 여기 동네 주유소에는 1,800 초반대, so that's gasoline. 휘발유 기준이죠. 1,810원대 정도가 동네에서는 낮은 것 같습니다.
1: 네. So let's talk more about the cheaper prices that we're seeing when it comes to
2: Definitely
1: gas.
2: Definitely interested about that. So the finance minister last week announced that the ministry is going to lower the price of gasoline and diesel, both by 101 per leader at the country's expressway gas station.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고속도로 주유소만 적용이냐? Because these are the ones that are run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directly under the government. So it's the public sector gas stations. 자, 그 이유는요. 고속도로의 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2: So yeah, there are 226 such gas stations. 오. Plus during the daytime, while the sun is up, if you have an EV electric vehicle, it's gonna be cheaper to charge them during the 네. holiday. 참고로 이 할인은 마지막 정보예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적용됩니다.
1: 오케이. 주유해야 하는데
2: 굳이 근데 그렇다고 고속도로를 가시면 그 100원 아끼겠다고 1,000원이서 될 수 있는 거군요.
1: I mean if it's cheaper gas, right?
2: What if you miss the exit? 그래서 놓쳐서 막 양산까지 간다. 그
1: 경주까지 가서.
2: I mean that's a problem.
1: Then it was meant to be. All right.
2: 그럼 이제 또 가서 빵 좀 먹고 오는 거고.
1: 그렇죠. 돈 더 쓰게 되네요. So maybe good news when it comes to if you're already going to be on the expressway, the freeways, right? But other cutting cost measures are also in place.
2: I mean, 근데 또 경주를 가는 게 네. 나쁘지도 않을 수 있는 게 고속도로 톨비도 무료입니다.
1: Oh.
2: Right. So expressway tolls are free.
1: 아,
2: so
1: 오랜만에 불국사 가볼까?
2: 가볼까? Starting 네. at midnight, going into September 24th. 그래서 연휴의 첫날인 목요일 0시부터요. To the end of the day on the 27th.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12시까지. 그러니까 11시 59분이죠. 12시 1초 넘어가는 순간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1: 안 돼!
2: 통행료는 1,500원입니다.
1: 그거 통과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뭐지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2: 그렇죠.
1: 아시겠죠?
2: 그대로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1: 갑자기 왜 한이 형 나오는데요. 근데
2: 한이
1: 부장님.
2: 하이.
1: 네.
2: And this applies to all the public express. 저희 얼굴을 그렇게 가리시면 한이 형이 그러니까 free pass다. 한이 네. 형 고속도로 좀 시원하게
1: 맞습니다.
2: 고속도로 달릴 때는 한이 형 음악을 듣자. But this applies to all the public expressways, 21 private expressways in Busan, the tunnels and bridges too. 사실 저희 또 생방을 할 때 광안대교 건너오는 거죠.
1: 네.
2: Free.
1: 맞아요.
2: So if you are also in Busan, Busanites, listen up, and you have your 동백전. Keep spending that money. Keep swiping because the cashback rate for this local currency up to 15%, 15% through the end of this month.
1: Nice.
2: And that's applied to 500,000 won of your spending. 네, 이번 달 말까지는요, 또 동백전 50만 원까지는 15%, 최대 15%의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This is for smaller businesses with about up to 1 billion won in annual sales for anything under or above that 13%. 하지만 또 이런 영세 상인들이 아닌 10억 원 이상의 적용이 되는 곳에서는요. 또 한도가 13%로 올라가기 때문에 so again, keep spending your 동백전.
1: Yeah, I mean this is
2: 10억에서 30억까지입니다.
1: Sounds like a win-win for the smaller businesses, local businesses here in Busan as well as for consumers.
2: Yeah. So,
1: nice. 좋아요. So, this is, you know, that maybe silver lining for a lot of people as we look forward to Chuseok, because I know it could be a lot of people think of spending money first and foremost when the holidays come about.
2: 명절이라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는 분들이 있고 전
1: 맞습니다.
2: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조카 만나면 아이고 신사임당 이렇게 또 아유.
1: 맞습니다. But good news for those that do have to spend the money, right? Busan is trying its best to help you out when it comes to your wallet bleeding.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2: Toll. T-O-L. L. 네, 방금 전에 커버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so you pay the toll 이란 뜻도 있는데요.
1: 네.
2: 다른 표현들도 있으니까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등을 지나가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나 대가를 뜻하게 되는데요. Some sad stories about tragedies, we talk about the death toll. 이때는 사망자 수를 얘기합니다. But even in your daily life, take a toll. Something takes a toll. On you. 자, 무리한 생활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타격을 입는. So I've been not getting enough sleep recently, and that's definitely taken a toll. 자, 제가 요새 잠을 설쳤더니 아, 좀 미모가, 피부가, 다크서클이 taken a toll. 얼굴에 네. 뭔가 피해를, 스트레스를 받았다. 얼굴에 확실히 타격이 온 게 보여진다.
1: 맞습니다. 네. We have people chiming in. 우리 달찌님이 저는 일광에서 1,700원 후반대 봤어요라고 하는데 달치 그 어느 주유소인지 일광 가서
2: 일광.
1: 주유를 할까요? 집이 광안리인데 일단 뭐 싼 곳이라면 네.
2: 통 하나 들고 갈까요?
1: 좋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update.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2: Well, AI has been the hot button topic of late, with some tech leaders calling for a slowing down. However, people's dependency, not just in tech, but also emotional dependency, is growing. With about 57% of respondents, AI users, saying they seek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artificial, I guess, friends.
1: Yeah.
2: 네, 최근 AI 개발자와 대표들이 AI 발전에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라며 규제와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런 성명을 냈었죠. 하지만 이용자들은 점점 AI에 기술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의지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인 의지, emotional support.
1: Now it sounds like these people are putting AI to better use than I am.
2: Or are they? Are you sure?
1: Me? Well, be you guys be the judge of this. 저는 요즘 AI 뭐에 꽂히냐면요. 그 지금 요즘 그 소셜 미디어에서 그 핫한 그 AI 영상 있잖아요.
2: 아.
1: One of them is like 그 원래 가수였나?

0: 아무튼 이렇게 줄에 they're on these stairs and there's like lines of people. 딱 이렇게 딱 포지션 딱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춤추는 거예요.
1: 그렇게요?
0: And they've been adding other people have been adding themselves into that as well as their coworkers dancing next to them. 뭐 그런 거 유행되고 그리고 아기들 그 Sailor Moon 변신하는 그런 AI 영상. 난 그거에만 계속 네 꽂히는데. Emotional support? I mean, let's hear it.
2: All right. So this is according to a survey over 1,000 AI users conducted by a PMI firm, ages between 20 and 59. Mm-hmm. So 57% said they've spoken to AI about personal issues or emotions. 20% might. They haven't yet, but they might do so later. Mm. Only 22% said they don't intend on speaking to AI about these personal problems really ever. Naturally, the younger a person wa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see AI as a source of emotional support.
0: Yeah.
2: For example, people in their 20s, 67% have talked to AI about their feelings. Mm. 30s, slightly lower at 65%. For people in their 50s, right about half. And people in their, excuse me, that was 40s. Mm. People in their 50s, 44.8%. Mm. 자, 민수 씨는 AI에게 내 감정을, 내 고민들 털어놓을 수 있다 없다?
0: 저는 뭐 emotional feelings보다 physical feelings를 더 물어보거든요.
1: 아, 아프다 결린다. 네. 나 여기 났는데.
0: 여기 아프기 시작했고 여기 뭐 맞아요 뭐 났는데 괜찮을까?
1: 없어진다, 자꾸 자꾸.
0: 혹시 내가 사진 찍어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되나라고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But the younger people, what are they talking about when it comes to their feelings?
1: Stress. 자꾸 내 직장 동료가 자기 아프다 결린다 얘기한다 나는 모르겠는데 followed by career, 네. school, personal relationships and even things that they had problems speaking to fellow humans about. But this is key though because probably AI won't judge you.
0: Yeah.
1: 사실 사람을 내 친구, 동료, 연인 등등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도 yeah.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이걸 또 이제 15번 얘기하면 얘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AI에게는 maybe they won't judge, maybe they're not sentient. 네, AI를 찾는 이유에서도 뭔가 편의성,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네요.
0: 근데 physical feelings, 그 아플 때도 항상 그냥 대충 말해주다가 그래도 근데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항상 이 말을 하더라고요.
1: 그 정도는 병원을 가세요. 네,
0: 그럼 너한테 안 물어보 병원에 갔겠지.
1: 아, 네. 정말.
0: But there are side effects of using AI that way, right?
2: Absolutely. Any technology, so AI can be and has been wrong. And us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information and data leaking. 자, 그러면 내가 올린 내 여기에 사진이 어디론가 또 간다면. 그러니까요. You gotta think about that,
0: 맞네.
2: right? And if I pour my heart out, 내 감정이 또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because people are also wary of over-dependence on AI to the point that the line might get blurred to when they need professional help.
0: Yeah.
1: 내가 AI에게 너무 정서적 의지를 하다가 진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미스하면,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도 했다는데요.
0: 네.
2: Interestingly though, people who have experienced emotional conversations with AI were more likely to be concerned.
0: As long as, you know, AI points you even in the right direction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right? I think, you know, as long as you get to the end result of that.
2: But you do need to be cognizant of that.
0: 그쵸.
2: Yes.
0: 이제 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 맞네. 진짜 전문가한테 가야겠다. Nice. Well, thank you so much.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1: 자, 우리가 이제 emotional support, 불만을 털어놓다라는 표현들 몇 개 배우려고 하는데요. So, for example, I like to do this. Vent.
0: Vent.
1: Can I vent to you?
0: 아, 시간 없는데.
1: 아, 짜증아. 좀 있어. 시간 만들어봐. Vent. V-E-N-T. Vent. 지금 뭔가 천장을 보시면 통풍구, 환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내 입에서 이렇게 뭔가 말이 나오는 불만을 털어놓다. Can 네. I vent to you about 민수? 제가 민수에 대해서 불만을 좀 털어놓으려고 해요.
0: 왜요?
1: Oh, I have so much to vent about 민수.
0: 다 좋은 말이겠죠. 네.
1: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 I need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자, 정말 literally 마음의 짐을 내려놓다. I need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0: 그쵸.
1: So 민수, it's been really bothering me when you
2: A, B, and C. Mm. Oh, it's so nice to get this off my chest. Mm. 네, 털어놓으니까 후련하네요.
0: 속 시원하네.
2: 속 시원하네요. 네. 그렇죠. Mm-hmm. And then if I like you, if, big if, I could open up to you.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Open up to you.
3: 뒤에 웃음소리 너무 큽니다. 마이크 다 들어오거든요.
2: 네. 저희가 maybe we 네. have venting about Minsu sessions after the show every week. And 네. then final one, confide in. In C-O-N-F-I-D-E 띄우고 I-N confide in someone 자, 누구에게 뭔가 비밀 내 감정 속마음을 털어놓다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So apart from AI do you have someone that you can confide in?
0: Nice Well thank you so much Haley for these updates on the new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and happy 추석 to you
2: Happy 추석 to you You can always confide in me 일타강사 Haley였습니다
0: And you know you can confide in me too Right 여러분?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Enjoy your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same place, same time.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9: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7: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9: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7: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9: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7: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9: Refuse, reduce.
7: Reuse, recycle.
9: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bang.

0: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6: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6: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6: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6: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6: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6: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7: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수복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7: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6: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7: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6: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부산 아지매.
9: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8: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8: 영어 하이소.
10: 와우, it's already 7? I didn't even realize because I was so busy working.
8: 민대리,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 거지?
10: I told you it would be hard for me to finish all this work today, but you insisted that I had to finish it.
8: 아, 내가? 아,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 언니 부장이 쏜다, 쏜다, 쏜다! 자, 여러분, 다들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10: 오, oh, I'm starving right now. I'm going to eat everything in the delivery app.
8: 여러분, 자, 김대리, 박과장, 이대리도 다 맛있는 걸로 골라봐요.
11: 부장님, 진짜죠? 아, 너무너무 좋아.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
8: 네네, 그래요. 다 먹어요. 자, 다들 골라봐요.
11: 우와, 대박, 대박. 뭘 먹지? 아, 보자, 보자.
10: I want to have pasta and pizza so everyone else can choose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I'm having. That way, we can order a variety of dishes and try different things.
11: 그럼 난 얼큰하게 전골을 시킬까? 그런데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왜 안 고르세요?
8: 아, 뭐 나는 갑자기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좀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네요. 머리도 좀 띵한 것 같고. 아, 뭐 부담 없이 골라요.
10: Oh no, I'm so sorry to hear that. How about walking it off?
8: Walking? 아니 민대리 잠깐만. 배달앱으로 바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 나보고 walking, 걸어서 가지고 음식을 픽업해 오라 뭐 이 말이에요?
10: Oh no, no, no, no. How about taking a short walk and getting some fresh air?
8: 프레쉬! 아니 그래, 뭐 배달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걸어서 픽업해 오면 신선, 프레쉬는 하겠지. 그래도 내가 밥까지 사는데 픽업도 하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밥 사는 거 취소! 그냥 취소! 다 취소!
11: 아, 부장님!
8: 오늘 배워볼 표현, 바람 좀 쐬고와 영어로 뭐라고요?
10: Walk it off.
8: Walk it off.
10: 정신적인 충격, 화,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 바람을 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Get some fresh air 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나 바람 좀 쐬야겠어.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같이 바람 좀 쐬고 올까?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8: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Walk it off.
10: Walk it off.
8: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0: See you tomorrow.